0: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갈 선생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령자가 다가와 도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도도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답했다. 령자는 박매가 도도에게 반정이라는 외지 여사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박매는 맹 선생에게 주소를 물어 반정이 일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시비를 걸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헛수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도도와 소금이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고 박매는 극도로 급해져 령자의 가게에 찾아갔다. 소금은 령자의 절친이므로 령자는 책임을 느끼고 박매와 함께 가게로 갔지만 소금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다시 소금의 집인 영경로로 달려가 보니 집은 텅 빈 채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박매는 령자를 끌고 점쟁이인 종대사를 찾아갔고 골목에서 정대사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발견했다. 박매는 정대사에게 도도가 어디로 갔는지 간절히 물었고 정대사는 그냥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라고 간단히 답했다. 박매는 도도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정대사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며 도도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 마리의 말을 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본래라면 공경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꽃나비에게 마음을 주고 꿀을 따볼 시간도 잃어버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얘기했다. 박매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도도의 행방을 물었고 정대사는 도도의 운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소주의 봄 총재가 식당으로 들어왔고 옆에는 유아 씨가 함께 동행했다. 봄 총재는 유아 씨가 이제 자신의 사장님이라고 소개했고 유 총재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유아 씨는 도도가 정말 달아나 버렸는지 물었고 후생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바로 그때 릉웅이 한 남자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고 그 남성이 외국인이며 앞에 있는 화원 호텔에 묵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인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리리가 중년 남성을 데리고 들어왔고 운전사 라 선생은 와인 한 상자와 와인잔 한 상자를 들고 따라왔다. 리리는 그 중년 남성이 자신의 사업 친구이며 투자회사의 한 총재라고 모두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방 안에는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요리가 식탁에 가지런히 놓이자 모두 잔을 들고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다. 봄 총재는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회사 계획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소개했고 리디와 한 총재는 매우 세심하게 경청했으며 곧 함께 소주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령자는 릉홍을 보며 중국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왜 외국인을 데리고 왔는지 의아해

안 되는지 되물으며 애국인이 자리에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자는 그 애국인이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고 릉웅은 그래도 상해의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답했다. 릉웅은 미소를 지며 아보의 못스러운 모습이 매우 좋다고 얘기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갈 선생의 조카가 조건이 매우 우수하고 방금

식당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아버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을 전하며 사람은 늙으면 온갖 괴로움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릉홍은 그런 말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화원 호텔에서 만난 80세가 넘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고 자세가 바르며 온전히 복만 누리는 분이었다고 릉홍은 회상했다. 릉홍이 화원 호텔 로비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고 뒤에는 외국인 부하가 따라왔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릉홍에게 외국어를 할 줄 아냐고 물으셨고 릉홍이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냐고 물으셨다. 릉홍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로비 소파에 앉으셨고 부하는 즉시 쿠션을 깔아드렸다. 할아버지는 늙었으니 오직 복만 누리려고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릉홍이 괜찮다면 앞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제안했다. 릉홍이 동의하자 두 사람은 일어섰고 릉홍은 할아버지의 팔에 손을 얹어 함께 걸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품격이 있는 분이었고 부하는 곁에서 늘 따라다녔다. 두 사람은 구불구불한 정원길을 걸으며 새소리와 나뭇잎 소리만 들을 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고 대략 45분 정도 두세 바퀴를 돌았다. 릉홍은 하이힐을 신은 채로 오랜 시간 걷다 보니 매우 힘들었다고 했다. 로비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날씨도 좋고 릉홍도 좋아서 정말 복을 누렸다고 말했다. 릉홍이 미소를 짓자 할아버지는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셨고 릉홍도 괜찮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시간이 되면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물으셨고 릉홍이 고개를 끄덕이자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다. 할아버지는 숫자를 잘 기억하니 번호를 말해주면 바로 외우겠다고 하셨고 릉홍은 번호를 알려준 뒤 자리를 떠났다. 이튿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2시에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다. 사흘째 점심이 지난 뒤에도 전화가 와서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이야기를 듣던 영자는 빨리 결론을 들려달라며 재촉했고 릉홍은 넷째 날도 2시에 산책을 하고 2시 30분에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모두 네 번을 함께 산책했는데 할아버지는 곧 외국으로 돌아가니 릉홍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말하라고 하셨다. 릉홍은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릉홍은 자리에 있던 호생에게 추측해보라고 했고 호생은 외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버는 두 나라 우정이 영원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들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네 번이나 정원에 함께 갔으니 더 이상 겸손할 필요 없고 시간에 따라 여금을 받아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아보와 호생은 크게 웃었다. 유아 씨는 친척도 아닌 늙은 할아버지를 따라 정원을 구경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이야기했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룡자는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능홍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온갖 헛소리일 뿐 점점 황당해진다고 말했다. 능홍은 자신은 그때 화원 호텔이 정말 좋다고 간단히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호텔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높고 예뻤고 꼭대기 층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릉홍을 34층 스위트룸으로 데려가셨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릉홍은 자신이 화원 호텔 최상층 방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모든 곳이 상해였고 사방이 상해 풍경으로 가득했다. 릉홍은 마치 꿈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물었고 릉홍은 그냥 자리를 떠났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석 달 후에 다시 상해에 오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릉홍은 지금까지 계속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가희 선생은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 전화를 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들 말을 잠시 멈추었고 릉홍은 여전히 기다릴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제는 습관이 된 것처럼 평생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를 죽어라 기다리는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다. 유아 씨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풍경만 보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의심을 표했고 리리는 릉홍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지지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만약 할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셨다면 분명 후하게 대접해 주셨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릉홍은 웃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잠시 뒤 분위기가 바뀌어 주방 아주머니는 컵을 들고 술을 살짝 마셨다. 갈 선생은 령자에게 한 잔을 권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힘드니 몸 조심하라고 걱정했다. 령자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갈 선생은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기분이 나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자신은 하녀처럼 욕을 먹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령자는 주방 아주머니에게 말을 명확하게 하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식당 개업은 원래 갈 선생이 주도했고 모든 비용도 갈 선생이 부담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호생은 자리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고 느끼고 급히 분위기를 중재하려 했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넘기자고 제안했다. 릉홍도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자신과 갈 선생은 어릴 적부터 이웃 사이였다고 말했다.

모두가 말을 잠시 멈추었고 갈 선생은 자신에게 생각이 있다며 웃으셨다. 갈 선생은 할아버지를 낮밤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봄 총재는

명자는 이제 싸우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갈 선생이 왜 돈을 내면서까지 자신에게 식당을 열게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 선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탁을 치며 그만 이야기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는 깜짝 놀라 말을 멈추었다. 친구들 앞에서 특히 새로운 한 총재와 애국인 손님까지 계신데 이러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또 이야기하면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니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다.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한 총재는 사소한 일이니 모두 진정하라고 웃으며 말을 돌렸고 봄 총재는 잔을 들고 령자와 릉홍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한 잔 마시겠다고 제안했다. 허생은 갈 선생을 대신해서 한 모금만 마시겠다고 했고 리리는 한 모금은 너무 적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는 함께 한 잔 마시자고 했고 리리는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마셔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갈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다. 라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0: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간,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조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

0: 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주 우수열 시간 이때게 되면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합니다. 본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전추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저온 청심환은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구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운 청심환 청심치명 발미안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의 뭐 동통이 생기거나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의 피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다면 그 기관의 공능은 문란이 오거나 실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능 주체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이라 하면 많이 참고되기 바라는데요.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정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는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자기하고 연결식에서. 주연 림상표는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대가 많이 성합니다. 기침을 짓는 게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당뇨가 합니다. 입이 씁니다. 단순 담낭의 이상으로만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전형적인 증상 자체는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본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러, 두 개 치료 과정 이상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거의 뭐 심장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와서 오해할 정도로서 거의 완치되었지 않았는가 이 정도까지 인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은 뭐 일조일석에 치료되는 이런 장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 뭐 혈압이 높고 나서부터 어디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은 주약의 펌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심장 자체는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다, 독립펌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서 제대로 혈액을 내뿜고 다시

0: 달려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심장 功능의 여하에 어디에 또 관련이 맞는가 하면 관상동맥과 관련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입니다. 지금 무릇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 세 각의 한 각, 아홉 각의 세 각, 열여덟 각의 여섯 각 이렇게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때 평균 가격은 한 각에 14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지금 초원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네, 심장이 나빠서 심장이 그런 동맥이 뭐 그런 거 두 달 두 개였습니다.
0: 아, 예.
2: 그래서 영 맥이 없고 그래서 잘 걷지 못하고 또 여가 길문 소리도 놀라고 다소 놀랐. 그래 이거 천천히만 쓴다면 지금에 놀라지도 않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0: 아, 그래요.
2: 그래 왜? 이거 씁니까? 예.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보온 제품 쓰면서 혈압이 조절받으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잠을 자지 다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안 잡니다.
0: 아, 예.
2: 그리고 몹시 피곤하고 맥였던 게 예. 아, 영어도 맥이 납니다, 이거 쓰니까.
0: 모든 조절이 심장을 통해서 조절되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그렇죠.
2: 예, 선생님 효과 똑같아서 써서 쓰라고 그랬는데.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이고,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 모두 똑같은 가격 우대정책이 실행됩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반가워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어제는 1년 석 달이 다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예. 그랬는데, 어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헐떡거리고, 숨 쉬지 못하고, 모자비를 못 넣고, 밴드사기 못 넣고, 그냥 앉아서 잤습니다. 예. 앉아서 자는 것도 예, 발을 자지 못해서, 그래서 매삼질 나가고, 땀은 얼마나 흘리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입이 고소치네 냄새 그렇고 야 냄새 난다 어쩌 그렇게 냄새 난다
0: 정말 자기설로 공지하기 어렵죠.
3: 예. 예. 어, 남이는 집은 한 날에도 다 못 쓰는데 나는 세 개 네 개 써도 그래도 냄새가 난다.
0: 아 군벌이에서 해결받지 그래. 못하니까.
3: 예. 예. 야 이거 청량 써도 아이 되지 밴디를 해도 아이 되지 이거 원 아이 되겠다고 해서 그래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제가 싸서 먼저 예 한각 줍더 줍기다 예
0: 그렇죠.
3: 그런 거 한다를 그래 써서 보니 하나 하나 지금 소실 다 되고 할까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껌이 그렇게 아프던 것도 이롭지 입안에 냄새도 싹 가셔야지.
0: 아,
3: 밴드사기 못 넣던 게 밴드사기 넣고 열림도 두 번 불려야 갔댔습니다.
0: 아, 그 정도예요?
3: 예. 아이고, 예. 그래던 게 아이 좋아질까 몸도 예. 소화가 잘 되고 밥은 딜대라 하고 예. 혈압 조절 잘 되는 거 머리가 맑아지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릅니다. 정신이 나고 몸이 까봐지고 할까나 어우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3: 야 심장비라 정말 멋을 정말 망난입니다.
0: 예, 그렇죠.
3: 예.
0: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3: 예.
0: 모두 관리.
3: 아까 싸서 배달 받자 그랬는데.
0: 예,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예,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3: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이 전통심하에 배달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야, 나는 그때 숨이 차 걸지도 못했었구나.
0: 예.
4: 그 다음에 자꾸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0: 예.
4: 그래던 게 이 전통심하는 선생님이 소개를 해줘서 처음에는 그거 더 하나 더 주는 거 썼었구만.
0: 아, 생각이 한가? 예, 예.
4: 예, 그래 그거 먹어볼까 그 다음에 떨기는 게 또 꼼신 났었죠.
0: 예.
4: 그다음에 이거 내 먹어야 내게 딱 맞는 약이다 이래 우선 또 쌌었구만.
0: 예.
4: 그래서 우선은 예, 선생님 한 개 줘서 다 먹고 우선 두 개 줘서 거의 먹었구만.
0: 아 그래요? 예.

0: 구렸더니 이렇게 맥이 나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아예 차 채서도 쌌구만.
1: 예, 예, 예.
0: 그래 사는 것 같더라구만.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 믿어도 됩니다.
0: 예, 그러고 나는 혈압이 높아서 이때 80이 어떤 때는 양배가 올라가면 집이 막 그 유리차에다 기사에 앉으면 쭉쭉 지나가는 것처럼 그랬어.
1: 어림쭉이 났습니다.
0: 예, 예, 예. 어림쭉이 나서 예. 그러던 게 예. 혈압이 높아서 그러던 게 혈압약도 예, 몇 가지 먹었어 그만. 그런 게 어서는 예, 혈압이 약도 세 가지를 먹던 게 어서는 한 가지를 가도 두 번 먹었어 그만.
1: 그래요? 예, 예.
0: 아,
1: 그렇죠.
0: 그래, 그 다음에는 예, 혈압은 높은데 맥박은 예, 이사들 맥을 재보고 심장이 예, 섰다 뛰고 섰다 뛰고 한다고 그러던 게
1: 예.
0: 우선은 40이던 게 43, 45던 게 65로 올라갔었구만.
1: 와 대단합니다. 정상으로 아, 완전히
0: 정말 썼었구만. 예. 그래 이하고 우선은 계속 싸먹을 예사했구만.
1: 예, 정상심하니 믿어도 됩니다. 예.
0: 야, 그리고 왜 소화에 대해서도 계속 두세 가지를 먹던 게 이거 먹을까 소화도 잘 되고.
1: 아 그럼요. 예,
0: 예, 예. 그 다음에는 예, 밥이 맛있었구만.
1: 예,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사람은 살고는 전통심화했구만.
1: 바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0: 그 다음에는 어디든지 약을 그냥 그릇만 엮고 있었었구만.
1: 예, 구심하는.
0: 숨이 아예 올라오면 또 그거 입에다 물고 있고.
1: 그렇죠.
0: 그랬던 게 어서 어디든지 약도 아예 먹었구만.
1: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
0: 야, 그래 나서 나는 또 계속 먹겠었구만. 그래서 삼 어째다가 또 어째를 넣어 눌러서 또 배달 받겠었구만.
1: 아이고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0: 열심히 돈 약을 소개를 했길래 감사합니다.
1: 예, 열심히 견지하셔서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기부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네, 지금 요즘 정신한 먹는 환자, 먹는 환자는 어순 한 5가지입니다.
1: 예.
3: 근데 이약 먹으면 진짜, 난 진짜 생각이 너무 심해서 막 어제는 발사 하더니 제가 온몸이 막 쪼그란 생각이 나고,
1: 예.
3: 지금 아래 다리 세게 심졌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그 증상이 없어서 너무 용서했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주로 또는 어떤 감에 옆에서 난 살랑 불러도 나가 딱 나가면 어떻게 막 운다 놀라
1: 쉽게 놀라 예
3: 쉽게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약을 먹어서 먹은 다음에 지금 그 증상이 없어요. 옆에서 저리 깨치도 급습을 해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정상으로 지나가죠. 예.
3: 예 전에 정말 막 무섭게다가 무단지 않거나 또 적응을 했습니다. 불리지만 뭐
1: 예, 예.
3: 그래서 그것도 없었지요. 그러나 또 지금 맥박이 없었습니다. 그거 한 40, 어제 30 이렇게 됐습니다.
1: 위험한데요. 어느 순간에 싫어지면 이러면 나는 30 며칠까지는 아주 위험합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어떤 날은 일단 밝혀서 어떤 날 맥박이 60일 너무 먹고 나는 막 춤이 타고 이랬습니다. 대략에.
1: 예. 아, 그러니까
3: 오늘. 예. 예. 근데 지금 내 그거 한 78, 82, 85 이렇게 됩니다.
1: 예. 그게 정상인데.
3: 정말
1: 예.
3: 정상이 된 거예요.
1: 너무 정상입니다. 표준입니다.
3: 예. 예. 그래서 내가 좀 어쩌려는 건데, 아, 이 약이 정말 좋구나. 여러분, 이게 10년 넘어도 20년 됐는데, 이 허가 됐지. 또 보기만 어떻게 고여줄지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1: 그렇죠. 신은 나도 됩니다. 예, 예.
3: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까지 이 약도 한, 저번에는 그거 한, 그래 1년 7일 전에 살려고 그랬는데.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삼삼에 다섯 개 오면 연락하세요.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자원청심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나는 심장에 좋지 못해서 여기 약도 광고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중립이고 첨약도 많이 쓰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약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봐.
1: 그래요?
4: 예, 석 달간 썼는가 그랬더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예. 심률이 빠르던 것도 심률이 정사되고.
1: 예.
4: 심률이 이거 약 쓰기 전에는 100이 넘던 건데 지금 80으로 정사이 됐어요.
1: 너무 리상적입니다. 예.
4: 그 다음에 이 약 쓰기 전에는 저녁이 계단에 숨 차서 저녁이 계단 자다가도 몇 퍼센트 깨어났댔습니다.
1: 예.
4: 근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없어서

0: 그러며.
1: 예. 숨이 찬 게 많이 좋아지고요.
0: 예.
1: 예, 숨이 찬 게 저기 길로 걸다가 너무 숨이 차서 앉아 쉬고 쉬고 했는데 이거 쓴다네 그런 증상이 없어져.
0: 아, 심장병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찬 겁니다. 바로 예. 심장병이 좋아지니까 숨이 찬 증상이 개선이 가져온 거죠.
1: 예, 층길이 오르내릴 적에도 숨 차서 내릴 적에 내려갈 적에도 몇 번 쉬고 올라올 적에도 몇 번씩 쉬었다는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1: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1: 그래서 내 앞으로 계속 완전히 치료를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럼.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전정치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이거 이전에는 예, 그, 이 심장이 자꾸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만가 주심한 싸서는 그냥 이래 먹고 있는 있어도 예, 쓸데 없을 때다.
0: 예, 임시죠.
3: 예, 지금은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영 좀 편안해요. 이런 것도 한 가지.
0: 아, 그렇죠. 모든 예. 증상이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그 정도죠. 예, 예. 예.
3: 이것도 숨이 찬 것도 그렇지만, 예. 지금 밥부터 못해, 예. 미라야 보고, 가슴, 예, 땀에 키면 소리, 밥 못 먹고서, 그 다음에 한 더 술 뜨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깨 얼리 통쇄나고, 저도 아프지 발까지 내리 막 저리면 그래도 견디기 못하고 진정제를 맞아야 되었습니다.
0: 어, 그 정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3: 예,
0: 진정제 맞고야 견딘다는 거 봐서는 예 진정제 맞을 예. 일이 아닌데 기실은
3: 예. 위 아프니까 뭐 위 안 아픈 거 안에서 위약을 가득 먹고
0: 그랬겠죠.
3: 정신만도 먹고 해도 쓸데없는데 아이 그 저기 정신만은 이모 너무 조금 낫고 이렇게 됐습니다.
0: 예.
3: 그런 게 이 약 먹고 나니까
0: 차원 정신만 드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3: 예, 이 그래도 시간이 갈까 점점 더 아프던 게 그다음 이 약을 치료해서 싸 먹고 나니까 선생님 강의 듣고 싸 먹었나 보더니 한 일주일 먹고 나니까 예. 전차적으로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던 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아픈 게.
0: 모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3: 예. 어깨에 이렇게 얼리 통쇄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픈 것도 이렇고,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정신도 엄청하고, 예.
0: 예.
3: 밥을 잘 먹으니까,
0: 그렇죠.
3: 혈소설도 잘 됩니다.
0: 예.
3: 예, 혈압이 그냥 160, 70 이렇게 올라가고
0: 예.
3: 저 혈압이 그냥 100을 넘었을 때
0: 모두 불합격입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혈압도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100, 한 20 좀 넘고 30
0: 너무 이상적입니다.
3: 예. 저 혈압도 예, 그저 한 80 넘, 조금 넘고 내려가서 그저 70 발라꾸노 이렇게
0: 너무 정상입니다.
3: 예, 예.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0: 이 제품 썼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는 분들 기보입니다. 예,
3: 예.
0: 예.
3: 그리고 입에서 냄새 나던 것도 이렇고 입이 말라서 말을 못하던 것도 많이 났고
0: 예.
3: 예, 이렇게 났으니까, 어제는 A약을 석달을 먹었습니다.
0: 예.
3: 예, 그런데 점자적으로, 예, 켜는 것도 이렇고, 다 이렇으니까, 아무래도 더 싸먹다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예. 자체는 믿고 쓰시면 됩니다.
3: 예,
0: 예. 예. 신약대학방 예. 본점, 분점 혹은 배달이 필요하시다면, 33-5번 연락하면 됩니다.
3: 예. 선생님
0: 고맙습니다.
3: 더운
0: 약을. 네. 건강 장수하세요.
3: 안녕히 계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은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기본 없습니다.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이 의심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적하며 본 제품을 쓰기 전에는 요올링에 몇 번씩 불리하겠다는 분들도 꽤나 되는 걸 여러분들 방송에서 들으셨죠. 본 제품을 드시면서 기본으로서 그런 요올링에 불리하는 일은 거의 적거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많이 찹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정상 심율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 안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60차 부서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7, 80차 좌우 이 정도면 됩니다. 이래서 너무 빨리 떼서 1분의 100이 30차, 어떤 분들은 40차 그 밑으로 40몇 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평소에 어깨가,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나다, 왼쪽 어깨가 처음엔 아프다가 겨드랑이 밑에까지 내리 찡찡 저려나는가 하며 오른쪽 어깨까지 반사통으로서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어깨가 이렇게 아프고 여러 가지 겨드랑이 사이도 아파나고 이러던 게 자기도 모른 사이 이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름을 하게 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가 하면 바로 위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위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소화가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든 음식이 점심까지, 점심에 든 음식이 저녁까지, 이러니까 저녁에 특히 드신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밤잠 자기 더 힘들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치아통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가 하면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이라든지 발등이라든지,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랍니다. 오징어는 소리에, 자기 전화벨 소리에, 옆집 문 소리에 다 놀란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지가 자주 올라오고, 이러한 증상을 심장으로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을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은 모두 어서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서 심장에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충족하게 피를 보냈다 돌려오는, 이건 바로 우리가 20개 해는 사이에 다면 기본으로서 왔다 갔다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맥이 똑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감기 뒤끝에 심근염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감기는 병독성 감기를 하게 되어있죠. 바이러스성 감기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심장 혈에 오염을 갖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지엔이란, 심근염이란 이런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내 발목에다 정근을 달아맨 것처럼, 그렇게 쇳돌을 달아맨 것처럼 다리가 무거워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환자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러한 분들을 망라해서 바로 본 제품 초원 청심하는 우수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좋은 그 OTC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혀끝이 재빨갑니다. 혀 변두리가 재빨갛다면, 간열로 인해서 혀바닥에 철개가 앉거나 빨갛게 된다면, 그거는 위열로 인해서, 주약의 혀끝이 재빨갛다면 심장열과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입술이 완전히 검은 먹을 칠해놓은 것처럼 새까맙니다. 무엇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지금 혈액 가운데 산소는 98% 이상 만포화 상태를 이뤄야 되는 건데, 벌써 96% 그 손톱 눈에다 딱 끼고 있는 그런 심장 산소 파도를 측정하는 그런 이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난 게 100분제 96이라고 나오게 되면 벌써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이래서 98% 이상 만파 상태를 이뤄야만이 우리가 숨이 차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실 때 진단을 받으신 데 하게 되면 팡찬이란,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0: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은 바로 피가 들어오는 칸, 피가 나가는 칸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피가 들어오는 칸을 심방, 피가 나가는 칸을 심실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심방과 심실은 또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꼭 닫겠다 열겠다 이걸 하루에 10만 차 사후 수축이어야 하는데 이게 판막이 열렸다 닫겠다가 제대로 완성되는 과정이 바로 심장이 수축이완 증상을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판막이 계속 열려 있거나 방글서 닫아지고 방글서 열려지고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막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에는 간은 간주 장혈로 되어 있는데 간이 직접 혈액순환을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혈액순환은 어디를 통해만 하는가? 심장에서 심방을 통해서 심실에 가서 가기관의 주동맥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심장 공동의 여하가 우리 생존의 여하, 그리고 심장병 네. 근본 치료는 바로 초원청심환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위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초원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오늘 저희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 바로 이제 가정에서 생활 쓰레기 줄이기인데요. 생활 쓰레기는 우리가 뭐 평소에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1: 그러니까,
0: 되고
1: 그러니까요.
0: 쓰레기가 생기면 버리면 된다. 그냥 뭐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일 버리는 쓰레기 생각보다 쉽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 사실 요즘 그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제로 웨이스트 즉 쓰레기를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은 생활 방식이나 또 리듀스, 리유스, 리사이클 즉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기 등 생활 방식이 화제지만요. 가정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실용적인 꿀팁과 유용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릴 겁니다.
0: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부터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기인데요. 방송에서는 음식물 저장,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생활 전반에서 쓸모있는 방법들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1: 네,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제가 다시 올게요.
0: 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 쓰레기가 주로 어떤 종류로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왜 쓰레기 줄이기가 중요한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의 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부유해지면서 쓰레기량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제 한면으로는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거주 환경이 좋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뭐 드시는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 비해서 더 풍부해졌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0: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맨날마다 뭐 낭비한 건 없는데 왜 쓰레기가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두 봉지씩 나가거든요. 어디서 왔을까?
1: 일단은 우리가 불필요한 물건들을 좀 많이 구입하고.
0: 네.
1: 그리고 요즘 보면은 집에서 이제 뭐 직접 만들어 드시는 음식보다도 주요하게 우리가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 하면은 네. 그게 또 포장지나.
0: 네. 그리고 또 반성품, 미완성 식품들을 사서 쩍쩍 찢어서
1: 예.
0: 네, 끓여 먹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그런 것들을 구매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뭐 포장이나.
0: 네.
1: 근데 그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0: 네, 그렇죠.
1: 바로 이제 쓰레기로 가버리니까 그런 양들이 지금 뭐 엄청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줄이는 건 단순히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경제적 이득에도 연관되기 때문에
0: 당연하죠.
1: 네.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좀 줄이고 재활용이나 재사용으로 지출을 줄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 늘 그러죠. 좀 이제 재활용하자 하자
0: 네.
1: 하는데 그 재활용을 그냥 또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 또 모아두거든요. 근데 그게 또 쓰레기가 되거든요.
0: 하지 말았으면 예. 좋겠어 그거를. 근데 이제 그 재활용보다도 우리 물품 구매 단계부터 그 쓰레기가 되는 건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물품 구매할 때 그 쓰레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쓰레기가 안 나오는 선택을 한다면 뭐 또 후에 버리는 그런 수고도 없을 테고 뭐 재활용도 더 문제가 안 나오겠죠.
1: 예.
0: 첫 번째 꿀팁은요. 재사용 가능한 용기 가방 챙기기입니다. 마트 갈 때 저 장볼 때 보통 예전에 안 갖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감싸면 작은 딸기 같은 건데 표면은 가방 같은 게 있어요.
1: 네, 예, 맞아요.
0: 가끔 그걸 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이제 천 가방을 갖고 가고요. 또 야채 과일은 비닐봉지 대신에 천망과 가방을

0: 사용하는 것입니다.
1: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시장에 가서 물건 구매하는 경우가 네. 그렇게 매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 그럴 때 또 못 가고 가야
1: 돼요. 못 가고 가죠. 그러면은 이제 어쩌다 또 시장 구매 가면은 그 봉다리들이 비닐 주머니를 또 가득 이제 살 수밖에 없고.

0: 아무리 같은 제품이라도 과도한 포장이 된 제품보다는 포장이 간결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제품 구매도 추천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소용량의 제품들은 또 자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포장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지만 대용량 제품은 포장 단위당 쓰레기가 적고 또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주의할 게 있는데 너무 큰 용량을 구매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건 오히려 안 좋으니까 가족 인원이 맞는 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기름 같은 거는 큰 통은 뭐 36일 내 버리고
0: 그렇죠. 예.
1: 그리고 작은 통은 28일 내 다 먹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집에 가서 대용량 그 기름을 다 버렸어요. 그때 알고 버렸는데 아까우면서도 또 몸에 그렇게 나쁜 걸 하기 때문에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용량을 사더라도 사용 기한 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건지 확인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0: 네. 이 선물용 포장 대신 재사용 가능한 상자나 천 활용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 포장지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재활용 상자에 천을 싸거나 자신이 직접 만든 포장을 사용하면 더 의미 있고 환경 친화적이었습니다.
1: 네. 네. 여러분도 이런 방법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막 자기가 천가방 같은 걸 자꾸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좀 고급진 것도 많이 나옵니다. 천 같은 것도 한번 쓰면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선물할 때도 여러분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구매 시 대용량을 선택하셨다면 이번엔 또 조리 과정입니다. 이제 조리 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가 있는데 물건 저장하는 단계에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물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저장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줄일 수가 있겠죠?
1: 맞는 말이죠.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저장 방법만 잘 익히면은 20, 30%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줄일 수가 있죠?
1: 첫 번째 꿀팁은 신선도 유지를 위한 분리 저장입니다. 채소는 물기를 제거한 뒤 종이나 신문지에 싸서 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저장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나 시금치는 이렇게 저장하면은 3, 4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0: 신문지 싼 고리가 좀 꺼리잖아요, 솔직히.
1: 이게, 예, 냉장고에 신문지 같은 걸 넣어두면은 조금 이제 미관상에서도 그렇고.
0: 네, 좀 저희 예. 솔직히 별 좋아하는 어르신들 잘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어르신 따라 한번 해봤는데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그 밀폐백이나 뭐 지퍼백, 그 비닐봉지에 공기를 빼고 저장하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정말 신문지가 싫다 그러면 지퍼백. 그리고 과일 중에 사과나 배는 에틸렌 가스를 내어서 다른 과일을 익히게 하기 때문에 따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과일이 바로 익어버리거든요.
1: 자, 그리고 조리 단계에서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줄일 수가 있는데 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근 껍질이나 양파 껍질은 국물 기초로 사용할 수가 있고
0: 예.
1: 채소 끝부분은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일단 버리지 말라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당근 같은 것도 빡빡빡빡 세게 문질러야 돼요.
1: 잘 씻고.
0: 안 그러면 이제 뭐가 씹히거든요.
1: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양을 조리하지 않고 남은 음식은 잘 보관해서 다음날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0: 아, 이제 잘 보관하게 되면 다음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함부로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남은 음식은 밀봉 용기나 알루미늄 호일팩으로 감아서 냉장하거나 냉동 보관하게 되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 호일팩은 플라스틱 랩 대신 재사용할 수 있어서 환경에도 일단 좋잖아요. 또 음식 맛도 유지해줍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아파트라도 소형 퇴비통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만들어진 퇴비는 베란다 화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는 또 어떻게 올바르게 분리수거 하거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지 잠시 알려드리겠고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혼동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잠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분리수거는 우리가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100% 다 실용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인츠민츠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1: 사실 뭐 아파트 단지 내나 또 도시 곳곳에 분리수거를 하게끔
0: 다 마련돼 있어요.
1: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시민분들이 조금 의식면에서
0: 지켜주지 않았어요.

0: 나하고 이제 어떤 것들은 정말 재활용되는 것들은 또 분리를 해서 수거하고 또 쓰레기를 버려 재활용 가능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는 분리를 해서 우리가 버리든지 이렇게 좀 생활면에서 우리가 의식 제고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올바른 분리 수거와 재활용 꿀팁에 대해서 저게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리 수거는 종이

0: 그리고 플라스틱, 유리나 네. 금속, 그리고 캔, 비닐로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쓰레기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기입니다.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컵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간단히 물로 헹군 뒤 건조시켜서 분리수거하면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1: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종이컵은 같은 거는 그냥 일회용이죠.
0: 그렇죠.
1: 솔직히 네. 좀 위생상 좋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분리수거는요, 잘 나누면 재활용이 되고 잘못 나누면 쓰레기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플라스틱은 종류별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BT, 탄산수병, 물병은 뚜껑과 몸체를 분리하고 라벨을 떼어내어서 수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PP 플라스틱, 식기류나 샴푸병도 별도로 수거하죠. 네, 그리고 비닐은 깔끔하게 접어서 묶어 수거하면 처리가 용이해집니다.
0: 재활용품 외에도 재사용한 한 물건 활용도 좋습니다.
1: 네, 일단 네. 페트병 있잖아요.
0: 페트병. 페트병에 페트병으로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시중에 판매되고 예. 있는 것 가운데서. 근데 이 페트병을 헹군 후 라벨은 완전히 제거하고 뚜껑도 돌려서 따로 분리 배출합니다.
1: 네. 예.
0: 그리고 페트병을 꼭 눌러서 부피를 줄이고.
1: 저희 네. 아이도 할머니한테서 배워가지고 아 페트병을 보고 발로 꽉 누르더라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하니까.
0: 할머니들이
1: 모읍니다.
0: 예, 모아서
1: 제가 다 버려버렸거든요.
0: 조금이나마 용돈이 될 것 같아서.
1: 왜 용돈 필요한데 그런 용돈.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예전에 자꾸 어렵게 살았던 그 시설을 생각해서 네. 다 돈이 돼 보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는.
1: 제가 이 얘기하려면 하도 이제 종이과학을 모으셔가지고 제가 제 차에다 꽉꽉 박아서 친고차까지 빌려 두 차에다 싣고 갔는데 15원을 벌었는데 문제는 이게 막 쓰레기가 담기다 보니까 세차비만 45원 나왔어요. 이런 재활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하나의 사실 뭐 몇 점 몇십 점밖에 안 되는데
1: 네, 세차비가 45원 나오는데
0: 예.
1: 그래서 눌러서 그냥 뭐 이제 필요한 분들한테 주시고 집에다 막 이런 걸 모으고 하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그게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1: 네.
0: 어르신들은 이 재활용이라기보다도 재활용해서 만약에 그걸 내 사용해서 필요해서 예. 보관해두면 괜찮은데
1: 아니죠. 그걸 이제 조금 돈 들고
0: 네 그렇죠.
1: 예. 네, 그렇게 돈 이성을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하는 비닐과 필름류입니다. 어떻죠? 과자 봉지, 라면 포장지,
0: 맞아요.
1: 배달 비닐 봉지 다 비닐인데 왜 재활용이 안 될까요? 비결이 간단합니다. 그 종이와 플라스틱이 합쳐진 합성지 때문인데 네, 과자 봉지나 라면 포장지는요. 겉은 종이 같지만 안쪽에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필름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질 재질이 섞인 제품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0: 맞아요. 뭐 이제 기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색소를 조합해가지고
1: 알락달락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고요. 자, 구분법 꿀팁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류를 손으로 흔들어 보세요. 바스락거리는 종이 같은 소리가 나면서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면 대부분 재활용 불가능한 아, 합성지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반면 투명하고 부드러우며 소리가 나지 않는 비닐봉지나 이물질 묻지 않은 랩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1: 네, 규칙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부드럽고 깨끗하면 재활용하고 바스락거리고 단단하면 일반 쓰레기. 네, 이렇게만 분류해도 배출 오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일반 쓰레기와 섞이면 뭐 소각이나 매립 시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기만 잘 빼도 훨씬 깨끗하게 자원화될 수 있답니다.
0: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석이조로 네. 잘 사용하면 좋을지 꿀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체반이나 체에 1분만 받쳐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국물이 있는 음식은 반드시 물기를 따라 버린 후 배출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무게도 가벼워지고 수거 과정에서 악취도 확 줄어듭니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이라면 물기를 빼는 것만으로도 봉투 사용량을 20% 이상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커피 찌꺼기나 계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물기 없이 잘 말려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되겠고요. 좀 헷갈린다면 그 이제 한번 좀 이제 인터넷을 찾으셔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페트병은 라벨과 뚜껑 분리해서 하고요. 비닐은 흔들어서 바스락거리면 일반 쓰레기고 음식물은 반드시

0: 네, 오늘 가정에서 생활 쓰레기 줄이기 위한 다양한 꿀팁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윤일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었어요?
1: 저는 뭐 구매 단계에서 재사용 가방을 챙기고
0: 예. 상상해봤는데 참 웃길 것 같아요.
1: 뭐 저장 단계에서도 네. 알루미늄 호일팩 사용하는 방법이 실용적이었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공유한 꿀팁 중 하나라도 시도해보시면 점차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쓰레기 줄이는 건 뭐 규칙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죠.
0: 이제 모든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1: 자, 오늘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과도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 생활 쓰레기 줄이기를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또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싸지 원액과 더불어 명사황에 관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하나는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현금권 1,500원을 감해주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우대활동이 아주 좋은데요. 바로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를 또 한 건씩 드리게 되어 있는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치료이기는 너무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우수한 치료이기에 속하는데 제가 시기는 대로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피가 한 대 엉켜서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뇌경색이 생기는가 이런 걸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지 원액 한 가게 124원인데 큰 우대활동으로는 이제 60가게 70, 1,500원 현금권, 레이저 치료이기 세 번째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40원 좌우에 우리 전달받고 레이저 치료이기까지 받는다는 게 며칠 남지 않은 기회 가운데서는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명사황이 제품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이라 하는데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복용합니다. 15가게 15각 두 번째 1,500원 현금권 빼주고 현금에서 보통 1,000원 빼줬는데 이번은 1,500원을 빼줍니다. 세 번째는 여기 또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들 이야기하는 거 늘 하는 우대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 현금권을 보통 1,000원에 1,500원 준 적이 없는데 이번엔 1,500원 주고 그리고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우수한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501-7765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좀 싸지 원액을 1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1: 예.
2: 예, 혈압이도 너무 높으지. 그냥 고혈압이 있어서 약 여러 가지 많이 먹었지. 그 다음에 그다 혈지도 높아서 이래서 지금 싸지 원액 먹는 게 다른 약이 엄청 지금 좋습니다.
1: 천연 오메가3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이건 아주 다른 데서는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 식물에서 뽑은 오메가3니까 너무 우수하죠.
2: 예. 심장도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면서 그냥 혈압이 높을 때면 팍 높고 낮을 때면 또 많이 낮고 이러면서 저절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정신도 안 하고 머리도 기딱하게 아프고 오지런 중에 지내놔서 깜짝 못했습니다.
1: 예.
2: 예, 집이 막 번져지는 것 같지 막 빈빈 돌아가는 것 같지 그럴 때면 깜짝 못하고 누워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또 전조수사를 이틀씩 맞을

0: 조그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게 이게 자꾸 반복이 나타납니다. 어른증이 나는 게.
1: 아, 그렇죠.
0: 영돌아진다 예.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1: 뇌혈관의 심각한 예. 문제입니다. 예.
0: 아주 원액을 먹어줘서 인간도 어른증 안 나타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그 문제 해결이죠.
0: 예, 이게 이야기 혈압하고 혈진 높은데 최고약이다.
1: 삼고에 좋습니다. 예.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0: 예. 예. 그리고 혈압이 지금 온종일 살던다니까 이 마음도 좋지, 기분이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 왜 기억력이 감퇴하고 면역이 하강되는 것 그것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예.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고 예. 양천건 팔려 국제 싸지대에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심률도 고르지 않으면서 뭐 높게 뗐다 낮게 뗐다 이러던 게 그것도 지금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마음이 그냥에 그 따볼 수 없이 불안하던 게 지금 그 마음이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슴이 많이 편안하고 숨도 차는 게 많이 숨도 차지 않고 좋아서 여러 면은 정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관상동맥이 좋아진다는 걸 예. 충분하게 말했습니다.
0: 내 광고약도 얼마 많이 먹은지 모르겠는데 안 나서지 어른쯤이다면 예. 이 약을 먹어서 싸지 원액에서 효과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1: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예.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0: 거기다 또 예, 뇌자 기계를 같이 쓰니까 더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마음이 안정이 잘 되지 무겁도 머리 막 가벼워지지 아무 살까지 마음이 편한 어느서 했었고 근데 오늘도 저니까 아주 원해도 대답 받겠습니다. 최고약입니다.
1: 이번에 가격적으로서 아주 우수한 가격으로 예. 다가서게 됐고 선물도 좋고 현금권 예. 주는 것도 량도 높고 하니까 예.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0: 예.
1: 잘 이용하시기 오늘, 바랍니다.
0: 예, 오늘 대답 받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자주 원약을 쓰는 게 저는 어제는 약을 딸 썼습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혈압 도저히 받아야 되고 예, 이발 쓰고 있고 약은 좋다 약은 다 썼습니다. 중약도 얼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감기 듣고 싸지 원약을 그 이래 써서 그랬는데 어제는 약을 딸 썼는데 하나하나 다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헷갈아지고 소화가 잘 되는 밤잠 잘 되고 예 그래 놓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명소방 눈물이 지내나가나 들어가나 눈물이 지내나서 그래 손수건 자꾸만 써서 되두려워서 힘든 번져져 있습니다. 눈물은 다 가져지고 그리고 되두려 염피성 것도 어제는 절반 가져지고 다른 약이어도 쓸데없습니다. 된게 요 명소방 먹고 후에 다른 약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두 좋아질 때 두 가지를 다 예, 배달받자고 돈도 아이 민재를
1: 많이 깎아주셨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3: 그래 이래 좋을 때 두 가지 다 배달받고서 장기적으로 좀 쓸까네 그러면.
1: 그렇게 하셔. 열심히 쓰시게 되면 이번 기회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좋은 기회가 되니까
3: 오공기 선생님은 병이 없는 게 없지 않까
1: 그렇죠. 해결하지 네. 않으면 병은 점점 가심해지고 생로병사의 기울여서 나 혼자만 빼고 생로병사의 기울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열심히 관리해야 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동생 신랑이 영 건강하던 분인데 갑자기 소화에 대해서 병원에 검사까지 안 말리기랍니다.
1: 아.
4: 예, 그래서 당천에가 수술했는데 제가 위가 그게 다시 뭐 개복할 여지 없이 몸땅
1: 완전히 채취했죠. 예.
4: 예, 대장에다
1: 오징어라면 쌍분자를 채취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채취했다는 걸 말합니다.
4: 예, 완전히 채취해서 예, 대상하고 지금 제가 식도 있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4: 지혈 하자면 그도 죽이나 그 연한 음식밖에 못 잡수고 그러니까 신체 많이 허약하고 감기 자주 걸리고 얘기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싸지고 내리고 이런 환자들이 이거 잡수면 회복된 데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1: 잘 물으셨는데요. 그런 환자들이 이 제품을 복용할 필요성이 너무 있습니다. 두 번 물을 필요도 네.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빨리 그 처서야 되고 그리고 다시 그 항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게 항종류 항아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여기에 명확하게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인삼녹용이 5~1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고 후노버스가 포함되고 엽산이 포함되겠고 이러니까 그런 이미 큰 병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너무 어울립니다. 빨리 시작을 해서.
4: 예. 그럼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다시 알려주겠습니까?
2: 네.

0: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1: 501-7766이?
0: 네.
1: 네, 감사합니다.
2: 예, 건강기 어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지금 사지원에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사지원에 써보니까, 아예, 우선 예, 기억도 돌아오고, 맥이 난다.
2: 그렇죠. 심장과 뇌혈관이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모든 에너지 전달을 제대로 해주고 순환 장애가 풀리니까 각기관이 정상 작동되는 겁니다. 예.
3: 예, 맥이 나지. 아침에 자고 깨나면 정신이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아침에 자고 깨나면 그저 또 느끼시고 또 느끼시고 이러면 뭐 해야 될 거 모르던 게 지금은 정신이 나니까 나에 대식을 끓이는 것도 영 허란다.
2: 그렇죠.
3: 이 심사에도 부채설이고도 영 어디면 맨날 떠오르는 사람처럼 그랬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심장도 이전 그 놀라던 증세 일없어졌습니다.
2: 바로 그렇죠. 이 심장이 좋아집니다. 심장과 뇌혈관인 이 제품이 너무 우수한 제품이라 널리 알려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 선생님 이 여러 면으로 지금 이 혈압도 잘 되지 혈지조절도 잘 되고 있습니다.
2: 혈당이 있는 분들이 혈당 조절도 됩니다. 예.
3: 어, 이래 선생님과 지금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당뇨병이라고 지금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제 합병증이 들어왔는데 소변도 잦지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지 심장의 부채설이 꼼짝 못하겠단다.
2: 예.
3: 이런 분들이 사지원액 쓰면 어떻게 하는가?
2: 그런 분들이 사지원액 빨리 시작을 하셔. 두 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바로 인삼독이 그런 분들은 그 원기를 북돋아서야 되는데 인삼독이 5~10배 효과를 보게 돼 있고 혈관이 좋아야 되는 건데 은행이 20배 효과를 보게 돼 있고 결국 종양을 막아주고 암을 막아주는데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큰 한 개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콩팥이 좋아져야 이제 소변이 작거나 그런 문제도 해결받지 그러지 않게 되면 근본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가지를 대고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분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3: 싸다고
2: 여분이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1,500원은 빼주고 레이저 치료기까지 주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용하라 하세요. 501-7766번입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래 사지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2: 예,
4: 그리고 복용하는 감이 계속 봄 가슬에 감기 걸리고에 그다음에 당뇨가 있습니다.
2: 예, 면역력이 많이 낮고 예, 당뇨가 있으면 모든 기능이 저하를 가져옵니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4: 예. 예, 그래서 이거 그런 수탄이 약을 많이 썼는데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강의로 명심해 들은 다음 사지 원액을 썼는데 어건 한반년 썼습니다.
2: 아, 예. 예. 어떠세요?
4: 예,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2: 모두 그렇게 갑니다. 여기 제 앞에 우리에게 설명서가 들어오는데 3고에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좋다고 나왔습니다.
4: 네. 혈압도 아주 좋아지고 예, 예. 상사입니다. 지금.
2: 예, 예, 예.
4: 네. 그리고 이거 어찌도 좋은지 지금 뭔가 우리 친구가 지금 이 자기도 내처라 이렇게 당뇨가 있고 예, 혈압이 높은데 이 저 뭐입니까?
2: 사지원액을
4: 예, 자기도 써서 아이 되겠는가 내가 자문해 달랍니다.
2: 그분이 아주 네. 많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제품을 시작하라 하세요. 그러면 네. 이제 위에서 여사분이 좋은 효과를 보는 것처럼 그분은 이 효과에 대해서 확실을 가지고 복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빨리 시작하라 하세요. 예.
4: 네. 저도 이번에 우대할 때 좋을까 이할 때
2: 잘 참고하세요. 예. 예.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4: 501-7766번에.
2: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해줘서.
2: 아하, 예. 예. 건강기 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5: 눈빛 명사가 지금 선택했습니다.
2: 아, 예. 눈병에는 아주 인정을 받는 좋은 제품이죠.
5: 위에 다고 피지니.

0: 자꾸 공기도 살아나고 눈물도 자꾸 나오고 이래서 내가 이게 좀 명쳐봤었는데 써보니까 정말 나사지는 게 알긴다 지금.
1: 그럼요.
0: 주약에 눈에 피지 든 것도 많이 났고 이 자꾸 공기 차단하더니 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1: 예.
0: 저 바람 맞으니 자꾸 눈물 나오는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쓰니까나.
1: 그럼요.
0: 예. 이번에 좀더 배다바다 계속 더 쓰겠습니다 이거.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제일 이상적인 궁합이라면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맹세방을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장육부가 든든해지면서 눈을 아주 건강한 눈으로 회복하는 데는 더 좋은 기회로 되어 있는데요. 눈병치료약품 맹세방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망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오직 실명하는 날을 기다리는 이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두 눈이 질병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시망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시신경이 위축하는 질병을 불러서 시망막 색소변성이랍니다. 시신경이 위축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보조적인 치료 방법은 뭐 비타민제 같은 거 합제 같은 거 드시는 이런 방법으로 임시 대체하지만 해도 본 제품 명서방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시신경이 빨리 위축하는 걸 그거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빠른 속도로 실명으로 가는 걸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이런 것 같은 걸 많이 공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일상을 뒤로하고 가슴이 설레이는 그곳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람소리, 사람 냄새, 낯선 길로에서 마주치는 작은 행복들. 네, 우리의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소개할 관광지는 바로 중국 사천성의 성도입니다. 40분 동안 딱딱한 여행 가이드처럼 평범한 라료라는 게 아니라 마침 내가 직접 성도에 살면서 매일 느끼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편안한 이야기 형식으로 성도의 모든 매력을 풀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 번쯤 가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정말 한 번 가면 잊지 못하고 두 번 가면 빠져버리고 세 번 가면 정착하고 싶어지는 마법 같은 도시인데요. 중국에서도 최고의 여유로운 도시, 먹고 놀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느긋하고 따뜻한 사람 냄새 가득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송도의 기본적인 위치부터 간단히 얘기해 드릴 텐데요. 송도는 중국 남서부 사천성 주왕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천 분지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형이 평평하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후가 매우 온화한데요. 겨울은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적고 여름은 무더위가 심하지 않고 습한 편이라고 합니다. 땅이 비옥해서 농산물이 풍부하고 물이 넉넉하며 자연이 풍요로워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터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도의 역사는 정말 깊습니다. 무려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도인데요. 크게 파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발전해온 도시입니다.

삼국시대 때는 청나라의 수도였고 류비, 제갈량 등 유명한 인물들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당나라, 송나라 때는 문인 학자들이 모여들어 문화가 꽃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도에는 역사 유적이 정말 많지만 그 유적들이 딱딱한 박물관처럼 느껴지지 않고 도시 곳곳에 녹아있어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나는 느낌이랍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 송도에 대해 알아보자요. 송도의 가장 큰 매력, 바로 먹거리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송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매운 음식이죠. 사천 요리인데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송도의 음식은 그냥 맵기만 한 게 아니라 얼큰하고 감칠맛 나며 향이 깊은 매력이 있습니다. 사천 요리의 특징은 마라이죠. 이 마는 화끈한 느낌, 라는 매운 맛이라는 뜻입니다. 후추의 화끈함과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어우러져서 먹으면 입안이 개운하고 계속 먹고 싶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사천식 샤부샤부입니다. 성도 사람들의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죠. 성도의 밤거리에 가면 거의 모든 식당에 샤부샤부 냄새가 진동합니다. 큰 소태에 사천 특제 마라소스를 끓이고 고기, 채소, 해산물, 두부, 당면 등 뭐든지 넣어 먹는 건데요. 친구들이랑 모여 앉아 뜨끈한 샤브샤브를 끓이면서 술 한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게 성도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저녁입니다. 특히 겨울에 먹는 샤브샤브는 정말 몸까지 녹아내리는 느낌입니다.

단피면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면발이 쫄깃하고 고기 으깬 거, 참기름, 고춧가루, 파 등을 넣어서 비벼먹는 면 요리입니다. 매콤하면서 감칠맛이 폭발하고요. 길거리 간판대에서 파는 단피면이 오히려 더 맛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마파두부도 사천 요리의 대표 주자죠. 두부에 고기 다진 거 마라 소스를 넣어 볶은 요리인데 부드러운 두부와 얼큰한 소스가 어우러져 밥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수수냉면, 사천식 만두, 골목튀김 등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성도는 길거리 음식만으로도 일주일을 먹어도 안 질릴 정도로 먹거리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성도의 음식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관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 가면 먹는 여행을 정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마시기를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데요. 성도 골목골목에 찻집이 정말 많은데 나무 의자에 앉아 값싼 차를 마시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찻집에서 장기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사람들도 친구랑 차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혼자 온 사람도 책 읽으며 여유를 즐기고요. 이게 바로 성도의 느긋한 삶의 속도인데요. 다른 대도시처럼 바쁘게 달리지 않고 현재 순간을 즐기며 천천히 살아가는 겁니다.

송도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곳들이 정말 많은데요. 먼저 송도시 청량구에 위치한 무후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국시대 청나라의 명재상 제갈량을 기리는 사당인데요. 송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고목이 우거지고 전통적인 중국 건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걸으면서 옛 삼국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무호사 안에는 제갈량의 유물과 역사 기록이 전시되어 있고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특히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져서 산책하기 최적이랍니다. 그리고 진리 고성도 꼭 가봐야 할 곳인데요. 성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고성인데 옛 성도의 골목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돌길, 전통 가옥, 골목 가판대, 수공예품 가게, 전통 음식점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마치 시간이 멈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관광지이지만 상업화가 너무 심하지 않고 현지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정겹고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진리 고성에서 저녁 노을 질 때 산책하면 정말 분위기가 최고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강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도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전설적인 수리시설로 기원전 256년경에 지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천 분지의 농사를 지탱하는 중요한 시설로 사용이 되고 있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도강원 주변은 산과 물이 아름다워서 풍경이 정말 멋지고요. 역사적인 의미도 깊어서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네, 성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참대곰이죠. 성도는 참대곰의 고향입니다. 성도 시내에 있는 참대곰 기지 연구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참대곰 보호 연구 기지인데요. 귀여운 참대곰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기 참대곰부터 어른 참대곰까지 대나무 먹는 모습, 뛰어노는 모습, 잠자는 모습까지 정말 사랑스럽기만 한데 특히 아침 일찍 가면 참대곰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참대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성도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성도의 자연 풍경도 정말 멋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만 나가면 청성산이라는 명산이 있는데요. 중국 도교의 발원지 중 하나로 산 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고 절경이 이어집니다. 등산하기도 좋고 시원한 바람과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또 룡락산도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변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휴양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성도는 시내에서는 도시의 편안함을 느끼고 조금만 나아가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이제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성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성도 사람들은 정말 정겹고 느긋하고 밝고 인심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도시지만 바쁘게 살지 않고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길에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식당에서도 따뜻하게 대해주며 이야기 나누면 정겹게 대해주는 분위기가 짙은 사람들입니다.

청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정말 배운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오후에 차 마시고 저녁에 친구랑 샤브샤브를 먹고 주말에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교외로 나가서 자연을 즐기고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간답니다. 경쟁 사회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성도는 정말 힐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여유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송도의 밤 풍경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시내 중심가인 춘소로는 밤이 되면 불이 환하게 켜지고 쇼핑거리로 북적이며 골목길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밤에 강가를 산책하거나 골목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친구랑 밤거리에서 간식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죠. 송도의 밤은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매력적입니다.

또 송도는 교통이 정말 편리합니다. 시내에는 지하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고요. 버스 노선도 많고 택시도 저렴합니다. 교외 관광지로 가는 버스나 기차도 자주 다니고 송도국제공항은 국내외 노선이 정말 많아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정말 편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계절 내내 여행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공원이 아름답고 여름은 덥지 않고 습하지만 그늘이 많아서 시원하고 가을은 단풍이 예쁘고 날씨가 맑고 겨울은 추워도 눈이 잘 오지 않고 따뜻해서 샤브샤브를 먹으며 여유롭게 보내기 좋습니다. 언제 가도 다양한 매력이 있는 도시라서 계절 상관없이 방문해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40분 가까이 송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냥 정보를 라려란 게 아니라 마치 송도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셨는지요? 송도는 정말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니라 삶의 여유를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맛있는 것과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화려한 도시보다는 정겹고 편안한 도시를 좋아하는 분,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 바쁜 삶에서 잠시 쉬고 싶은 분, 역사와 자연을 함께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성도는 정말 최고의 장소입니다. 한 번 가면 그 느긋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빠져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네, 성도를 소개하면서 돌이켜볼 때 성도는 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삶을 느끼고 그곳의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또 그곳의 향기와 맛을 기억하게 되는 도시죠.

네, 오늘 이렇게 40분 동안 편안하게 성도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직접 성도에 가서 직접 그 느긋한 오후차 시간을 느끼고 뜨끈한 샤브샤브를 먹으며 귀여운 참대곰을 보고 성도의 따뜻한 공기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주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부부는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윤금남 작사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언제나 함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을 하나의 보물상자에 비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는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그리움도 때로는 빛나고 때로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소중한 보석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보물상자 속에 오늘은 어떤 빛나는 보석이 새겨지고 계신가요? 하나 초작사 허소라 작곡의 리예화 가수가 부른 인생 보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신나게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조덕진 작사, 황석기 작곡의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와 당신 차차차를 전해드립니다. 차차차,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는 이 경쾌한 리듬. 두 가수의 익살스럽고 사랑스러운 호흡이 그대로 살아있는 신나는 곡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고향 풍경 속에 언제나 마을 하늘을 정겹게 날아다니던 청제비 모습을 노래한 가요. 허도 작사 문룡덕 작곡의 박연영 가수가 부른 고향의 청제비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조음계 요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

0: 아니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혈배강 특대 우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약혈배강은 예,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 하게 되면 약과를 두 과이 온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어째서 두 가지 약 조합인가?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는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신저통이나 특히 여러 가지 이런 심리 혈관 방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혈전을 전문 녹이 내보내고.

이런 짝으로 나온 펩티드 성분 나와서 한 이런 약이죠. 처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땅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든이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예, 약물 분자가 작아서 흡수가 빠르고 예, 그리고 특히 우리 700여 명의 이학 박사들이 다년간 제일 좋은 이런 처방 갖다가서리 연구를 내서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 유효 성분을 추출해냈죠. 예, 그리고 천연약재라는 건 우리 떠오디 여차를 말하는 겁니다. 떠오디 여차라는 게 뭔가 약재마다 우리 어느 곳에서 자라난 약재가 제일 좋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칠분 하게 되면 운남 문산 삼칠분이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안에 삼칠분 들어있고 울금이란 약재는 광시 허추의 울금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맥동이란 약재는 스촨 청두 거기면 맥동이 좋고 오미자가 려닝 후순 거기면 이게 제일 좋고 단삼이가 산동 웨이팡이 꽤 제일 좋고 치소란 약재는 내몽골 퉁려의 약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몽땅 뽑아서 500돌든 이런 걸 나왔기 때문에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은 우리가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6세트를 사는 분들은 4세트를 더 드립니다. 대부분 이 활동에 참가해도 좋습니다. 반년 2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10세트에 좋습니다. 10세트를 더 드리죠. 그러면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침구 12번 놔드리기 때문에 예, 우리 침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맞은다면 또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한몸에서 여러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침을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래 그렇습니다. 오장육부 경락을 다 같이 열어주는 이런 기초상에서 약이 들어간다 때 그저 맨 약을 쓰기보다 효과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세트 사는 분들부터 우리 그 응담 약간 이 혈배강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10곽이라는 게 계신 5세트 도달하시오. 결국 장례통하고 청림미로방 이거 다 드립니다. 결국 어떤 분들은 난 선물 싫다 하는 분들은 또 혈배강 10곽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특히 다른 데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잘 효과를 못 봤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들은 또 병기가 점점 더 심해졌다. 특히 재풍이란 왔거나 뇌실금이란 또 생기거나 원래 뇌실금이란 없었는데 치료를 받는 다음부터 뇌실금이 생겼다. 그다음 요축한번 탈출 치료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바쁘고 위생실도 기회된게 되고 무릎 관절을 치료한다는 게 마지막에 더하게 돼가지고 서리 막 집행률 집게 됐다. 이런 분들 우린데 지금 수두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린데 지금 환자들이 지금 팡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다른 데 가서 잘못돼가지고 오는 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병기가 점점 더 심해졌는가? 이 질병 치료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치료해야 되겠는가 이거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헛돈 팔지 말고 어쨌든 이 그 전업적인 지식은 장악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질병에 대해서 똑똑히 알고 그래고 선택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오장의 기가 허한 데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허하다, 치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게 치휴인가? 이거는 음양학 각도에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0: 황제의 내경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고명한 의사는 그 추복술이 내상의 질병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고명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도 안 되고 의사는 예, 안에 들어가도 명백하게 눈으로 보고도 예, 이 사람이 무슨 병인가 모르는 사람. 예, 이런 의사들은 예, 정말 좀 이렇게 아주 아닌 의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겉을 보고 어떻게 안을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가 우리 중의의 음양학입니다. 음양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음이 허하고 양이 허하고 이런 것만 보는데 기술은 우리 보일 수 있는 것은 몽땅 음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발을 쑥 내밀게 되면 발 거기에 피부가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생김새도 보이고 예, 이거 가지고서 병 진단해서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보인다는 것은 뭐니까 또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죠. 그러면 내장을 들여다 볼 수 있죠.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이 병 진단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복 어떻게 안을 볼 수 있는가. 양을 찾아봐야 됩니다. 양이란 게 뭐인가? 기입니다. 그럼 기이란 게 도대체 뭐인가? 사람이 사람마다 다 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만 보고서 이 사람이 병이 어떻다 이걸 진단 못합니다. 이 손이가 남과 악수를 할 때 맥이 좋은가 나쁜가 이건 우리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땅 보이지 않는 거 놓고 말하면 이거는 양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쉬 그러면 이 사람의 치쉬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장육부가 기가 몽땅 쇠퇴해 왔다 이렇게 되면 예, 에너지가 모자라죠. 에너지 모자라게 되면 우리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예, 눈도 잘 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倒汗不止. 무슨 뜻인가? 밤에 잘 때 계속 도둑땀 흘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 온몸 다 젖어 있고, 예? 속불이 멍땅 젖어 있죠. 그 다음에, 투어깡. 투어깡이란 게 뭡니까? 직장. 예, 이것이가 항문 바깥으로 막 나오죠. 예? 대변물 때문.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집에서는 예의 혈배강 쓰고 서리 나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언니에 다 쓰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특히 우리 남편은 예, 심장 질환이 심해서 다년간 많이 고생했고 예, 혈압 조절도 아이 되고 특히 상하 그 혈압 그 수치가 예, 차이가 세게 많았습니다.
0: 네.
2: 그래서 자주 잡사다 아이 되고 이래고 그저 혈압 올라가면 골이 아파하고 그저 골을 막 두드리며 그저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게 정말 선생님이 자상하게 예, 설명하는 이것 듣고서리 이야기 좀 딱 맞게 됐었는데 혈압 조절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2: 예, 혈압 조절하는 중약제가 들어간 약은 또 난 또 처음 봤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혈배강 또 구급약으로도 쓰는 약이라고 소리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환자들이 보고 소리 듣고 이래 쓰고 소리 다 결론 내린 게 뭡니까?
0: 맞습니다. 예.
2: 써서 예, 우리 남편은 2-3일도 자야 되지 혈압 잘 조절되고 예.
0: 네.
2: 특히 나는 어젠가면 예, 현원증이 있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던 것이 없어졌고 예, 심혈이 낮아서 항상 맥이 없었습니다.
0: 맞습니다.
2: 어제는 이 심혈이 정상으로 됐지.
0: 네.
2: 그리고 덕분에 우리 남편 선생님께 대증하고서 또 가서 맥도 보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주제를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을 아예 한 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까딱이 없습니다.
0: 우리 약을 쓰게 되면 이거는 우리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서 마지막 결과가 나온 건데 주제를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제를 한 분들도 예, 서약을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제
2: 약 쓰면서 선생님께서 증정하는 장기 토관 진단도 매우 좋습니다.

0: 내 딱 올 후에 정말 어제는 런앤에이 잘 살게 됐습니다. 건강을 네. 찾게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건강에 주의하셔. 예, 수고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내가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막혀서 이렇게 돼서 말해도 놀라고 예, 그래서 식은땀 흘리고 해라 저들을 말아야 되니까 머리가 흐리두분해서 여기서 항상 그저 어리두분해 얻어 맞은 것처럼 어리버리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해라 저들을 말아야 돼. 반잠 자지 못하고 소화에 대해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뒤인디 붓겠어. 예.
1: 네.
3: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혈액관 쓰고 저리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좋아질 때, 그런데 언니가 거기다가 또 건심고를 한 대 쓰니까나, 예, 몸도 더 좋아지고, 예, 몸도 헷갈까봐지고, 무겁던 몸이가 영영 헷갈까봐지고, 예,
1: 네.
3: 몸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 약하던 게 몸이 나고, 예, 정신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혈압조절이 잘 되놓거나, 예, 정상은 되고, 밤잠 잘 자고 하가, 그래, 맥이 나지. 그래, 이번에 16 시트를 싸면 24 시트 준다는가?
1: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3: 예, 그, 활동에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1: 그럼 침도 12번 더 놔드리고,
3: 예, 예
1: 그래, 그리고 오늘이 결성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고 이 선물이 또 싫다 하는 분들은 또 1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3: 예, 감사합니다. 좋은 약 알선해줘서.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저는 예 이 혈배강을 쓰고 있는 일의 환자입니다.
1: 네.
4: 예, 10년 전 일에 통숙성 심장병으로 예, 진단을 받아 됐습니다.
1: 네.
4: 예, 방막이 잘 당겨지지도 않는다 해서 예,
1: 네.
4: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래 막 숨이 차고 이 예, 병이 발작한 다음은 예, 피를 토하고 예, 입술이 이렇게 막 퍼레지면서 예, 하고 까무러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1: 심장 질환 심합니다. 예.
4: 예, 그래서 요일링에 실내 가서 장수를 이렇게 바꾼 했는데
1: 예.
4: 또한 이렇게 병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예, 좋다는 약은 예, 이번 상에서 다 써봤습니다.
1: 네, 예, 대부분 다 그렇죠.
4: 예. 예, 그래도 예, 잘 말아듣지 않고 예.
1: 예.
4: 병은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하니까 간도 나빠지고 예, 비장도 다 나빠지고 커지고 이래 복수까지 막 왔댔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거기다가 슬이 관절이 심하니까 두 다리도 계속 붓기고 아프면서 예, 정말 어떤 때는 견디기가 바빠가지고 정말 살기 싶은 생각까지 없었습니다.
1: 아, 예.
4: 예, 그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예.
1: 예.
4: 그러던 3회 정말 안개라 이래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비록 야구는 쓰는 게 이래 많이 실망했지만은 그래도 예 지금 바쁜데 계속 진단을 해보고 서리 또 선생님이 친구하고 이래 결합한다 하니까니
1: 네.
4: 내 마음에 조금 딱 들어가지고 예 결배강하고 이래 통수방을 같이
1: 썼습니다.
4: 예. 네. 그래 인지는 예, 한 10달 정도 썼는데
1: 네.
4: 지금까지 보면은 예, 많이 효과 받기 때문에 정말 이게다 열링 실내 댕기던 게
1: 네.
4: 그런 거 해보지 못했습니다.
1: 예.
4: 머리 잡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을 보면은 이래 5층입니다.
1: 예.
4: 옛날에는 예, 5층까지 올라가자 아주 힘들었고
1: 힘들었죠. 예.
4: 예. 그러다 보니까 숨도 차고 예.
1: 숨이 찹니다. 예.
4: 예. 가끔씩은 계속 그래 앉아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어딘가 보면은 예, 그저 이렇게 정말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예, 쭉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1: 예.
4: 예. 그래 병원에 가서 검사해본 결과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5: 북한하고 이 비상

0: 뒤에 다 이렇게 잘 돌아서고 제 모양대로 돌아서고 예. 아니 관절도 복귀된 게 회복이 아주 좋았습니다.
1: 네. 예.
0: 아프지 않다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네 정말 사람 다할 것 같고 예. 아프지 않으니까 네. 왜 예. 그래서 선생님께 정말 예. 감사를 드리고 싶고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은 그래도 이 실배강하고 풍습방에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무슨 큰 활동이 있다니까 네. 아무튼 약은 얘기해도 싸두고 먹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이번 활동 가운데서 조금 좀 싸려고 합니다.
1: 예. 네. 지금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열곽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혈배강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저기 손이 차네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나 떨리며 그런지 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내 혈배강을 저기 섭취한 시대가 했는데 얼마 쓰지 않으니까 예. 이승을 찾은 게 낫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자라 하라고 그런 백원의 손에
2: 그
1: 심장 주자를 그럽니까?
3: 예, 주자를 하라고 그랬대다.
1: 예.
3: 현재 주자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많이 낫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아이 얼마나 좋은지 숨이 차도 것도 낫고 허리도 또 너무 아파서 꼼짝 못했는데 지금 일어설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숨이 차던 것도 낫고 여러 가지 예. 네. 낯선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예.
3: 자꾸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 혈배당을 하고 있던 그런 풍습방 같이 수행했습니다.
1: 아버지 같이 쓰시고. 예.
3: 다시 써야지 있던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걸어 막 다닙니다.
1: 예.
3: 나도 어제는 숨 자던 게 숨이 덜 타니까.
1: 예.
3: 어디나 다닐 수도 있습니다.
1: 예.
3: 너무 좋으니까. 예. 잠도 잘 자지, 밥도 잘 먹지.
1: 네.
3: 내기도 납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1: 예.
3: 이 혈배가 이 약을 둘이 먹기래서
1: 예.
3: 두 가지를 다 선택해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시작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 약을 먹은,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3: 코이 많은 거는 무슨 원인인가?
1: 왜란까?
2: 코가 많다. 네.
1: 코 많다고요?
3: 코이 많은 거.
1: 감기 왔지 않을까?
3: 감기 아닌데, 코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라도 몇십 번씩 풀어야 된다.
1: 아, 우리 코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3: 그래서,
1: 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3: 색깔은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1: 아, 그럼 한기마다 그렇습니다.
3: 감기에 아예 걸렸습니다.
1: 아니, 감긴 것이 아니라, 한기가 들어가게 되면, 코 색깔이, 하얀 색깔, 코 자꾸 색이 나옵니다. 예.
3: 아.
1: 예, 예. 그건 풍습방 써야지. 풍습방 쓰면 그 한기를 없애버리면 이렇습니다. 예.
3: 풍습방 쓰면 이렇습니다.
1: 예, 이렇습니다. 예.
3: 예, 그래, 언니, 그건 물어.
1: 아, 언니.
3: 예. 부끄럽다고 소리.
1: 예.
3: 말하라.
1: 감기 왔잔지 그래 감기 치료하면 또 됩니다. 예.
3: 아, 감기 들어가서.
1: 예예. 예. 예. 그렇죠.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예. 예.
4: 내입니다. 난 선생한테 치료한지 이제 한 달 가량 되는데도. 그 혈배강 먹고 너무너무 좋아요.
1: 네.
4: 지금 혈압이 이렇고 밤에 나는 밤에 혈압을 오른 사람인데
1: 네.
4: 밤에 혈압 오르면 잘 쏟고 날 새고
1: 그렇죠. 날 새야 되죠.
4: 지금은 오래 치료하였는데 혈배강 먹고 영종아.
1: 어머님은 침 맞으면서 혈배강하고 건신골 같이 쓰죠 지금.
4: 건신골 같이 쓰지.
1: 예.
4: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져서 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선생님.
1: 아 예 그렇지.
4: 예, 예. 그래 내 지금 처음에 이 약 먹기 전에는 숨이 차고
1: 예.
4: 반드시 누구면 기침이 나고
1: 기침이 나고 예.
4: 혼자 누구도 불편하고 이래야지 예. 지금 반드시 누구나
1: 예.
4: 혼자 누구나 숨이 다 차고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
1: 침 맞을 때도 반드시 누구 오래 있지 않습니까? 예.
4: 그래 예 그래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선생님 너무 고마워서 내
1: 아, 예.
4: 말도 길게 안 해 내 성질
1: 예 어머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4: 예, 예 선생님 예. 약 먹고 선생님 치료받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오늘이 전화를 말하는 게
1: 예.
4: 선생님
1: 예, 예.
4: 너무너무 고마워요
1: 예.
4: 선생님 치료해서 선생님 전국에 없어요
1: 아, 예.
4: 환자를 못 해가고 못 해오고
1: 예.
4: 그렇게 치료하는 선생님 없어요
1: 그렇죠 예.
4: 그래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해서 오늘 말도 간단하게 하겠어요.
1: 예, 예.
4: 전화 드렸어요.
1: 예, 말씀 네, 고맙습니다.
4: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4: 네,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5: 예, 저도 혈배강 쓴 환자입니다.
1: 예, 예.
5: 예, 저는 이 약속 이전에 밤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어떨 때는 밤에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하면서 혈압이 온전히 안 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기도 했습니다.
1: 예.
5: 예. 머리에 대한 약을 많이 써도 수업보다 인약처럼 혈압을 빨리 조절하는 약은 없습니다. 간염이 심한 등에 간염도 많이 좋아져서.
1: 예, 예.
5: 예. 약 쓰지는 그냥 간이 나빠가는데 눈이 계속 아프고 눈곱이 나고 눈물이 나고 했는데 예, 눈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1: 예.
5: 예, 아프지 않습니다, 어제는.
1: 예.
5: 이 약처럼 제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5: 저희 친구도 이게 선생님 두 바퀴 말라고 가 선생님 니가 그래도 싫어라 마침 고모님과 남자분인데
1: 아 예.
5: 친구를 하는 게 예. 어디 싫은데 내 막 창피하다고 나오면서 가가 말했습니다.
1: 예.
5: 한국에서 예, 심장도 나쁘고 관절 심해 집에 왔겠습니다.
1: 아.
5: 예. 그래다 이게 심장도 아주 구해서 예. 그래 혈배강하고 풍수방약을
1: 예.
5: 같이 주고 예. 선생님 친구 같이 기다려서 썼는데 심장도 좋아지고 숨이 찬 것도 없어지고
1: 예.
5: 몸이 몹시 실렸는데 몸이 15개 죽었답니다.
1: 그렇지.
5: 예, 몸이 많이 가벼워져서 한국 가서 지금 일하는데
1: 예.
5: 원한지 모른답니다.
1: 아.
5: 정신 나서 일이 너무 많이 해서 예. 월급도 더 많이 받는답니다.
1: 아, 예.
5: 예, 와서, 예. 예. 기분도 좋고 정신 난다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랍니다.
1: 아, 예. 예.
5: 네.
1: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소변도 쉴 새 없이 봅니다. 이 우장, 오상에 이런 기가 허해가서 나타난 증상. 그 다음에 쇼창산치란 게 뭐니까 소장이 다른 데로 푹 빠져나오면서, 예. 우리 서해부 거기면 불뚝 튀어나와서 이 산치죠. 이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다 오장의 기가 허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심장의 기가 허하다 할 때는 신주시 사람이 이런 자꾸 좋아한다, 기뻐한다,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상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숨이 차는 것이가 조금만 움직이면 헐떡헐떡대고 땀속이 흘리고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땀 흘리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 흘리고 이런 현상 항상 맥이었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몽땅 심장이 기가 허한 게입니다. 시간 상황을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정확한 이런 료해를 하자면 제한테 직접 전화 오셔. 제가 그래서 약은 뭐 사과에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먼저 물어보셔.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288-0018번 전화치면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수호화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꽃향기와 함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유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꽃처럼 상큼한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맑게 흘러내리는 시냇물, 돌과 부딪히며 내는 절절 소리가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특히 여성 가수의 상큼하고 발랄하게 부른 시냇물을 전해드립니다. 맑은 물결처럼 깨끗하고 경쾌한 이 노래는 듣기만 해도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정겨운 인심을 노래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흠이역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조을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곳의 공기와 풍경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날 말입니다. 조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연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여름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것, 바로 고향의 시원한 그늘과 맑은 시냇가, 그리고 여름밤 별빛 아래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고향의 여름을 전해드립니다. 여름날의 정겨운 풍경과 그 속에서 자란 우리의 추억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잊지 못할 고향의 그 여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스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이 반기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작은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날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달콤한 감처럼 아름답게 이어가길 바라며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단감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3일 왕청에서 대상건설 추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유능 정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건설을 경제사업의 첫째 가는 대사로 다잡아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전력으로 대상을 건설해 중대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일찍 효익을 보도록 추동함으로써 실속 있는 대상 락착으로 현역 경제 발전에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중저 왕청 구망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최신 진전을 살펴보면서 설비 용량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공사 기일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구망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는 미리 초급 반응, 쾌속 주파수 조절 및 전압 조절, 파동 평형 등 우세를 갖추고 있어 지역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당면에 대상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야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작업 공정을 최적화하며 부지 평탄화, 물 전기 공급 부대 시설, 통신망 부설 등 공사를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쟁취함으로써 전력망 전력 공급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진일보 증강시켜 지방경제 사회 발전에 견실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흠의 귀버섯 식물 발효 대상은 주로 냉면, 효소, 만두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근 1년의 건설을 거쳐 대상 1기가 이미 시험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호가복은 생산 규모, 공예 절차와 주력 제품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시장 기회를 다잡고 2기 냉면, 애완동물 사료 등 생산 흐름선 건설을 서둘러 가동해 제품군을 1층 풍부히하고 제품 구조를 최적화해 다양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기능성 식품, 애완동물 사료 등 세분화 시장을 깊이 발굴하고 귀버섯, 연변소 등 연변 특색 자원에 일탁해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하며 연변 우선 등 온라인 판매 경로를 잘 활용하고 체인 상점, 애완동물 병원과의 생산 판매 연결을 강화해 더 많은 제품이 연변을 벗어나 전국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무부질 유익균 옥수수 전 곡물 가루 대상은 옥수수 가루 및 기능 국수를 생산하게 되는데 목전 작업장 정화 판벽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작업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진도를 물으면서 기업이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연속적으로 추진하며 설비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작업을 다그쳐 생산 흐름선이 일찍 가동되게 함으로써 하루빨리 확실한 효익을 형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길림 왕소미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는 블루베리, 풋 옥수수 재배 및 가공 판매에 조력합니다. 회사는 재배기지, 농산물 건조 작업장, 정밀 심층 가공 작업장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면서 원료 레원, 생산 공예,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설비

0: 설치 및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블루베리, 풋 옥수수 심층 가공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쳐 제품이 초벌 가공에서 정밀 심층 가공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1층 높여 제품이 더욱 잘 팔리고 기업이 더욱 좋은 수익을 거두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삼 자작나무 수액 음료 가공 대상 현장에서 호가복은 제품 종류, 시장 개척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이 제품 공급 경로를 적극 넓히고 반동대, 샘즈클럽 등 선두 소매 기업과 주동적으로 연결해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제고함으로써 기업 효익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라고 경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왕청현 류수화 100만 마리 산란계 중약 양식기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건설 공사 기일을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효율을 제고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하길 바랍니다. 인삼닭 도축 및 정밀 심층 가공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인삼닭 계열 제품을 개발하며 제품의 친환경, 건강 등 특징을 두드러지게 해 더 많은 중고급 소비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업 효익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바닥짐이자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대상 건설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줘야만 현역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실하고 믿을 수 있는 의탁이 있게 되며 연변의 도약 주어를 다그치는 데 지속적이고 강력한 원동력이 있게 됩니다. 왕청현은 경제발전 추동에 대한 대상건설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자세와 난관 공략의 토지를 유지하면서 대상 유치, 낙착, 건설 등면에 공을 들이고 실속 있는 조치를 내놓아 더욱 많은 새 대상, 큰 대상, 좋은 대상이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동태적 감축을 틀어주고 일상 배치를 강화하며 일일이 장부를 작성하고 명세를 내오며 사업 책임과 기한 요구를 명확히 하고 각종 막힌 부분을 효과적으로 타파하며 요소 보장의 병목을 없애는 데 주력해 대상이 하루빨리 실물량으로 전환되고 생산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발전 추세와 경영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시하고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봉착한 실제 곤란을 제때에 료해하며 기업이 관심하는 융자 대출, 인력 및 에너지 사용, 시장 개척 등 면에서 정밀하게 시책해 확실하고 따뜻한 조치로 기업이 발전 신심을 진작하고 예기를 증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정밀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제조업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에 초점을 맞춰 목표 지역의 산업 이전 추세와 기업의 투자 동향을 깊이 연구하고 투자 유치 산업도를 건전해하고 완성하며 지도 간부의 선두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을 함대하게 제정하며 목표 기업을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 위치, 자원, 원가,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정성껏 추천 소개해 기업가의 시선이 연변에 모이고 투자자의 신심이 연변에 남도록 함으로써 큰 대상, 좋은 대상 유치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왕청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일 우리수는 조항 제2생태환경부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4진 군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환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훈촌시 1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 종점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7.1%,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를 차지합니다.
0: 6월 3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2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2건입니다. 그중 도나시 1건, 중점 사건 1건, 룡정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2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50%,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1: 근년래 도문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들이 일선에 심입해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직함으로써 실무와 담당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심층 추진을 초동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의 한 로호 도로와 공터는 한때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사회구역, 주민, 관련 부문이 협상회의를 소집하도록 조직했으며 현장에서 방안을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진도를 독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거단지의 웅덩이가 패인 길은 세멘트길로 포장됐고 공터는 소형 광장으로 됐으며 건강체육기재, 휴식의자, 가로등, 감시 카메라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주민 하흔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구역에 반영하자 인대대표는 이 일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가로등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지금은 밤에 환하고 환경도 좋아져 우리가 나와서 단련하고 산책할 때 안심됩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경세광입니다. 대중 반영이 강렬한 관건적인 작은 일과 민생 대사에 대해 각급 인대대표들은 현지를 답사하고 돈과 힘을 내 부동산 관리가 없는 주거단지 로면의 웅덩이, 주민들의 출행난, 주차난 등 21개 문제를 잇따라 해결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실제적인 일련의 실사로 민족 단결의 동심원을 그리고 실속 있는 일련의 조치들로 당과 군중, 간부와 군중의 련심교를 놨습니다. 대중 기대가 바로 인대대표의 행동 방향입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에서 인대대표들은 자금을 모아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함과 동시에 망홀 뚜껑 수리, 수목전지, 오한조사 등 행동을 펼쳐 로후 주거단지가 새로운 모습을 띠게 했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주학봉입니다. 관할구역 75동 로후 층집 조명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지러우며 안전 우환이 두드러진 등 문제에 비춰 우리는 인대대표들을 조직해 주동적으로 협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하고 망홀 뚜껑을 수리했으며 전지하고 가혹 우한을 조사했으며 모순 분쟁을 해소시켜 민생 실사를 대중 마음에 들게 처리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민족 단결의 작은 창구입니다. 오늘날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은 도문시 20개 사회구역 50개 행정촌으로 확장됐습니다. 163명 각급 인대대표들은 노계로 조제 선전을 350여 차례 펼치고 각종 민생실사 근 300건을 처리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최동표입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대표 주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시켜 정책 선전 강연과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사업을 상시적으로 펼치고 인대대표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선전자, 실천자,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도문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시키렵니다. 장다허리. 현재 갈수록 많은 인대대표들이 도문시 거리 골목, 촌과 사회구역을 분주히 누비며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무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면서 흥변보민, 변경안정, 변방공고의 로정에서 신시대 민족단결진보, 기층조화안정의 새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막바지 단계 학생들의 시험 전 초전 정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시험 준비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응시 심리를 조절하고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우리 조 각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실제에 입각해 다원화되고 정밀화된 시험 전 심리 지도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암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긴장하고 조급해하거나 신심 부족, 정서적 불안 등 심리 문제가 쉽게 나타납니다. 연변제2중학 심리과 교원 리령입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고 많은 지식점들을 아직 다 복습하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식욕 부진이 나타나 밥맛이 없을 수 있고

0: 개설하고 심리교원이 압력조절, 정서통제, 긍정적 심리조성 등 내용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시험 압력을 정확하게 대하고 침착하게 자신감 있게 대학 입시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리령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중 3학년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 주제 학부모 회의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이 특수한 시기에 아이들을 더 많이 동반해주고 격려를 많이 하며 잔소리를 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실외 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심리 수업을 이용해 학생들을 이끌고 교실을 벗어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 학우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그들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심리 수요에 대비해 학교 심리 자문실을 전면 개방하고 시험 전 심리 봉사 녹색 통로를 개통해 1:1 심리 지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교원들은 마음을 터놓는 소통으로 학생들의 심리 문제를 정리하고 목적성 있는 정서 지도, 압력 해소와 격려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 전에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도왔습니다. 리령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음식도 담백하게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압력이 크다고 느낄 때면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지 알려주면 좋습니다. 올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의 날이고 주제는 청춘무연 미래 무한입니다. 대중이 연초 유해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장악하도록 돕고자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에서는 일전 연변 조의 병원과 손잡고 세계 금연의 날 주제 선전 및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료 진찰 현장에서 호흡내과, 심혈관 내과, 신경내과 등 부문 전문가들이 함께 진료를 하면서 연초 유해성, 금연 방법, 심폐 보호, 뇌혈관 건강, 노인 만성병 관리 등 문제에 대답해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혈압,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등 무료 진찰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장기 흡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인 금연 방법을 지도하고 불량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줬으며 전문적인 건강관리 건의를 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호흡내과 보조인 의사 란영입니다. 흡연하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호흡기 계통에 손상줄 뿐만 아니라 심내혈관 질병, 신경계통 병변, 노인 만성질병을 유발하고 전 연령단계 사람들의 심신건강에 지속적인 위해를 끼칩니다. 이번 활동은 흡연 위해성에 대한 대중인식을 1층 높이고 전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함께 주목하도록 호소했으며 주민들이 과학적인 금연 지식을 요해하고 주동적으로 담배를 줄이거나 끊게 하며 청소년들이 연초 유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조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길 관광상품대회가 6월 2일 정식으로 전민투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등록한 170여 종, 800여 개의 실물 상품 및 근 50개의 설계도 중에서 124종의 실물 상품과 7개의 설계 작품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번 투표 고리에 입선됐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연변문화관광 및 각현시 문화관광 위책 공식 계정에서 QR코드를 스캔해 투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또 연길 서시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부근 등 곳에서 오프라인 조사를 전개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구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도와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도와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도와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 세트 혹은 옹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그 활동할 때마다 자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우대 활동 우대를 하게 되면 특징이라는 것이 현금을 직접 감해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이전에는 우리 우대 활동할 때마다 6곽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3곽, 그러니까 우리 경제상에서 좀 바쁘신 분들은 3곽에부터 우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궤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약품 중이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이 극품으로 불리고

0: 쓰면서 처음으로 새 일대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외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거의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는 약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다른 약에서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본청 항목 1,892종 가운데 동청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동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우리 그 지금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많은 증상 가운데 우리 음양 조절이 되지 않은 것이 제일 빨리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예, 심장 저자랑 한 분들 심장병으로 인해서 저자를 한 분들 우리 몇만 원을 써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저자를 하지 않으려 한다게 되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아홉 가구를 봉해가 되면 우리 그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저자를 하지 않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진단을 받아가지고 화려하거나 황렬 하시는 분들 우리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 이런 환자분들이 전신 면역력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일반적으로 화려하거나 황렬 하시는 분들 면역력이 낮게 되면 받아들이기 바쁜데 근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전신의 면역력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런 치료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피모 포사균이 작용을 해서 암세포의 확산에 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암진단을 받은 분들도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알파 분해매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300억 개 활성 유익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계통에 작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위병 어떤 분들 우리 위열로 인해서 예 그리고 또 비상이 양이 흔한 분들 어떤 분들 우리 변비 설사를 하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 알파 분해매하고 활성 유익균의 작용에 대해서 오랜 변비에서 해탈될 수가 있고 설사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관이라든가 뇌수단이 높아가지고 노독증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투서 가게 되면 한 주에 세 번, 네 번 가게 되는데 그리고 한 번 가게 되면 네 시간씩 하게 되는데 생활 질량이 차게 되는데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하나는 지관이라든가 뇌수단이 정상 수치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중한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도
1: 네,
0: 이야기를 하십시오.
2: 예, 전풍이 왔어요. 눈과 입사 빗줄을 들었던 게 어제는 제대로 돌아왔고 숨은 격에 흐르던 게 숨은 흐르지 않습니다.
0: 예.
2: 그런 거리 반성지 않겠지만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0: 맞지요.
2: 예,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요. 감기 자수하던 게 이제는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저는 점심시대가 있었어요. 소변 자주 보는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 시원한 게 잘 나갑니다.
0: 맞지요.
2: 네, 선생님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오늘 18가구 배달로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네,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에서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또 오래 쓰시려 하는 분들에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또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은데 2832-0600번에도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도 지금 방송 많이 들어봤습니다. 시중에 4,500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는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도 많고 해서 어느 약 고를지 모르겠을 때다.
0: 예.
3: 그래 방송 오랫동안 듣다가 그래도 들어보니까 나 동충하초가 발효된 약이지 믿음직한 약이지 효과에 30배 높인다 하지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먹고 있는데 엄청 좋습니다 지금
0: 맞죠
3: 예, 모든 데 영불편하고 예. 아픈데 없이 아침에 일어나 온몸 다 각통이 나고 그랬댔습니다 그래 특히는 어둠에 더 나쁜 가면 자지 못한다 실명증이 젊어서부터 자지 못하고 이 병이 고질병이 됐어도 저는 늙고 말 거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엄방 자지 못하면 심할 때 뭐, 하루 저녁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자고 또 깨난다 말도 그러면.

0: 시민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생각도 피곤하고.
1: 예, 예, 맞습니다.
0: 생각도
1: 예.
0: 피곤한다. 근데 이, 뭐, 어제는 여섯 달 동안 먹었는데, 잠 너무 잘 잔다, 지금 요즘에는.
1: 맞죠?
0: 오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뭔가 뭐 신기한 이야기 맞습니다. 신기하고, 이, 겨울에는 벌레되고, 여름엔 풀로 된다. 이야기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1: 오, 맞습니다.
0: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장이 허해서, 예, 그냥, 예, 이거 뭐랄까, 어제 놓은 것 놓지 않, 조금씩 넣어도 그냥 아래 뺨 부딪히고 부딪히고 이래 됐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소변도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맞죠.
0: 그리고 뭔가 어떤 점도 소변 나이가면 얼굴도 붓기고 온몸 다 붓게 됐습니다. 띵띵 그래도 붓기 다 빠집니다. 지금 몸은 가벼웠습니다. 지금.
1: 네, 주의하십시오. 신속 신염이 와서 좀 중하게 되면 예. 여독증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치료해야
0: 예.
1: 됩니다. 예.
0: 예. 그래서 약도 그저 그냥 먹어서 열심히 먹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내 지금 무슨 게 또 좋은가 하면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그러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지금 땀 자꾸 나던 게.
1: 예.
0: 예, 가슴이 심장이 막 뜨거워나면 지금 땀 자꾸 난단 말인데 아래 발은 그냥 찬데.
1: 예.
0: 그게 이제 조절 잘 돼서 이거는 괜찮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약간 우선 그렇습니다.
1: 맞죠. 됩니다. 예, 예 나아집니다.
0: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어디 돈에서 돈, 약에서 약을 더 줬지 이런 거 돈을 감해줬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 좋으니까 나 이, 저, 특별히 살도 조치해서 돈을 감해주지 해서 오늘 우리 영가가 둘이 같이 먹자고 열리아또 광사는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그럴수록 우리 활동이 더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283-0666번입니다.
0: 283-0666번.
2: 네.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네
3: 저도 동탄에서 바디를 먹은 지 1년 반 거의 2년 됩니다. 우리 지금 이 가습이 돌아오면 또 어쨌든 나는 이 날씨만 조금 찬바람이 떨어지면 더 알던단 말입니다. 기대된 게 지금 이 동충하서 오바리교를 먹고서의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맞죠.
3: 겨울에 두 번 지났는데 겨울에 정말 갑자기 그저의 식은땀남이 어지럽고 미슬겁고 토하면 이러면 또 병원 노름하면 이러면 연구 퍼거서 되지 않아가지고서는 나왔다도 또 가고 이랬는 게 지금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맞죠.
3: 아, 그러니까 나 이게 정말 옛날부터 신성불로 살았는 게 이런 것이 말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1: 맞죠.
3: 얼마나 신기한 게니까 정말 겨울에는 불레디고 여름에는 하수가 돼가지고서 이런 안일한 고산지대에서 자란다는 게 정말 생명이 강한 이런 약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니까 정말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아지나는 지금 그것 그 증상도 없어졌지만 위가 좀 나빠서 지내 제대로 못지 못하고 한국 가서 일하다가 바빠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건 다 된 게 무슨 맨 약이 집에서도 약인데 이거 먹기 시작하니까 지금 자승자승이 무릎 배 아프던 것도 나서지고 그 다음에 이 음식 소화도 잘 시켜주고 이래니까 아무래도 이 약이 정말 내게 맞는 약이겠다
1: 했죠. 예, 맞습니다.
3: 예. 이 모든 게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좋아지니까 이거 먹어야 되겠다. 저는 선택을 이거 하자. 다른 거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써서 그 하루에 약 먹자면 얼마나 힘든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그 시간 뒤에 먹자면 여기
1: 그렇죠. 예.
3: 이거는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자. 그래서 이번 활동이 좋은 뒤에 더 써서 계속 저는 이걸로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합니다. 병원으로
1: 마야
3: 정말 좋습니다.
1: 맞죠.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맞습니다.
1: 예.
4: 저도 동청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됐고 몹시 피곤하면서 맥접던 게 드러나지 않고 맥이 납니다.
1: 맞죠.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는 게 지금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미술소 위험이 있고 영유소 식도염이 있어 예,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저는 밥을 잘 먹고 있고 식후물이 자꾸 올라오던 게 식후물이 올라오지 않고 변비 심하던 게 얼른 변비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4: 이 산발이 차갑던 것, 예, 그리 어렸을 때 한 것도

0: 하나 사집디다.
1: 맞습니다.
0: 저는 이 약은요, 옛날부터 항상 저기 쓰던 약이니, 저는 예, 많은 약을 써도 예, 효과 없을까나, 한번 동사설 써보자고 썼는데, 진짜 효과 좋은 약입니다.
1: 맞죠.
0: 이 약은 쓰면 쓸수록 예, 딴 약에 효과 없던 어려운 것들 병이 다 나아집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이렇게 효과 좋으니, 저는 예, 어제 많이 배달 받았는데, 오늘은 제 사치에 유방암 수술했습니다. 그런 게 하려 빨려 하는 게 씨 그래서 그런데 머리 다 빠지고 맥이 없고 예, 그래서 막 통하고 이랬어요. 이 약 썼는데 아이 지금 효과 너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다른 약에서 안 되던 이런 증상들이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음기면에는 그런 약에 없는 이런 물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예. 지금 예, 토하지도 않고 밥을 너무 잘 먹습니다.
1: 맞죠.
0: 지금,
1: 예.
0: 암 한 잔 아무 약이나 못 먹어도 된다. 못 먹는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을까나 예. 상대로도 형 많이 나사졌습니다.
1: 맞지요.
0: 예, 길에 지내서 왔어요. 나는 어제 많이 배달 받았는데, 오늘 연락을 가게 하고 있는 것도 예, 지금 예, 돈을 뺏을 때도 연락을 배달 받아 계속 쓰겠답니다.
1: 맞습니다. 그냥 쓰시라는 분들이 그 많이 주는 위로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2: 네.
3: 나도 얘 동풍아서도 안 사 먹었습니다. 그래 놓을까요? 내 병이 영만 했는데 이거 먹을까요? 병이 하나도 다 부어졌습니다.
1: 맞죠.
3: 그때 얘 심장이 항상 무겁고 있어 침침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와서 연구사 했는데 이 침대에 편안할까요? 마음도 편안하고 애매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밤 살다지 못하는 게 밤 살다지 그래 놓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3: 그리고 혈압도 영 잘 됩니다. 이 약 먹을까?
1: 맞습니다.
3: 혈압도 영 잘 되니 그리고 얘 허리다리 아파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허리다리 아프던 것도 마음이 좋아지 몸은 덥고 아래는 그냥 차서 고생했는데 이 약 먹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이번 할 때 돈도 현금도 빼야지 이래서 예, 오늘 싸다고 전화드립니다. 예.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픈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나도 동청화성의 발화전군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어제 그런지 그냥 혈압이 소설가 잘 안 돼갖고 그래서 머리 아프지 머리에서 소리 나지 그래서 오지름증이 나지 그냥 꿈이 말하면 이내 잠을 못 잤습니다. 이내 그러는데 이 동청화성 쓰면서 지금 예, 혈압 소설가 우선 먼저 잘 되면서 예, 지금 머리에서 허리나 증상도 나고 오지름증도 나아졌고 예.
1: 맞죠.
4: 아니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4: 잠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는 인간 정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뼈도 아프고 호흡기 퇴근을 받았고 기침은 안 세게 기침 사람입니다. 기침약은 그렇게 좋다는 건 먹어봐도 기침 어째 돌아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충하수를 먹으니까 기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기침 안 짓습니다.
1: 맞죠. 예.
4: 예. 예, 위가 나빠갖고 밥도 잘 못 먹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맥이 없지. 지내 그렇던 게 지금 소화가 잘 돼갖고 밥은 무식이나 하고 다 잘 먹습니다. 어떻게 내가 제안 안 받는 거 먹는 것 같아서 그래야 맥이 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4: 그리고 맛에 쌀이 맞대라 예. 되면 정말 말이 맞습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심장도 나빠지 눈도 부엄이 바로 안 보이지 이렇게 병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예, 타천어갈 밑에 드는 이런 안전한 곤질에서 자라고 예.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이런 자라
2: 네.
4: 효과도 좋고 이렇게 좋습니까? 먹기도 바로 좋고 예, 하루에 한 번만 먹고 한 가지 약 먹어도 여러 가지 병이 치료되고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번 활동이 정말 특별히 또 좋습니다. 예, 현금도 빼야지 그러니까 나는 약은 있는데 조금 약을 더 아까워서 살려고 나올립니다.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뇌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렇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그 오장육부 가운데 우리 간, 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복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이라는 건 그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공작하게 되는데 예, 제일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간이란 것이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하는 장기가 아닙니까? 예. 근데 요때 시간에 우리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게 됩니다. 근데 내가 뭐 어떤 분들 잠이 오지 않은 데서 이때까지 일어나서 뭐 텔레비전을 보다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게 되면 우리 간에 나쁜 노폐물이 해독해줄 때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꼭 누워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우리 한가적으로 오상육불 치료는 이런 약들은 중에서의 치료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있게 되면 하나는 신장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간이란 거는 중에서 말하게 되면 나무라고 하는데 예, 물이 없어가지고 마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장을 물이라고 그냥 이야기 드는데 신장이 도움을 받아서 물을 주게 되면 우리 간에 나무가 살아나듯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간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폐에서야 폐라는 것은 내리 누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열이 우려 올라가는 것을 폐공능으로 인해서 내리 누르기 때문에 이 열이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혈압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는데 내리 누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에서의 치료 원칙에 부합되게 하면서 간병도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이라는 것은 인체를 보호하는 장군으로 불리고 있고 인체가 외래 짐승이 이런 상해를 받지 않게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간공능 실조는 쉽게 기타 장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된대. 그 주약에 우리 그냥 해둔데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장기가 간입니다. 그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둘 수가 있습니다. 간혈이 허하게 된다면 효능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시력감퇴 지금 우리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 눈병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간공능을 해결치료를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시력감퇴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하향됐거나 관절이 시클고 통통 그냥 해둔 우리 골가병 가운데서 우리 지금 그 굽혔다 하기 잘 안 되거나 앉아 때려날 때 어그어그 소리 나간다. 이건 치나 관계인데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뼈를 주다는 신장이라든가 예 그리고 진을 주하는 간이라든가 예 그리고 비장을 도와주는 그 약의 이런 작용을 해서 간, 신장, 비장이 뼈를 주다는 공능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골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빨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그 간에 문제가 생긴다게 되면 여성분들 폐경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고 간의 기가 유집되면서 이지가 나약해질 수가 있고 우울증도 나타나게 되고 흉부, 옆구리에 동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작은 배가 장만하거나 동통이 나타나고 제가 그냥 이야기드렸는데 우리 지금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단지 비장위뿐만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 이게 다 소화계통의 장기인데 우리 간의 문제로 인해서도 작은 배가 장만하거나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여성분들은 유방이 장만하거나 동통이 있고 월경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도 말했지만 간이란 것은 남의 속하고 소화작용 그리고 우리 하나는 간이란 건 우리 위가 음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말해 막 섞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이 잘 되지 않을 때 한 곳에 유집되면서 우리 위축성염이랑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소소작용을 하게 되고 혀를 저장하고 그리고 심장을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간이란 거는 피를 저장하는 창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비장위가 피를 만들어서 간에 가서 저장했다가 우리 심장 같은 이런 장기가 피가 모자랄 때 수혈할 때 간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격 가운데서는 성을 내거나 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노하거나 성을 많이 내게 되면 간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에 또 병변이란 것이 생기게 되면 간의 기가 실조되고 기제가 문란이 생겨나게 되고 폐기가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가 풍한 습, 더위라든가 간조, 불뚱, 각종 외래 침습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보산의 작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포조직의 외래 침습으로 인해서 대사가 실조되고 산화된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 쇠약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백병이란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행인분은 막혔던 부분을 열어주게 되고 나쁜 노폐물이 이런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는 우리 세계 생명통로를 열어주고 가운데 신장하고 간이 생명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간이 우리 노폐물이 해독이 되지 않을 때 해독을 도와주게 되고 흉골하고 옆구리가 장만하던 동통이 나타나거나 눈이 붉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장만하면서 설사하게 되고 심정이 우울하고 급해나거나 식비노하고 여성분들한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간장 공능이 실조란 것은 혈액이 운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혈이란 것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눈이 마르거나 희미하거나 지체가 마비되거나 굽혔다 폈다 하기 곤란하고 월경통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간장의 병변은 정기신 이런 중이 기와 신에 대해서 영향이 가장 큽니다. 간장이 이러하는 기와 신이 먼저 알게 되는데 네. 정상적으로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도 동충하초 네,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끝.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자로는 사람, 인, 일, 사. 직역하면 사람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또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고단한 퇴근길 누군가 환하게 맞아준다면 피로가 스스로 녹아내립니다. 반가움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전하며 서로 환대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은 덜 외로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심양대 연변전 입장권을 예약할 때 관한 소식입니다. 오는 13일 저녁 동북 슈퍼리그 제2라운드 바로 심양팀과 연변팀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경기 입장권 예약이 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돼 6일 오전 8시까지 딱 하루인데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예약 플랫폼은 료사통 앱, 위챗, 알리페이 미니 프로그램, 그리고 경동 앱과 북도 융합 매체 앱입니다. 입장권 가격은 1인당 19원 90장.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수학 전문 기자이자 계량 경제학 박사, 산월 블라우스의 숫자에 관한 경고, 위험한 숫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주관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숫자의 힘에 집착하게 된 건 겨우 200년도 안 된 19세기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백인, 미국인 정신연령이 13세

밑에 동유럽과 남유럽 이민자는 더 낮았고 맨 아래 흑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역사적으로 백인과 흑인의 지능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고 그 후 강제 불임수술 법률까지 정당화했으며 현재까지 정치적 결정의 근거로 꾸준히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담배업계는 숫자로 치밀한 마케팅 수단을 펼칩니다. 담배업계는 담배가 건강에 좋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그저 해로움이 증명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면 됩니다. 조사의 끝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결국 인류는 자신이 만들어낸 척도에 사로잡힌 셈입니다. 숫자는 줄곧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의 믿음이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해석됐습니다. 사실 IQ 점수가 지능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 책은 숫자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셀 수 없다는 사실과 숫자로 알려주지 못하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수의 소비자로서 숫자의 쓸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 쉽게 보이는 숫자에 지배당하지 말고 똑똑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진실을 꿰뚫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추천도서 산어 블라우스가 지은 위험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꿀팁 시간에는 일상 중에도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135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연소시키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가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두세 정거장 약 1km의 거리 전에 내려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이 지면에 닿을 때 발꿈치부터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으로 닿도록 하고 보폭은 키에서 1m를 뺀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걷기 위해서 일부러 보폭을 크게 하면 엉덩이 근육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발 내딛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발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걸을 때 양발의 끝이 바깥쪽으로 향하거나 발 간격이 좌우로 벌어지는 경우 무릎 연골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팔자 걸음이 습관이라면 보도의 선에 따라서 걸으면서 의식적으로 두 발이 11자로 나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어난 군살을 걷기 운동으로 제거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근육으로 채워야 합니다. 근육은 체중의 약 40%를 차지하며 인체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척추와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중심 근육군은 몸의 균형과 안정성의 기초가 됩니다.

네, 우리가 장소와 도구의 구애를 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중심 근육 운동이 바로 플랭크입니다. 이 운동은 엎드린 상태에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어깨와 팔꿈치가 90도가 되도록 한 다음 몸을 지탱하는 동작으로 발끝을 가지런히 모아 세우고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주의하며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가 일직선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에너지 소모가 큰 운동으로 처음에는 30초를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으로 서서히 시간을 늘려 올해 연말쯤에는 플랭크 3분 버티기를 목표로 근육 운동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 강화 운동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면 하체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50% 이상이 하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근육량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근육인 엉덩이 근육은 상체를 받쳐주고 몸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서 상하체 관절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하체 운동은 계단 오르기인데요.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과 함께 허벅지 등 하체 근육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 5분 같은 시간에 수영과 맞먹는 열량이 소비돼서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바닥 전체를 디디면서 미는 듯한 느낌으로 걸어야 하며 엉덩이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등과 어깨는 곧게 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계단에 내려오는 것은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일상 중에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135 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숫자 오용에 관한 사례를 통해서 숫자에 의해 돌아가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산업불로우의 위험한 숫자들,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일상 중에도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135 법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고 인정해 주는 행위인 인사. 우리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전하며 서로 환대해 줍니다. 반가운 인사로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더 따뜻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있었고 먼저 도착한 갈 선생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령자가 다가와 도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도도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답했다. 령자는 박매가 도도에게 판정이라는 외지 여사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박매는 맹 선생에게 주소를 물어 판정이 일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시비를 걸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헛수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도도와 소금이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고 박매는 극도로 급해져 령자의 가게에 찾아갔다. 소금은 령자의 절친이므로 령자는 책임을 느끼고 박매와 함께 가게로 갔지만 소금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다시 소금의 집인 영경로로 달려가 보니 집은 텅 빈 채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박매는 령자를 끌고 점쟁이인 종대사를 찾아갔고 골목에서 정대사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발견했다. 박매는 정대사에게 도도가 어디로 갔는지 간절히 물었고 정대사는 그냥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라고 간단히 답했다. 박매는 도도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정대사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며 도도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 마리의 말을 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본래라면 공경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꽃나비에게 마음을 주고 꿀을 따볼 시간도 잃어버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얘기했다. 박매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도도의 행방을 물었고 정대사는 도도의 운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소주의 봄 총재가 식당으로 들어왔고 옆에는 유아 씨가 함께 동행했다. 봄 총재는 유아 씨가 이제 자신의 사장님이라고 소개했고 유 총재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유아 씨는 도도가 정말 달아나 버렸는지 물었고 후생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바로 그때 릉웅이 한 남자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고 그 남성이 외국인이며 앞에 있는 화원 호텔에 묵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인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리리가 중년 남성을 데리고 들어왔고 운전사 라 선생은 와인 한 상자와 와인잔 한 상자를 들고 따라왔다. 리리는 그 중년 남성이 자신의 사업 친구이며 투자회사의 한 총재라고 모두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방 안에는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요리가 식탁에 가지런히 놓이자 모두 잔을 들고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다. 봄총재는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회사 계획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소개했고 리디와 한 총재는 매우 세심하게 경청했으며 곧 함께 소주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령자는 릉홍을 보며 중국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왜 외국인을 데리고 왔는지 의아해했다. 릉홍은 왜 안 되는지 되물으며 외국인이 자리에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자는 그 외국인이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고 릉웅은 그래도 상해의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답했다. 릉웅은 미소를 지며 아보의 못스러운 모습이 매우 좋다고 얘기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딸 선생의 조카가 조건이 매우 우수하고 방금 외국에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릉웅은 즉시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갈 선생은 조카는 회계사이며 세계 500대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릉웅은 정말로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흥분하며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고 지금 바로 전화해서 연락을 취하고 싶다고 했다. 식당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아버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을 전하며 사람은 늙으면 온갖 괴로움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릉홍은 그런 말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화원 호텔에서 만난 80세가 넘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고 자세가 바르며 온전히 복만 누리는 분이었다고 릉홍은 회상했다. 릉홍이 화원 호텔 로비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고 뒤에는 외국인 부하가 따라왔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릉홍에게 외국어를 할 줄 아냐고 물으셨고 릉홍이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냐고 물으셨다. 릉홍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로비 소파에 앉으셨고 부하는 즉시 쿠션을 깔아드렸다. 할아버지는 늙었으니 오직 복만 누리려고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릉홍이 괜찮다면 앞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제안했다. 릉홍이 동의하자 두 사람은 일어섰고 릉홍은 할아버지의 팔에 손을 얹어 함께 걸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품격이 있는 분이었고 부하는 곁에서 늘 따라다녔다. 두 사람은 구불구불한 정원길을 걸으며 새소리와 나뭇잎 소리만 들을 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고 대략 45분 정도 두세 바퀴를 돌았다. 릉홍은 하이힐을 신은 채로 오랜 시간 걷다 보니 매우 힘들었다고 했다. 로비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날씨도 좋고 릉홍도 좋아서 정말 복을 누렸다고 말했다. 릉홍이 미소를 짓자 할아버지는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셨고 릉홍도 괜찮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시간이 되면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물으셨고 릉홍이 고개를 끄덕이자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다. 할아버지는 숫자를 잘 기억하니 번호를 말해주면 바로 외우겠다고 하셨고 릉홍은 번호를 알려준 뒤 자리를 떠났다. 이튿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2시에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다. 사흘째 점심이 지난 뒤에도 전화가 와서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이야기를 듣던 영자는 빨리 결론을 들려달라며 재촉했고 릉홍은 넷째 날도 2시에 산책을 하고 2시 30분에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모두 네 번을 함께 산책했는데 할아버지는 곧 외국으로 돌아가니 릉홍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말하라고 하셨다. 릉홍은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릉홍은 자리에 있던 호생에게 추측해보라고 했고 호생은 외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버는 두 나라 우정이 영원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들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말을 잠시 멈추었고 갈 선생은 자신에게 생각이 있다며 웃으셨다. 갈 선생은 할아버지를 낮밤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봄 총재는 네 번이나 정원에 함께 갔으니 더 이상 겸손할 필요 없고 시간에 따라 여금을 받아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아보와 호생은 크게 웃었다. 유아 씨는 친척도 아닌 늙은 할아버지를 따라 정원을 구경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이야기했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룡자는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릉홍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온갖 헛소리일 뿐 점점 황당해진다고 말했다. 릉홍은 자신은 그때 화원 호텔이 정말 좋다고 간단히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호텔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높고 예뻤고 꼭대기 층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릉홍을 34층 스위트룸으로 데려가셨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릉홍은 자신이 화원 호텔 최상층 방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모든 곳이 상해였고 사방이 상해 풍경으로 가득했다. 릉홍은 마치 꿈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물었고 릉홍은 그냥 자리를 떠났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석 달 후에 다시 상해에 오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릉홍은 지금까지 계속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갈 선생은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 전화를 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들 말을 잠시 멈추었고 릉홍은 여전히 기다릴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제는 습관이 된 것처럼 평생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를 죽어라 기다리는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다. 유아 씨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풍경만 보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의심을 표했고 리리는 릉홍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지지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만약 할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셨다면 분명 후하게 대접해 주셨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릉홍은 웃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잠시 뒤 분위기가 바뀌어 주방 아주머니는 컵을 들고 술을 살짝 마셨다. 갈 선생은 령자에게 한 잔을 권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힘드니 몸 조심하라고 걱정했다. 령자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갈 선생은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기분이 나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자신은 하녀처럼 욕을 먹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령자는 주방 아주머니에게 말을 명확하게 하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식당 개업은 원래 갈 선생이 주도했고

모든 비용도 갈 선생이 부담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후생은 자리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고 느끼고 급히 분위기를 중재하려 했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넘기자고 제안했다. 릉홍도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자신과 갈 선생은 어릴 적부터 이웃 사이였다고 말했다. 릉자는 이제 싸우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갈 선생이 왜 돈을 내면서까지 자신에게 식당을 열게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 선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탁을 치며 그만 이야기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는 깜짝 놀라 말을 멈췄다. 친구들 앞에서 특히 새로운 한 총재와 애국인 손님까지 계신데 이러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또 이야기하면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니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다.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한 총재는 사소한 일이니 모두 진정하라고 웃으며 말을 돌렸고 봄 총재는 잔을 들고 령자와 릉홍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한 잔 마시겠다고 제안했다. 허생은 갈 선생을 대신해서 한 모금만 마시겠다고 했고 리리는 한 모금은 너무 적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는 함께 한 잔 마시자고 했고 리리는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마셔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갈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다. 라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간,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 북경 시간으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 그렇죠. 머친이 나오는 대목을 다 배웠네요.
1: 그렇습니다. 어려운 대목인데 네. 잘 배워내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또 박자가 네. 정말 허락허락 가지가 않거든요.
0: 그러게요.
1: 근데 잘 배워가신 것 같고 네. 아까도 또 이렇게 어느 부분을 또 이렇게 짚어서 네. 해주시니까 굉장히 저희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0: 그렇죠. 네. 열심히 하십니다. 자, 오늘은 오늘 한 시간 복습을 하도록 할까요?
1: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안일이 부분. 안일이 부분에서 키가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높이 하지 않습니다. 혹은 목이 좋으신 분들은 키를 또 이렇게 높이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으로 잡아서 네. 너무 높게는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요 춘향 자, 자 한번 제가 오늘은 안 하고 어느 정도로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2: 그때요 춘향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1: 그렇죠
2: 소년장을 실컷 잡고 일어나 보니 건너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날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을 하나 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등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 뒤
1: 그렇죠.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왔어.
1: 하나 둘
0: 한초 삼고 어려우니 세초상이 웬 말이냐.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성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들었다.
1: 하나 둘
0: 주먹 쥐어 딸 들여
1: 야.

0: 나도 좋지야.
1: 그렇죠. 네. 오, 잘 이용하시네요. 네. 아, 박을 여기 조금
2: 정령한 이별이라고나 뒤에 그렇죠. 세 박자 없네요.
0: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2: 하나 둘 준 있어요?
1: 그렇죠.
2: 아까는
1: 아, 바로 들어가서 다시 갈까요?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갈까요? 앞에 조금 더 앞에서 갈까요?
2: 귀를
1: 대 귀가 첫 박이 되니까
0: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2: 하나
1: 저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다섯 박을 쉬는 거죠. 그렇죠. 다섯 박을 쉬는 거죠.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얼씨가.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그 다음에 순양 같은 기가 막힌다.
1: 방금은 그냥 두 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다섯 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2: 세 박이죠. 네. 네. 쉬는 부분이 세 박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잘 훈련은 가는데 조금 뭐랄까요. 우리 저희 그 판소리에 나오는 목들. 그거를 조금 더 좀 재미지게 엮어가는 거는 저희들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좋아진 부분은 춘향무진이 나온다 이렇게 다 이런 소리가 좋아졌어요. 춘향무진이 나온다 툭툭 던져주는 소리들이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예를 들면 정명한 이별이로구나가 지금 동작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소리는 리로구나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까지 좀 돌아오시면 좋겠고
2: 뒤를 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쑥 이렇게 나를 다쳤잖아요. 다쳤다가 이렇게 미는 동작.
1: 그렇죠. 네. 그렇죠. 네.
2: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요래 눌렀다가 요 다쳤다가 이렇게
1: 그렇습니다.
2: 리 이렇게
1: 그렇죠. 투목이에요.
2: 그런데 이러고 나면 네.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요거 리 이러고 나면 요거 쑥 눌렀다가 그렇죠. 요 다쳤다가
1: 그렇죠.
2: 누르는
1: 쪼는 네. 목이니까 네. 정말 새들이 정말 그 모이를 쪼아서 먹을 때처럼 띠쪽쪽 쭉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꾸 쪽쪽 이래서 그거를 좀 잘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러구나 딱 그 선에서 같은 선에서 가셔야 돼요. 이러구나 높지 않게 리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구나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후회 되기가 이런 소리가 있죠. 후회 되 할 때 에만 남는 거죠. 되에 네. 몸 에만 남은 거를 에를 굵게 떨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후회 되 해서 뒤에 되라는 뒤에 잡히셔서 에가 그렇게 굵게 나오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되라는 들을 되라는 잠들을 가볍게 부드럽게 내서 돼서 애만 남게 그 다음에 그 애를 손으로 해서 굵게 떨어지는 거죠. 후에 돼가 아니라 돼기가 신극기에 댁과 혼도 같은 거죠. 혼만 먹지 말고 여하여 물새 알려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소리가 가는 길을 조금 더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충분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말이 쉽죠.
2: 예, 말이 쉽죠. 이건 그렇죠. 그 네. 먹지 말고와 여가 쭉 연결돼서 그렇죠.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리가 있어갖고.
1: 네, 제가 지금 거의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먼저 점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선으로 이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면으로 가는 거를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쑥대머리 같은 경우에도
2: 네.
1: 쑥대머리가 아니라 쑥대머리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가시는 이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으로 가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먹지 말고 까지는 지금 가세요. 먹지 말고 여하여

0: 풍겨서 풍부해지죠. 조금 더. 그런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 이거는 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0: 그렇죠. 빈소리는 무조건 연습. 네. 독공.
2: 그러니까요. 네,
0: 정말 독공을 하셔야 됩니다.
1: 어려울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민요를 하시는 분이랑 네. 판소리를 하시는 분의 한 60대, 70대를 보시면 거의 10년 차이가 나실 정도로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몸이 좀 늙어 계세요. 그 정도로 혹독한 거지, 어떻게 보면 소리가.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평생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그 굉장한 매력이 있지 않으면은.
1: 그럼요.
0: 누가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정말 좋아서 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네. 좀 방금 쭉 지나가시긴 하셨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부분을 좀 오늘은 좀 더 세세하게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렇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0: 예, 네. 얼마든지 좀 저희들이 좀 풀어갈까 합니다.
3: 네. 이제 들어보니까 나 또 다 이게 다 이렇게 다시
0: 새로 오세요? 새로 오세요?
3: 예.
0: 아, 근데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드셨다는 거는 이제 또 그 뒤로 가는 길이에요. 저도 한 1년 전에 했던 거랑 네. 지금 했던 거랑 들으면 소리끼리 완전히 또 그렇게 가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명창은 없다라고 보면 되세요. 계속 해나가는 소리고 1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이 소리 해석이랑 지금은 또 뭔가 그때 것도 당연하겠지만 조금 또 해석이 또 그렇게 필요하듯이 그때보다 조금 더 진보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준양무진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준향 모친이 나온다 이러면서 가시거든요. 지금
1: 준향 모친이 화가 안 났어요.
0: 네, 준향 모친이 지금 막 네. 발을 막 거두시면서 가는데 조금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막 궁금해하지는 않으시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나가시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1: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울 때 사실은 이렇게 한 달락씩 배웠잖아요.
0: 그렇죠.
1: 그 따라 배울 때는 다 알만 하거든요. 근데 쭉 이어서 가니까 헷갈려지시죠.
0: 그렇죠.
1: 그 그렇죠. 부분이에요.
0: 예.
1: 헷갈려지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 한 구절씩 하면 다 잘 되는데 예. 우리가 그냥 길게 하면은 그러면 길게 했더라면 또 이렇게 앞부분은 또 괜찮죠.
0: 그렇죠.
1: 예, 예.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좀 헷갈려질 수도 있어요. 예. 사실은 다 아시는데.
0: 무한 반복을 하시면서. 네. 너무 심각하세요.
3: 이게 느꼈습니다.
0: 예.
3: 나는 이분들도 오늘 말했지만 영 다 바쁘지 않습니까?
1: 예.
3: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근데 나는 딱 얘기입니다. 원래 월요일 날 시간도 배우고
1: 그렇죠.
3: 월요일 날 시간도 배웠는데 우선 그거 고도치 왔습니다. 요거 맞다가
1: 판소리로
3: 죽도록 합니다. 정말
1: 그러니까
3: 그랜디도 이게 아이디인데 어미란 선생 주머니 손이 아팠어요. 이거 재방송 못 들었다 했죠. 그러니까 예. 그건 뻔해나시니까 애들 아르니까 나의 애들 아니까 나 이거 방송 못 들었는데 응 잘하지 그러니까 이랬거나 이게 본인이 실력이라지 그러니까
0: 예,
3: 어미란 선생님
0: 예, 예.
3: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복습 아이아웃을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계란처럼 동그라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0: 네.
3: 주문 시간에 별로 예, 많은 칭찬받고 나가나 예, 내설로도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이거 내 집에서 배울 때도 내 이 말은 했지만 은 때는 이거 주문이 이별이로구나 이게 원래 아이디어 그러니까
0: 예.
3: 근데 선생님 두 분은 선생님은 판소리 배워주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당연한데 정말 그 말 우리 손녀를 내 자식은 어디 거서 모르겠는데 손녀를 지은들라 볼 때는 이렇게 섰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그다음 바로 하나 뒤 그래서 막 박수 나오죠. 그러니까
0: 그렇죠.
3: 선생님 예. 배워주는 그 모습이 내 그 지금 상상한다 말인데 야 이렇게 열심히 배워주시는구나.
0: 네.
3: 그래 또 어미란 선생 역시 또 정말 박 선생님 발이 돼가지고 이 열정적으로 이 지름길 아이디어 또 밤도록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 빨리 배워주겠는가. 요 언니 한나 그 꽃다랑 별 때 이 방송에 와서 그 처음 변기 꽃다랑 배웠습니다.
0: 예.
3: 근데 그 3절이 아이디어 정말 이송이 저송이 다 꽃송이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송이 저송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0: 예.
3: 근데 저 선생님 전하게

오늘 생겨가지고 아침에 와서 요거 쪽 해주고 하나 이게 납득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두 분 선생님이 오늘 저분도 야 정말 고생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은퇴는 포기하자다도 야 이렇게 좋은 선생님 모시고 배우는데 내 마음 열정

0: 있으면은 예. 오늘은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1: 아~
0: 그 우리 또 여기 또 그 예. 복을 치시는 분이 학생분이 예. 또 선생님 것만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너무 새카매갖고요. 네, 아~ 그래서 연습을 그래서 했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연습해야죠.
1: 아,
0: 그럼요.
1: 네, 선생님 예. 계속 해 드러나네. 계속 네. 들어도 지금 이 선율이
2: 예.
1: 내 몸에서 탁 어지한다면다 이거 미래가 이제 미래 미소 미미미 어떤 거 알겠는데 제가 예.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좀 더 배워서
2: 어 좋죠 저는 너무 언제든지
1: 선율이 명확하지
3: 처음부터 따라 처음부터
2: 아 따라 다시 가실까요? 아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빛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보는디 여기까지 괜찮으시오?
1: 예, 예.
2: 자 춘향모친이 나온다 자
4: 춘향모친이 나온다
2: 좋으세요?
0: 시작 높았죠?
2: 아,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그럼 춘향모진이 나온다신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춘향 춘향 하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춘향 아 춘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춘향 춘우어로 해서 입으로 빠지는 공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춘향가 아니라 춘에서 했던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하셔서 춘향모진이 나온다 자
4: 춘향모진이 나온다
2: 이 선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에서 어떻게 됐죠? 코로 보내야 될 공기를 입으로 뱉기 때문에 공기가 저희 호흡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 보내겠다는 생각, 공기를. 춘향이 아니라 춘향모진이 나온다. 자.
4: 춘향모진이 나온다.
2: 그대로 가실게요. 춘향모진이 나온다. 자.
4: 춘향모진이 나온다.
2: 그렇죠. 이렇게 가신 거죠. 허던딜 빌쳐놓고. 자.
4: 허더니를 밀쳐놓고
2: 좋으신데 허더오로 떠시는 게 아니라 허더니윤 받침으로 떠는 거죠 허더가 아니라 허더니를 밀쳐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4: 허더니를
2: 아니라 던윤 받침을 빨리 들으셔야 돼요 돈. 그렇죠. 그렇죠. 자, 허!
4: 니, 저놓고
2: 상초머리.
4: 상초머리.
2: 저보세요. 똑같은 건데, 춘형. 아까 열어주셨다 그랬죠. 그것처럼. 상처머리가 아니라 상초머리.
4: 상초머리.
2: 그렇죠. 그 손으로 가셔야 돼요. 행주지마
4: 행주지마
2: 물량이 없이 나온다
4: 물량이 없이 나온다
2: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가셔야 돼 그러면 나온다 하셨죠? 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호흡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나온다 춘향모 춘향방으로 가셔 제가 지금 방금 호흡을 안 했죠?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호흡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 호흡을 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호흡점을 안 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나온다 춘향방 이렇게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호흡만 놓으시면 어떻게 하실 가능성이 있냐? 춘향 아 나온다 춘향방 하고 다른 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만의 그 꿀팁인데 나온다 춘향방 다 나온다 춘향 다 춘향방 그러면 거기 혼만 넣었을 뿐입니다 나온다 춘향방 영창 앞에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하면 소리선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자 뿜이야

0: 이없이 나온다.
1: 기억하세요. 춘향방 영장 앞에 자 하나 둘.
0: 춘향방 영장 앞에.
1: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으세요. 춘향방 영장 앞에가 아니라 춘향방을 내기로 들으셔야 돼요. 춘향방 영장 앞에 자 하나 둘.
0: 춘향방 영장 앞에.
1: 놓지 마시고 가만히 올라서 자
0: 가만히 올라서.
1: 그렇죠. 귀를 대고 들으니 자
0: 귀를 대고 들으니.
1: 좋으신데 조금 낮죠. 귀를 대고 들으니 할 때 지금은 귀를 대고 이렇게 하죠. 소리는 한계음이에요. 대가 대 한계음이죠. 그런데 넓게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귀를 대고 들으니 구강을 넓혀주는 거죠. 자
0: 귀를 대고
1: 들으니. 그렇죠. 정경한 이별이로구나.
0: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1: 정령한까지 좋으셨는데 한 이 놓지 마시고 정령한 안이 안 이별이로구나. 그 손으로 갈 거예요. 자
0: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1: 얼씨구 그렇게 보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이별이로구나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호흡을 안 할 수는 없으니 호흡만 넣었을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를. 하나 둘.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자 하나 둘.
0: 춘향 모친 기가 막혀.
1: 아까보다 훨씬 좋아지셨죠. 소리가 나는 길이. 그럼요. 그러나 춘향 춘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압을 주어서 호흡을 줘서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야
0: 춘향 모친 기가 막혀.
1: 켜 어간 마루. 야
0: 어간 마루.
1: 좋으세요. 오라는 발음 입이 벌어지시죠. 어 호흡이 다 빠지죠. 입으로. 그게 아니라 어간인데 어가 되지 않게 아래 턱이 떨어지지 않게 어간 마루. 자
0: 어간 마루.
1: 섭쭉 올라.
0: 섭쭉 올라.
1: 섭쭉 하고 귓받침을 버는 귀로 들으셔야 돼요. 섭쭉 아니고 섭쭉 올라.
0: 섭쭉 올라.
1: 그렇죠. 하나 둘. 두 손뼉 땅땅.
0: 두 손뼉 땅땅.
1: 자 땅땅 하고 놓지 마세요. 어허 계속 보낼게요.
0: 어허
1: 너무 좋으셨는데 땅땅 하셨으면은 어허 저기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땅땅 오호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리를 계속 저분이랑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땅땅 어허 오호 나한테 오지 않기. 소리가 내 앞에 있기. 소리가 앞에 있고 사람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허 자
0: 어허.
1: 좋으세요. 아까부터 좁혀지셨습니다. 어 해서 어 좋은데 조금 더 호흡을 주시면 어허
0: 어허. 어,
1: 맞습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이렇게 가는 거죠. 어허 자 놓지 마시고 거기서
0: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1: 그렇죠. 한 조상도
0: 한 조상도.
1: 그렇죠. 한 조상도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한 조상도
0: 한 조상도
1: 어려운디
0: 어

0: 잡아서 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울떡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 종아 이 소리예요. 거기에 그냥 자음만 붙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새 종이 말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새 종아 이렇게 풀리지 않게. 그럼 새 조상이 웬 말이냐. 자.
1: 새 조상이 웬 말이냐.
0: 그렇죠.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오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심각한가요?
2: 돼요. 예, 예. 되셨습니까?
0: 너무 그렇게 잘하시니까 조금 더 깊게 제가 일단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집에 가서 한번 꼭 모니터를 해보시면 무슨 뜻인지 잘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3: 한번 해보기 시작해요.
0: 그럴까요? 그럼 거기까지 가실까요?
2: 제 초상이 웬 말이냐. 네,
0: 제 초상이 웬 말이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향무진이 나온다. 자,
1: 준향무진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준향무진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훨씬 잘하시네요. 오, 너무 잘하십니다.
1: 이 부분까지는 넘어가신 것 같아요.
0: 괜찮으실까요? 그쵸? 여기까지가?
2: 오. 다시 복습하니까.
0: 다르죠?
1: 예. 예.
0: 예, 그렇습니다.
1: 그쵸.
0: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를 다 적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정말 다 한 분 한 분 막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1: 네.
0: 예, 그 뒤로 이제 좀 가보실까요?
1: 예.
0: 예, 그리고 조상의 웬 말이냐? 그렇죠. 하나, 둘, 쌍창문 번쩍 열고. 자, 하나, 둘.
3: 쌍창문 번쩍 열고.
0: 지금 하는 소리 선이 다 맞으세요. 조금 변해지셨나요? 소리 선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쌍창문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시지 않기 때문에 쌍 아 아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쌍 어 이렇게 벌어지는 소리가 없게 아포지오를 아포지오라는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에 단전의 힘을 판단해 주시고 그 손을 지켜 나가실 거예요. 쌍창문 번쩍 열고 자
3: 쌍창문 번쩍 열고
0: 방으로 새나가지 않게 입으로 공기가 새나가지 않게 방으로가 아니라 방으로
3: 방으로
0: 그렇죠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뛰어를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조금 더 막아주세요 지금은 뛰어 이렇게 가시죠 저는 띠가 나오기 전에 막고 있었다가 뛰어 들어가 먼저 힘 있으세요
3: 뛰어
0: 그렇죠. 들어가 그거예요 하나 둘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자
3: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야유녀 낯선 죽으라 네가 일상말 허기를 자
3: 야유녀 낯선 죽으라
0: 잘하시네요.
1: 네.
0: 근데 전번 시간에 제가 한번 그 강조를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십니까? 내려오는 음정이 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 몰래 나는 먼저 내려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야요녀 낯선 죽어라가 아니라 야요

0: 내가 일상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나는 내려오셔야 돼요. 본인은 자, 하, 어, 이건 첫박입니다. 야요는 자, 야요는 아석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거예요.
1: 잘 돼요.
0: 너무 잘하십니다.
1: 네.
0: 아, 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운 소리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2: 전번에는 모르고 넘어가는데 오늘은 조금 가사도 알고 이해 되니까
0: 그렇죠.
2: 빨리 넘어가면
0: 선생님 지금 네. 하신 것이 맞습니다. 방금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 그리고 이 수업을 혹시 또 어, 아프시거나 또 네. 사정으로 인해서 빠질 때도 있잖아요. 네 모니터 그냥 하시면서 배우시면
0: 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1: 가시거든요.
0: 예. 지금 너무 잘하시니까 예.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아까 어, 어, 별일 났네. 도 나만 알고 먼저 내려오기. 기다리지 않으시기. 그렇죠? 그럼 그거랑 똑같게 야유년하자.

0: 회자 후회 돼서 드는 버리고 애만 남겨서 돼기가
1: 돼기가
0: 식긋기에
1: 식긋기에
0: 핵과 혼맘자
1: 핵

0: 먹지 말고.
1: 먹지 말고.
0: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저를 근데 소화를 아쉽다 공중이야.
2: 팁 너무 많아서.
0: 먹지 말고 앞에서 호흡을 주시면서 턱을 떨고 주세요. 같이 호흡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1: 먹지 말고 여물 세 알려서.
0: 자,
1: 먹지 말고.
0: 걱정할 거 없습니다.
1: 지체도 놓아갖고 자.

0: 저세요 지금? 인물도 너와 같은 게 아니라 인물도 너와 같은 돌아서 나오세요. 자
1: 인물도 그렇죠. 너와 같은
0: 왕 같은 짝을 지어 자
1: 왕 같은 짝을 지어
0: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준형 벌어지셨죠? 봉황도 봉황에서 봉은 입을 작게 벌리는 발음인데 황에서 열어지죠. 그럴수록 오에서 가셨던 그대로 황을 이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봉황같 봉황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봉황같은 짝을 지어 자

0: 좋지야?
1: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0: 아이씨고. 이렇게 되는 거죠.
2: 예. 야, 40분 동안 정말 열심히.
0: 그렇죠.
2: 따라 부르기도. 우리가 정말 따라 부르기 많이 했죠.
0: 그렇습니다. 네. 연습을 오늘은 좀 제대로.
2: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 제대로 다 여러분 또 소화해내시고. 연습을 또. 무한반복으로 연습하기.
0: 또 연습하시다가 또 안 되시고 있으면 또 저거 오세요.
2: 예.
0: 언제든지 저거 오세요.
2: 자. 오늘의 노래
3: 시간과 투란 답이로 오늘
2: 그러니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0: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오늘의 노래 주문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또 공고히 하는 시간으로 함께.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될 일이냐. 그날 밤 정담이야말로 섭을 지내요, 엇물 지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육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나 앉고 누워 둥글면서 자연히 사랑가로 즐기는 언니.

귀여워.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귀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약각의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공능 조치는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음 청심환에 속합니다. 특히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단순 심장에만 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폐열이 심한 증상, 특히 호흡계통하고는 밀접한 연대성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중에서의 일종 심각한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림상표현은 그런 무엇인가? 심장병의 가운데서 심폐열이 심한 임상표현은 주하게 가슴이 침침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심장병인데 심장이 기침을 짓는가 이렇게 인정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으로 기침을 짓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가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코처라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하게 되었는데요.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혹시 심장병이라 하게 되면 내가 바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가 없는가 자기절로 자가적으로서 진단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초음청심환 얻은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아, 쓰고 지금 많은 돈 효과받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예.
2: 항상, 예, 어떻게, 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심장을 해서요. 어떤 때는 나가 활동도 미나 못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숨이 차가지고, 조금 나가 뭐 한 10분 그래도 숨이 차고, 어디 가닥이 되면 안의실 가야 된다.
1: 예. 아,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항상 예, 이게 가슴에 이게 딱 죽고 무슨 걸 바늘로 속속 찌르는 것은 정말 이런 감각도 있고 진짜. 그리고 이 어떻게 마른 기침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
1: 예. 그것도 예. 역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일본에 속합니다. 예.
2: 예. 그리고 잠을 진짜 매일 자지만 하루 저녁에 한 3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1: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예.
2: 예, 그렇잖아.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예, 정신은 말뚝하네. 이래 돌아가 저기 돌아보도 잠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심장에 딱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게 딱 눌러놓은 것 같은 숨이 올라온 숨이 잘 올라오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들어가 잠 못 왔습니다.
1: 예.
2: 예. 그랬던 게 지금 이거 쓴 다음에 예, 완전히 잠도 저는 한 조각에 한 대시간씩 허리 타고, 그 다음에 예, 뭐, 이 불편하거나, 그 다음에 예, 나가서 이게 조금 걸어다니기 이렇게 숨이 차던 게 어떤 게

0: 뭐, 한 반시간, 한 시간씩 걷어다녀도 일 없습니다, 나가서.
1: 아, 네. 그래요? 예, 예. 예.
0: 그전 바다면 활동도 나가 많이 합니다, 지금. 예. 그, 나, 옛날에 집에 딱 있고, 노보 있고, 노보 있으면 예, 편안하고 더 던져, 지금은, 아닙니다. 노보면 더 아이들 나가서, 예, 잠깐만 걷기 쉽고, 나가 던지기 쉽습니다.
1: 그래야 되죠.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이 좋아지니까 그런 거지. 심장이 확실하게 걸기 불편해지고, 맥이 떨어지고, 이렇다 하게 되면, 나가라고 내밀어도 못 나가는 거죠. 예.
0: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쓴다, 이거 도울까. 이번에 이 약 아무래도 내가 예, 꾸준히 오래 해서 그냥 쓰려고 그럽니다. 이 약.
1: 예,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미 여섯 달 썼다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이 자수를 조절하지 알수는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수말 밑으로. 그러면 네. 됩니다. 예, 예.
0: 그래도 오늘 저 아홉 각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332-9번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저 간길로 그렇게 중간길 걸렸는가 안에서 그랬는데 댄디다 하고 점약도 쓰고 하는데 아이띠다 그게. 아이고 계속 며칠 지나면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저 실만 가지고 누워 있던 사이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좋은 정신환을 써봤는데 그저 생각이 하나도 줍니다. 예, 한달 썼는데. 예. 야, 지네, 이거저, 정말, 뭐, 냄새 나다. 정말, 막, 그저, 이 똥흔내 막 나는 그렇죠. 게, 어디 오시겠습니까? 예, 예. 오늘 댕기지도 그렇죠. 못했습니다.
1: 예, 예.
3: 그러던 게 그게 이렇고,
1: 심폐리심 안정사.
3: 예, 그거 이렇고, 그리고 모자비를 못 넣던 게 모자비를 넣고, 그 밴드 색이 못 넣던 게 그러고, 밤잠 잘 자고, 얘 다른 것보다도 얘 소화 잘 되는 거, 밤이 길 되라 하고, 얘 몸이 부드럽고, 몸이 헷갈아집니다. 그렇게 천근만 그리던 게 아래 다리라며 붓게서 그래서 그렇게 그리던 게 얘, 아이, 싹 내려가지고, 이 얼마 헷갈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활동하고서 지금, 예, 긁고, 이제 들어와서 또 전화
1: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3: 또, 얼마 좋습니다.
1: 그렇죠.
3: 해설명 찾은 것과 한 가지,
1: 예. 예.
3: 그래, 또, 배달 받아서, 예, 장기적으로 쓸 거 안에 그런다.
1: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쓰시면 됩니다. 견제하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갑니다.
1: 예.
4: 저는 넉 달을 넘었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민감 확실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 가슴이 칭칭하고 예. 심장이 아프다면 반으로 쑥쑥쑥쑥 질고 노는 것 같아요.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전에는.
1: 예.
4: 예 그래서 심장이 자꾸 아파서 그래서 손으로 손바닥을 두문두문 이래 가슴 두드리고.
1: 심장통 협심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예.
4: 예. 그러던 게, 이 약, 그, 전송신환을 쓰기 시작해서 차차차차 이게 낮아지니까 알기 빨리
1: 뛰고. 예.
4: 종약인데, 예. 어쩌면 효과가
1: 빠르죠.
4: 아무런 예. 예 부작용도 없고 정말 이 예
1: 확실하죠 효과성 예
4: 예 효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정신만은 가격도 좀 좋고 예 또
1: 접수하기도 편리하죠.
4: 예 예 고 고요 준수 어디 시입니다 예
1: 그렇죠 예
4: 요 그래서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 난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좀 뭔가 오늘도 아홉가구 충분하겠습니다. 야, 이 좋은 약.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이용하시겠습니다.
4: 앞으로도 묻겠습니다.
1: 예.
4: 수고하세요.
2: 네, 건강하세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5: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5: 아, 이 몽약 이거 전투시발 우리 집 아바인 잡수고 써야 호피 재산합니다. 이거 잡수고 우리 아바인 몇 년 전에 그래서 2년 전에 그런 좋은 분명히가 심장에 쓰자로 두 개나 했다는 말인데 그래서
1: 예.
5: 1년이 무사히 잘 지냈는데 어찌 2년 돼서 하니까 자꾸만 왔어 반박이 왔어 병원에 몇 번씩 입원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 또 아프고 그래서 우리 집에 아바이 이거 이전에부터 그래서 신장이 세게 아파서 그것도 막 입원도 하고 그런데 그래 이

0: 투자를 한다면 그 사측에서 1년은 괜찮던 게 어디 2년 전부 2년 후부터 이렇게 반복이 오고 아프고 민족 가슴이 어쨌거나 아프다는데 투자를 했는데
1: 예, 예. 문제입니다. 예, 예.
0: 그냥 수심이 앞뒤로 혈압 조절이 아니 됩니다.
1: 예,
0: 그러는
1: 예.
0: 게 이 그래서야 정말 우리 옆집 사람들이 전하는 게야 어제 전통심화를 알 수 없으니까 전통심화를 먹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다 좋아지는데 너무 공고해서 우리 집 아빠에게도 야 우리 이거를 먹어보자고 소리 그런 섬에서 세탕 잡숴봤어 벌써 한통 잡으니까 기침을 쓰게 하더니 기침이 아예 나죠.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0: 기침이 쓰게 하고 그리고 입에 냄새 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왜 비위장 걸려나 비위장이 나빠 소화하자던 게 소화 다 될까 용 기뻐합니다.
1: 믿기 어려울 정도죠.
0: 막 질리면서 아프고 숨이 차고 야 숨이 차도 세게 아파합니다. 그냥 병원에 와서 자꾸만 검사라고 또 다시 주제를 하겠는지 모르겠다는 게 이 영상 속에 주제로 그럼 별로 아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이 제품 예, 예, 드시면 그렇습니다.
0: 이하고는 몽고 약이지 또 이렇게 딱 신유 딸방 바른 다른 약이
1: 믿어도 되죠. 예.
0: 예, 빵실하고 먹을 약인데, 이건 어떻게 이런 정도 지키니까, 우리 아빠는 이런 거 다 받은 게, 아, 이게 진짜 약이구나 하면서. 자식고 요즘에는 가슴이, 왼쪽 가슴이 그냥 찔리면 아프고, 가슴이 숨이 차고, 가래가 그냥 누르게 나도, 이건 원래, 벌써 두탕 잡지가 소리, 가래도 아예 나오고, 기침도 아예 나오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영, 기뻐 나왔습니다. 여기 속아 좋다.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주자 다시 아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약.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어제 했는데 어제 먹던 바에는 더 먹어야 되겠다. 이번에 또 9통 받으면 3통 더 줍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0: 예, 오늘 또 9통 받아봐도 계속 잡시게. 그래, 먹어서 심장이 편안할까 저녁에 사람을 잘 주시 위가 영 좋아졌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 功能, 위 功能, 심장 功能, 컴판 功能 다 조절됐습니다.
0: 이 소개해서 얼마나 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대단하다고 삼삼오의 오오지에
1: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0: 예. 예. 이거를 전에도 오늘 또 받아봤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전통심화를 쓰고 있습니다.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지금 예, 두근거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이 충격을 올릴 때문에 그래서 충격마다 앉아쳐야 됩니다. 숨이 차서.
1: 전액적인 증상 숨이 찬 거 아니겠습니까? 예.
3: 예, 그래서 최고 그 집어들어갑니다. 그래 밖으로 나가기 싫습니다. 자꾸 숨이 찼거나.
1: 예.
3: 그리고 좀 움직임도 심혈이 황색이 뜹니다.
1: 그렇죠.
3: 예, 예, 예. 예, 이전에 단숨에도 올라올 수 있고 또 심혈이 황색이 뜨던 게 심혈이 막 일발 서린 게 막 일발 숨이 이렇게 뜹니다.
1: 다 위험 심혈입니다.
3: 많이 예. 그 좀 나고 약간 움직임 그렇게 뜨던 게 지금 심혈이 적게 뜹니다. 정확하게 뜹니다.
1: 예. 그렇죠.
3: 이런 것도 70여 수개, 78개, 80개 이렇게 뜹니다.
1: 너무 정상입니다. 리상적인 심혈입니다.
3: 예, 예이 심혈이 뜨는 게 암수약수도 아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불타도 또 심장이 막 이러던 게 이게 이렇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1년에 몇 번씩 심장을 입원해야 되었습니다.
1: 예.
3: 딱 앞뒤 가슴 좋은 다음에 예, 딱 피워서 움직이도 바쁘고 이러고 예, 그래서 헐떡거리며 이러는데, 아이, 이제는 이게 이렇고 이래가 병원에 한 번 더 입원해야 합니다.
1: 예.
3: 그리고 예,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이.
1: 예.
3: 네, 이제 또 잠을 자주 합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이빨이 형색이 아픕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이빨이 내 많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손이 이전 다시 이빨을 아예 빼도 됩니다.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하는 분들은 치아를 쉽게 바꾸거나 그렇게 교체할 필요가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그러면 지난 다음에 뺀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3: 예, 몰라도 나 이빨 자꾸 뺐다만 예전에 강의 들어볼까. 심장에 이빨이 아프다 갔다 내 약 썼습니다. 이게 이빨을 좀 다시 아예 빼도 됩니다. 난 바로. 그리고 예. 아, 입안에서 또 냄새는 어찌 그렇게 쓰게 납니까?
1: 그렇죠.
3: 그러는 게 지금 냄새 안 납니다.
1: 예, 심폐혈이 예. 심한 증상입니다. 예.
3: 예, 그래, 이렇게 허가서가 예, 다달보다 더 쓰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열심히 쓰시기
3: 예, 감사합니다.
1: 바랍니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좋은 증상을 지금 심장내 썼는데, 야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4: 숨 쓸수록 막 이 발긴다만 한다. 이래서 내가 우리 옆집 놈이 놀라가

0: 갔다가 그 환경공 야 여기다가 그 담배차 때에다가 칼에 막 빠진 집안을 그거 숨 그거 나 그거 실땜 올리시고 실땜 그 나직은 짜파게 나면서 그렇게 엎드려서 막 그냥 가슴 찌는다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어째 이렇게 고사하는 거 정원 청심한 지금 살아온 약이 이건 어디 나온지 몰라라고 이거 어째 이날 때까지 뭐 방송돼서 그 내가 공부해서 작년에 그 말하던데 지금에 어디는 지침이라는 게 갈아토 다 뒤지고 어디는 지침이라는 게 없다만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네. 딸래도 지금 돈 아니 한국에서 벌어서 자꾸 생기지 그 이렇게 아 이번에 또 온 게 또 붙여주다니까 그 이번에 이런 활동에 좀 저 참가해서 이번에 좀 배달 왔어요.
1: 그렇게 하나 하시오. 낫다 해서 예. 금방 끊지 마시고 여정은 예. 한 예, 넉 달이 한 개 여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두 개, 세 개 여정 견지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0: 예.
1: 좋게 예, 권유했으니까 말... 공시해왔습니다. 예.
0: 예. 예. 네, 제가 말해서 어제는 주의한다만 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예.
0: 생활 좋은데. 예. 그래서 매일 예. 고맙습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독립범이다. 동력범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할 때이다면 높은 혈압이 생성되고 120 높은 때는 어떤 것보다 썩 높은 분들 정상 범위는 120, 130, 139 거진데 결국 그게 심장이 어서는 수축했다 후 놓아서 원자리를 가는 그 순간이게 되면 낮은 혈압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60부터 80 이 범위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전반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는 것은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범프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는 분들은 도리가 아주 통합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절로 내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만 하다 보면 심장병을 늦추는 이런 그 현상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증상을 제때 잘 파악하고 우선 우리가 나이가 6, 70 그 이상으로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3일 왕청에서 대산건설 추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유능 정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산건설을 경제사업의 첫째 가는 대사로 다잡아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전력으로 대상을 건설해 중대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일찍 효익을 보도록 추동함으로써 실속 있는 대상 락착으로 현역 경제 발전에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중저 왕청 구망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최신 진전을 살펴

0: 보면서 설비 용량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공사 기일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구망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는 미리 초급 반응, 쾌속 주파수 조절 및 전압 조절, 파동 평형 등 우세를 갖추고 있어 지역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당면의 대상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야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작업 공정을 최적화하며 부지 평탄화, 물 전기 공급 부대 시설, 통신망 부설 등 공사를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쟁취함으로써 전력망 전력 공급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진일보 증강시켜 지방경제 사회 발전에 견실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흠의 귀버섯 식물 발효 대상은 주로 냉면, 효소, 만두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근 1년의 건설을 거쳐 대상 1기가 이미 시험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호가복은 생산 규모, 공예 절차와 주력 제품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시장 기회를 다잡고 2기 냉면, 애완동물 사료 등 생산 흐름선 건설을 서둘러 가동해 제품군을 1층 풍부히하고 제품 구조를 최적화해 다양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기능성 식품, 애완동물 사료 등 세분화 시장을 깊이 발굴하고 귀버섯, 연변소 등 연변 특색 자원에 의탁해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하며 연변 우선 등 온라인 판매 경로를 잘 활용하고 체인 상점, 애완동물 병원과의 생산 판매 연결을 강화해 더 많은 제품이 연변을 벗어나 전국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무부질 유익균 옥수수 전 곡물가루 대상은 옥수수 가루 및 기능 국수를 생산하게 되는데 목전 작업장 정화 판벽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작업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진도를 물으면서 기업이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연속적으로 추진하며 설비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작업을 다그쳐 생산 흐름선이 일찍 가동되게 함으로써 하루빨리 확실한 효익을 형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길림 왕소미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는 블루베리, 풋 옥수수 재배 및 가공 판매에 조력합니다. 회사는 재배기지, 농산물 건조 작업장, 정밀 심층 가공 작업장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면서 원료 레원, 생산 공예,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설비 설치 및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블루베리, 풋 옥수수 심층 가공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쳐 제품이 초벌 가공에서 정밀 심층 가공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1층 높여 제품이 더욱 잘 팔리고 기업이 더욱 좋은 수익을 거두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삼 자작나무 수액 음료 가공 대상 현장에서 호가복은 제품 종류, 시장 개척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이 제품 공급 경로를 적극 넓히고 반동대, 샘즈클럽 등 선두 소매 기업과 주동적으로 연결해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제고함으로써 기업 효익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라고 경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왕청현 료수화 100만 마리 산란계 중약 양식기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건설 공사 기일을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효율을 제고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하길 바랍니다. 인삼닭 도축 및 정밀 심층 가공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인삼닭 계열 제품을 개발하며 제품의 친환경, 건강 등 특징을 두드러지게 해 더 많은 중고급 소비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업 효익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바닥짐이자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대상 건설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줘야만 현역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데 견실하고 믿을 수 있는 의탁이 있게 되며 연변의 도약 주어를 다그치는데 지속적이고 강력한 원동력이 있게 됩니다. 왕청현은 경제발전 추동에 대한 대상건설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자세와 난관 공략의 토지를 유지하면서 대상 유치, 낙착, 건설 등면에 공을 들이고 실속 있는 조치를 내놓아 더욱 많은 새 대상, 큰 대상, 좋은 대상이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동태적 감축을 털어주고 일상 배치를 강화하며 일일이 장부를 작성하고 명세를 내오며 사업 책임과 기한 요구를 명확히 하고 각종 막힌 부분을 효과적으로 타파하며 요소 보장의 병목을 없애는 듯 조력해 대상이 하루빨리 실물량으로 전환되고 생산력을 형성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발전 추세와 경영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시하고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봉착한 실제 곤란을 제때에 료해하며 기업이 관심하는 융자 대출, 인력 및 에너지 사용, 시장 개척 등 면에서 정밀하게 시책해 확실하고 따뜻한 조치로 기업이 발전 신심을 진작하고 예기를 증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정밀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제조업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에 초점을 맞춰 목표 지역의 산업 이전 추세와 기업의 투자 동향을 깊이 연구하고 투자 유치 산업도를 건전해하고 완성하며 지도 간부의 선두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을 함대하게 제정하며 목표 기업을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 위치, 자원, 원가,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정성껏 추천 소개해 기업가의 시선이 연변에 모이고 투자자의 신심이 연변에 남도록 함으로써 큰 대상, 좋은 대상 유치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왕청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일 우리수는 조항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4진 군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훈촌시 1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7.1%,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를 차지합니다.
0: 6월 3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2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2건입니다. 그중 도나시 1건, 중점 사건 1건, 룡정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2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50%,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1: 근년래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조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들이 일선에 심입해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직함으로써 실무와 담당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심층 추진을 초동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의 한 로호 도로와 공터는 한때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사회구역, 주민, 관련 부문이 협상회의를 소집하도록 조직했으며 현장에서 방안을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진도를 독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거단지의 웅덩이가 패인 길은 세멘트길로 포장됐고 공터는 소형 광장으로 됐으며 건강체육기재, 휴식의자, 가로등, 감시 카메라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주민 하흔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구역에 반영하자 인대대표는 이 일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가로등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지금은 밤에 환하고 환경도 좋아져 우리가 나와서 단련하고 산책할 때 안심됩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경세광입니다. 대중 반영이 강렬한 관건적인 작은 일과 민생 대사에 대해 각급 인대대표들은 현지를 답사하고 돈과 힘을 내 부동산 관리가 없는 주거단지 로면의 웅덩이, 주민들의 출행난, 주차난 등 21개 문제를 잇따라 해결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실제적인 일련의 실사로 민족 단결의 동심원을 그리고 실속 있는 일련의 조치들로 당과 군중, 간부와 군중의 련심교를 놨습니다. 대중 기대가 바로 인대 대표의 행동 방향입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에서 임대대표들은 자금을 모아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함과 동시에 망홀 뚜껑 수리, 수목전지, 오한조사 등 행동을 펼쳐 로후 주거단지가 새로운 모습을 띠게 했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

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주학봉입니다. 관할구역 75동 노후 층집 조명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지러우며 안전 우환이 두드러진 등 문제에 비춰 우리는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주동적으로 협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하고 망홀 뚜껑을 수리했으며 전지하고 가혹 우환을 조사했으며 모순 분쟁을 해소시켜 민생 실사를 대중 마음에 들게 처리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민족 단결의 작은 창구입니다. 오늘날 천령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세 활동은 도문시 20개 사회구역 50개 행정촌으로 확장됐습니다. 163명 각급 인대대표들은 로계로 조제 선전을 350여 차례 펼치고 각종 민생실사 근 300건을 처리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최동표입니다.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대표 주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시켜 정책 선전 강연과 대승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사업을 상시적으로 펼치고 인대 대표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선전자, 실천자,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도문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시키렵니다. 장다허리. 현재 갈수록 많은 인대 대표들이 도문시 거리 골목, 촌과 사회구역을 분주히 누비며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무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면서 흥변보민, 변경안정, 변방공고의 로승에서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기층 조화 안정의 새 답안지를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막바지 단계 학생들의 시험 전 초전 정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시험 준비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응시 심리를 조절하고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우리 조 각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실제에 입각해 다원화되고 정밀화된 시험 전 심리 지도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암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긴장하고 조급해하거나 신심 부족, 정서적 불안 등 심리 문제가 쉽게 나타납니다. 연변 제2중학 심리과 교원 리령입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고 많은 지식점들을 아직 다 복습하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식욕 부진이 나타나 밥맛이 없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기복이 비교적 심하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곤혹을 정밀하게 해소하기 위해 연변 제2중학교에서는 다차원적인 심리보호체계를 내오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학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나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전 심리 지도 수업을 개설하고 심리 교원이 압력 조절, 정서 통제, 긍정적 심리 조성 등 내용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시험 압력을 정확하게 대하고 침착하게 자신감 있게 대학 입시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리령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중 3학년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 주제 학부모 회의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이 특수한 시기에 아이들을 더 많이 동반해주고 격려를 많이 하며 잔소리를 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실외 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심리 수업을 이용해 학생들을 이끌고 교실을 벗어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 학우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그들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심리 수요에 대비해 학교 심리 자문실을 전면 개방하고 시험 전 심리 봉사 녹색 통로를 개통해 1:1 심리 지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교원들은 마음을 터놓는 소통으로 학생들의 심리 문제를 정리하고 목적성 있는 정서 지도, 압력 해소와 격려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 전에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도왔습니다. 리령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음식도 담백하게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압력이 크다고 느낄 때면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지 알려주면 좋습니다. 올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의 날이고 조제는 청춘무연 미래 무한입니다. 대중이 연초 유해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0: 폐 보호, 뇌혈관 건강, 노인 만성병 관리 등 문제에 대답해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혈압,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등 무료 진찰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장기 흡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인 금연 방법을 지도하고 불량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줬으며 전문적인 건강관리 건의를 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홈내과 부주임 의사 란영입니다. 흡연하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호흡기 계통에 손상줄 뿐만 아니라 심내혈관 질병, 신경계통 병변, 노인 만성 질병을 유발하고 전 연령단계 사람들의 심신 건강에 지속적인 위해를 끼칩니다. 이번 활동은 흡연 위해성에 대한 대중인식을 1층 높이고 전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함께 주목하도록 호소했으며 주민들이 과학적인 금연 지식을 요약하고 주동적으로 담배를 줄이거나 끊게 하며 청소년들이 연소위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조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길관광상품대회가 6월 2일 정식으로 전민투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등록한 170여 종, 800여 개의 실물 상품 및 근 50개의 설계도 중에서 124종의 실물 상품과 7개의 설계 작품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번 투표 고리에 입선됐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연변문화관광 및 각현시 문화관광 위책 공식 계정에서 QR코드를 스캔해 투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또 연길 서시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부근 등 곳에서 오프라인 조사를 전개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송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전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전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이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장약 심내방 우리 활동 지금 합니다. 이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내방 9곽을 사시는 분들, 우리 9곽을 사시는 분들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 활동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9곽을 사시는 분들 우리 활동 하는데 100일 드실 수 있습니다. 9곽을 사시는 분들에 이런 양을 더 드리죠. 이 9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그런데 2470원에 드리기 때문에 500원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또 200원을 더 빼드립니다. 그러니까 700원을 빼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270원에 살 수 있죠. 우리 또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4000원에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일은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이중으로 빼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활동 그 금액을 빼드리는 이 숫자가 큽니다. 그래서 17곽을 사시는 분들 3,700원에 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원래 이 36곽을 사자면은 11,880원입니다. 그리고 이 36곽에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7,128원에 드리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저 현금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요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또 500원을 더 빼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현금을 빼드리는 숫자가 큽니다. 5,252원에 달하는 이런 현금을 빼드리죠. 36곽 사시는 분들 얼마나 큰 돈을 빼드립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36곽을 사시는 우리 활동에 참가하려고 생방송에 참가했다거나 그래서 문의하신다거나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생방송에 참가해도 저희가 회답해드리고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셔도 제가 회답해드리기 때문에 다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이번에는 러시아 야생 해삼 리물 세트를 더 증성해드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백초 금골첩 8곽을 증성해드리고 결국 9곽을 사시는 분들 백초 금골첩 3곽을 더 증성해드립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실 생각이 있다면은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씌워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혈압이 조절하면서 항상 몇십 년 동안 서양에 두세 가지씩 먹으면 고생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간도 손상받고 이도 손상받고 해서 이러던 저의 생사님 강의 듣고 조금 중위각도에서 혈압 올라가는 바스까지 양이
1: 원인이 원인이 그거 해결해 준다 말입니다. 예.
2: 예, 그 그래 처방 들어갖고 내가 또 특히 방송 들은 게 환자들이야.

0: 죽어서 해람 어느 정도 된다면 영 기뻐한 거 많이 들었습니다. 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 나도 이게 이 약을 얻은 나도 뭐 어디 미국 다 먹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해람 어느 정도 되는 거 알고 왜. 또 그리고 특히에 장사님이 가문의하고 지도 받으면서 두세 가지 먹던 약을 왜. 아, 한 가지 일주일에 아, 닷새 한 번, 이틀에 한 번, 한 번, 일주일이, 이래, 보름씩에 조절해 먹는 게 지금 도절 영 잘 됩니다, 혈압이.
1: 예.
0: 예. 그리고, 예, 잔약, 신이만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이 영 조절 잘 되고, 온정되니까 머리 막아지고, 아이, 정신납니다. 항상 흐리멍텅한데 지금 영 정신납니다, 이거.
1: 혈압이 조절이 원래 잘 되면은 그렇게 정신할 수 있습니다.
0: 예, 그 들어가는 예, 경동에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예, 아, 고생했는데 항상 그지마다 이 양 늑다밤 먹고 검사를 하네. 방팔이 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1: 예, 방팔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0: 그러고 나는 또 특히 전립선을 많이 고생했는데 밤사벨이 찾아서 아, 자지 못하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 어리벙터하고 어지럼지 자주 나고 이러는 게 이 약 먹은 후부터 예, 아, 이 증상이 싹 사라지면 예, 아, 정말 예, 정신 납니다. 이러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1: 예.
0: 머리 막아질까 예. 그리고 너는 나도 이게 나 있지 이러는 거 집사람 같이 예. 건강 찾기 위해서 이번 현금 특히 감해준 때
1: 이중으로 감해준다 이번에는 예 현금
0: 예,
1: 예 두 번씩 감해주니까
0: 예 이동 할 때 창고에 또 받아 왔습니다 계속 꾸준히 그 건강 챙기자고
1: 예 배달 받아갔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역 소개라서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당연히 심해방 먹고 있습니다,
1: 지금.
3: 예. 예, 혈압 조절에 앉아서 몇십 년 동안, 예, 좋다는 혈압 약들을 줄 쉬어놓고, 먹어도 때 조절에 앉아서 고생했는데, 당연히 심해방을, 예, 몇 달 먹으니까 벌써, 예, 혈압 조절이 하도 잘 돼서 지금 선생님 지도를 받고, 받으면서 혈압 약을, 예, 점차적으로 감량하다가 지금은 당약 심해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아, 예, 원래 잘 될 수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난 내경색 여러 번 오면서 머리 뻥하면 아프고 머리 무겁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했는데 지금 머리 맑아지니까 이튿날 아침 일어나면 아, 정말 정신이 바짝 나온다. 정말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예,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나는 변비 있어서 항상 고생했는데 지금 이 약 먹으면 변비가 해결되지 방광염에 뇌도염이 있어서 예 소변볼 때 저리고 아프고 했는데 이 증상도 해결될지 신경질이 자꾸 나서 예 부부가이도 부부 사이도 예 자꾸만 예 그런 뭔가 자꾸 다툼도 있고 했는데 지금 이 신경질이 없어지니까 가정 화면에도 영 좋습니다.
1: 아 지금. 그렇죠. 이게 심자의 좋아짐이 어. 심자의 나쁜 사람들이 신경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경질이람 나는 게 좋아지면서 저게 심자의 좋아짐이 신경질이 나는 게 그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집에 과서히 화목해지죠. 예.
3: 예. 야, 이 약도 여러모로 해가 보니까, 예, 난 친척 친구들을 많이 소개를 해서, 예, 모두 써보고 이 약이 효과 좋다며, 야,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예, 그거 뭔가 고맙다고 칭찬 그냥 받고 있습니다.
1: 이 약은, 예, 소개를 해주면 어느 요가에 먹는 약입니다. 어서는 우리 예. 오랫동안에 이거 소개해드림에 이래서도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소개했다는 게 많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요가에 먹는다면서 내 대비 칭찬을 받는답니다. 그렇게 내가 예. 전화 와서 아, 말한다.
3: 예, 기분이 여기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래,
1: 예.
3: 지금 우리 남편도 쓰고 있지만 우리 남편 친구도 지금 내 중풍에 두 번 와서 예, 그저 충무 흘리지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는데 이 약 몇 달 쓰고서는 예, 집행일이 주고 꾸벅꾸벅 걸던 게 예, 어서 아홉 달째 이 약 먹고 있는데 예, 침대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용서합니다.
1: 예, 예. 이 약이 이 중풍 치료에서 그렇게 좋은 약입니다. 약이.
3: 예, 예. 그래서 예, 이 그분이 지금 말하는 게 그저 뭔가 약 난 떨구지 못하겠다면서 예, 이렇게 나 이렇게 중한 사람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약을 예, 난 이거 앞으로 계속 이 약 먹겠다.
1: 공고 단계라면 그분은 거침 좋습니다.
3: 예, 공고 예. 단계 거침을 해서 오늘 처리해서가 배달받겠다는
1: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이사일 즐거워. 예.
1: 맞습니다. 예.
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수고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장략 심리방을 문을 한답니다.
1: 네.
4: 저는 예, 어째서 뭐가 내가 심장증이 좀 심합니다.
1: 예.
4: 그리고 능행 책도 두 배 나왔지. 그래서 이 병이 발작 안 나면 그래서 여할링이 곧 잘 불려서 가서 병원에 입원을 자수를 했는데 이 장약을 먹은 후부터는 입원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4: 저도
1: 예.
4: 많이 전략했지.
1: 예.
4: 그리고 또 예, 고혈압병이 있어서 나는 한 30년 동안 고혈압 약을 넣었어. 소약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고생하던 게 이 장약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치료를 제대로 했단 말입니다. 이틀에 한번 먹으라고 또 사흘에 한번 먹으라고.
1: 이거는 몇 달 잡순 후에 그래야 됩니다. 예, 당날부터 못 그래야 합니다. 그런 골혈압이하고.
4: 예. 예, 아홉 달 먹은 후부터 그랬어요.
1: 예, 예. 예. 그래야 되지. 계지 한번 예.
4: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이렇게 먹은 게, 먹었는데, 지금 아홉 달 먹고 술을 지금 혈압약, 아예 먹고 이 약만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래서 할 테니까.
1: 맞습니다. 야. 이 함란에 말씀드릴 거는, 이 우리 이 약이, 이 장약 심리방은 드시자마자 당날부터 그 혈압약을 끊는 약이 아닙니다. 이 혹은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도 못 끊습니다. 이 혈압약을 드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아, 이미 어떤 분은 몇 년 드셨고 또 어떤 분은 몇십 년 드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에 대한 일라이싱이 생겨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근본상 혈압약을 끊지 못합니다. 예. 특히 이 무더운 여름철에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 조절이 잘 된다는 중약을 드시면서 당날 혹은 한두 달 사이에 혈압약을 끊는다 할 때 아주 위험하죠.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이 심리방을 드시면서 환자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이렇게 강력한 이런 서상약이지만 당날 혹은 한두 달 사이에 혈압약을 못 끊는데 이 약을 드시면서 약이 병조에 작용하면서 약이 환자의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적응되면서 우세를 차지하고 그리고 여러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약을 흡수하는 정황에 따라서 병리 회복 정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어떤 분은 여덟 달 좌우 어떤 분은 아홉 달 또 어떤 분은 열 달 드시고 나서 예. 혈압 파동이 안 생기고 또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약을 감량하던 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약 심리방만 드시면서 이 거의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그 적지 않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서약처럼 효과를 봅니다. 예. 일반적으로 중약은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이 그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 이 다섯 가지 원인을 이 장약 심리방은 이 한 가지 원인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고 있고 이 약에는 혈압 조절을 잘해주는 초바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
4: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약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정말
1: 그렇죠.
4: 훌륭한 약이 있으면 우리가 믿을 만한 약입니다.
1: 예.
4: 이 약을 먹고 난 생각도 못했는데 위에 내용은 나빴습니다. 기분이 예. 나쁜게 지금 소화용 잘 되니까.
1: 잘 됩니다. 원래.
4: 예. 소화 잘 될까 하면 여러 가지 병이 다 좋아하니까 돈이 그 잡은 병이 해먹었는데 잠도 지금 낮아서 얼마나 정신 안 들지
1: 아, 예.
4: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선생님 이번에 활동이 그리 좋습니다.
1: 예.
4: 다른 명절이 있고 또 어버이 명절을 맞으면서 예.
1: 그렇죠.
4: 예, 그래 현금을 감해준다든지 약에서 약을 준다든지 우리 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이번에.
1: 맞습니다.
4: 예, 예. 이번에 또 우리 두 분이 먹길래 또 대사를 받았다
1: 예, 그래. 배달 예, 받으시려면 그래.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4: 예 그래 그런데 한 가지만 할 거는
1: 예.
4: 우리 친구 한네 있는지 산네
1: 예.
4: 친구 한 분이 영친한 친구 이런 분이 신경성으로 방키스병이 있고 어떤 뇌경색도 와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용이 바빠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서 이하고 먹었는데 용 효과 좋다든가.
1: 아 원래 방키스병하고 뇌경색이 좋습니다. 원래 효과.
4: 그래서 예. 이런 약이 이렇게 좋다고 자꾸 내 선전했던 게 좋은 약은 난 계속 먹겠다 하면서 이런 이 가지 인경색 좋아졌지 박기수병도 약간 좋아졌으니까 나 효과 좋다 하면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겠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4: 예, 2417979번 예.
1: 맞습니다. 예.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4년간 고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 예, 약도 이약저약 10년 년 먹다 나니까 예, 몸도 많이 망가지고 이랬는데 이슬람 약이 좋다 해서 이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5: 그래서 예, 선생님 지도하에서 야릇다를 너무 먹고 점차적으로 혈압약을 줄이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엿새 한 번, 열흘씩 이렇게 늙으면서
1: 예.
5: 근데 지금 어서는 예, 아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1: 예.
5: 예. 그리고 이쪽에 뭔가 심장이 아이 좋아가지고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해서 또 어떤지 잘 놀라고 쉽게 놀라고 쉽게 이렇게 막 후두두 해서 예, 또 가슴에 다 떨어지지 모르는 것처럼 숨이 아예 올라올 때도 많고 이랬는데 그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좋아진다고.
5: 예, 겨 위에도 예, 미란성 위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1: 예.
5: 소화도 잘 안 되고, 트림도 자주 나고, 또 식후물이 자주 올라오고, 그러니까 밥맛이 또 없단 말입니다. 소화에 그러니까.
1: 그렇죠.
5: 근데 예. 그 증상이 소화가 잘 되고, 트림이 올라오고, 식후물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밥맛이 돌아서 가서 밥도 잘 먹고, 체중도 한두 번 올랐습니다.
1: 예.
5: 그래서 이번 활동 좋아서 예, 나는, 우리 남편하고 둘이 같이 먹자고 배달 받았는데 내 친구로 소개하는 게 그 중에 남편이 내 인생이 두 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말씀을 똑바로 못하고 침대에서 자립해서 미리 오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 몇 달 썼는데 효과 봤답니다. 그러니 이번에 활도일이 다 넣어버리고 이렇게 행군도 감해주고 이래서 나도 쌌는데 너도 생각해봐라거나 약이 아직 있긴 있지만 장기적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다며 오늘 배달 받겠다.
1: 예, 배달이 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5: 예, 241-7979번이.
1: 예, 맞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우리의 뭔가 이 중풍 환자가 이 뭔가 심리방송 쓰고 있는데 소수 어느 몇 년 동안 쓰고 나니까에 정말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무슨 약으로 아예 치료하면은 하늘처럼 그렇게 큰 병으로 중풍이 어떤 병입니까? 목숨을 뺏어가는 병이죠.
1: 중풍이 예, 그게
6: 그러니까나 산약 다 써서 말해야 될 중에 끝내 이 서장약이 4,500m 이상 되는 연한금을 얻은 네 가지가 둘렸고 그건 5,400m 이상 되는
1: 홍경처에
6: 어떤 약입니까? 또 예.
1: 예.
6: 그런 좋은 약을 쓰니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어떤 몇 년 동안 어떤 이 약 잡수니까 예. 손이 혈압이 양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1: 아,
6: 예, 그래서 이게, 한 거서 7달, 6달, 이렇게 올렸으면 이러면 한 8달, 9달 쓰고 나니까, 예, 그 다음에 혈압이 조절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선생님 그 지도하에서 좀 전화 채서 물어봐가지고, 야, 이 혈압이 이렇게 한 달에 세 번씩 먹든지 아이 되든지, 그 다음에 이약 쓰고 어서는 두 번, 한 번씩 먹든지 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그래서 턱감에는 하루건 이렇게 계속 쭉 쓰다가 그 다음에 또 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그 다음에 열 한 번 쓰다 그런 게 끝내 이하고 그냥 잡수고 세 번째 서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세 번째 이어서 그래서 바티띠 내가 혈압 올라가 조절이 어떻게 잘 되는 이런 좋은 약이 없습니다.
1: 예, 예, 중약이지만은 하루에 세 번씩 드십니다. 일반적으로 중약은 하루에 두 번씩 드시는데 예, 이 약은 하루에 중약이지만은 이게 서상약이 원래 강한 약인데 하루에 또 세 번씩 드신단 말입니다. 이게 예. 약이. 그래 놓으니까.
6: 예, 그러니까 세 번씩 바티띠 내가 예. 이 혈압 올라가 원인도 있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또 아, 다섯 가지 그 뭔가
1: 중이강도 있어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6: 예. 예, 원인은 예. 또 딱 그러고 치료하니까나. 예,
1: 그렇죠.
6: 선생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혈압 조절 잘 돼가서 이 약을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하여튼, 예, 심장이 심률도 빠르고, 아, 머리 커서 어지럽지. 이런 게 다 해결되거나, 그 다음에, 예, 눈도 좀 망가지고, 목이도 그래서 씩씩한 소리라든지, 그것도 이렇고, 변비 30년 동안 해결되지. 속에 밤에 다 쓰고, 이 어떤 치료 범위가 높지, 그 뭡니까? 이
1: 맞습니다. 예.
6: 예, 정말, 이렇게, 그 설명서를 보게 되면, 야, 치료 범위, 당연히 다 고루고루, 어장이뿐으로, 멍땅 그거 다 치료하고 그 다음에 공정처에 들어가서 면역력을 크게 높아가지고 항산화 제공 항산화를 해가지고
1: 이게
6: 크게 높일까
1: 이 안에 있거나 있는 약재들이 다 항산화 작용이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고도로 항산화 작용해 준다.
6: 예.
1: 예, 그렇죠.
6: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성포 이루지 않아 가서 생명 유지해가지고 지금 아이 얼마나 본인이 지금 즐거워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뭐 우리는 36살 때 그렇게 우대 많이 할 때 현금 우대라 때 쌓는데 우리 또 1학년 3수이 또 뭐니 쌓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 가서 아들과 같이. 예. 근데 구마을에 또 아바이 또 이제 세우 두 번에 한 온 분이 있다.

0: 못 쓰고 당신이 못 쓰고 먹길래 이렇게 숨을 차서 두 자리를 해결하니 네 번째 하라 나씨 이렇게 우통상 가서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하고 되니까는 그다음에 자기는 무조건 좀 이하고 먹겠다 하는 먹은 보겠다면서 되는가 아이 되는가 이래 싸겠답니다.
1: 아하 예. 예. 공무원 보고에 뭐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희한테 241-7979 번이.
0: 예, 수고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좋은 양보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군천 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서 제조한 중약입니다. 예, 여러 가지 중약제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한 개 대오와 같아가지고 주요한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해준다. 예, 그러면서 정기를 키워주고 조활약기 작용하면서 몸이 너무 중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 치료를 해준다. 예, 이 군천 좌실이라는 거는 중의학에서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만든 이런 약을 말합니다. 하는데 적어도 약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중의학에서의 약을 제조하는 기본 원칙이죠. 예. 이 한 가지 약재로 만든 약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직접적이면서 중의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군천좌실이라는 것은 군은 주력으로서 주요 질병을 치료해준다 이 뜻입니다. 예. 는 군약을 도와가지고 효과를 더 강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예, 좌는 부작용을 최소 한도로 또 경감시켜주고 조절해주면서 우리 몸이 부차적인 증상들을 치료해줍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리고 실, 예. 실이라는 거는 균천조스, 스르 이거 말합니다. 예. 실은 경락에 따라 약효를 해당 부위로 이끌어줍니다. 이렇죠. 예.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만든 약은 우리 몸을 단계별로 조절해주고 장기적으로 체질을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재들이 조합해서 병리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해줍니다. 예. 특히 담이 많거나 체질 문제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약재로 제조한 중의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약을 배합해 만들어야만이 담이 많거나 체질 문제 같은 거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죠. 예. 이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약을 조제하자면 약재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만이 이 원칙에 따라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군 약이 두 가지입니다. 예. 서홍화하고 황기입니다. 예. 이 서홍화라 할 때 서상에서는 그 연황금이라고도 하는데 주요하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해서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통증 완화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예. 또한 혈압이 혈이 뜨겁고 이런 분들 냉혈시켜주는 이런 작용합니다. 피를 차갑게 만들어 뜨거운 피 제품입니까? 예, 그런 걸 피를 차갑게 하는 이런 작용도 하고 해독 효능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처방 중에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혈을 제거하는 이런 하면서 혈질을 내려주는 데 핵심입니다. 예.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주고 예. 혈을 풀어줘가지고 혈액형 갭심증이 핵심 병리 기전에 직접 작용해서 전체 처방이 효능 핵심이 되죠. 예. 이게 혈액형 협심증이라는 게 어떤 증상을 말하는가 하면은 장약 심리방에는 이거는 서장약이면서 중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장의사가 장약 심리방의 주치 공능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중의가 주치 공능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다 틀립니다. 예. 결국 이 서장의사하고 중의가 그 약을 그 병을 진단하는 것도 틀립니다. 예, 그게. 근데 우리 이 서상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보죠. 예. 이 병이 발작할 때 보면은 주요하게 입안이 말라들고 해눈증이 나타나면서 눈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이 발작할 때 보면은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 땀을 빨빨 흘리죠. 예. 몸을 만지 이제 보면은 썰렁한 느낌이 들고 아, 또 가슴 통증이 또 지속됩니다. 예. 또 숨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아, 발작할 때 보면은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말합니다. 예. 예, 환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아,

0: 서장약으로 나온 다른 약들은 서장의사가 분석하는 공농주치, 중의가 분석하는 공농주치가 따로따로 씌어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약 심리방만 약과기 공농주치에 보면은 서장의사가 그 어떻게 공농주치를 그 분석하고 있다. 결국 중의가 어떻게 공농주치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게 다 따로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은 군약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홍화이고 다른 하나는 황계입니다. 예. 렐마즈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터키 속담에 포도알은 서로를 바라볼수록 까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가까워지면서 서로 닮아가고 성숙해진다는 뜻이죠. 저는 좋은 사람들 곁에서 오고 가는 멋진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깊이 있는 생각과 좋은 선택을 나누다 보면요, 우리 모두가 잘 익은 포도알처럼 익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때론 흐리겠고 도나 안도 화룡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다가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기타 지방에는 큰 비가 내리다가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3, 4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0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5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조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겠는데요. 자, 먼저 전화로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저는 연길에서 달달의 케이크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경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길에서 달달의 케이크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경 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외람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일을 시작한 지는 1년 되었습니다.
0: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야, 그래요. 이 작은 시작이지만, 그래도, 가게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던데요. 자, 일을 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저희 아들이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타인이 뜻깊은 날에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선물함으로써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일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단순히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이 특별한 순간에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달달의 케이크점입니다. 자, 이 이름에도 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케이크가 달달한 것처럼 우리 삶도 달달했으면 하는 마음에 달달의 케이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0: 그러셨군요. 이름만 들어도 포근하고 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손님들에게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이 달콤한 하루까지 선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느껴지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어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십니까?
1: 한 손님께서 외국에 계시는데 국내에 계신 부모님께 케이크를 주문해 드렸었습니다.
0: 네.
1: 부모님께서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지금은 저희 가게의 단골이 되셨습니다.
0: 그러셨군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외지에서도 또 이 케이크 하나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 가게 케이크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또 뿌듯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어때요? 어떤 단계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1: 어려운 점이라면 아무래도 아직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가게를 아시는 고객님들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0: 아, 덜 알려져서 참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스스로 좀 이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1: 그래서 열심히 개인 소셜미디어로 가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요즘은 진짜 소셜미디어가 또 하나의 가게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직접 꾸준히 홍보하시고 또 손님들과 소통하시려는 그 노력과 그런 마음이 참 앞으로 이 사업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보통 주문을 받고 그러면 시간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하루 일정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1: 주문은 보통 하루 전에 받고 당일 주문은 최대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이 손님들에게 또 손님들께 가장 좋은 상태의 케이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케이크는 손님들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그럼 주문 제작하는 편입니까? 또 트렌드에 맞춰서 신제품도 지금 출시하고 계신가요?
1: 손님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추어 제작하기도 하고 트렌드에 맞추어 신제품 출시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요즘처럼 이 목걸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대에 정말

0: 큰 장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뭐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더 믿음이 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계정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업로드하고 계십니까?
1: 주로 계획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0: 아, 어떤, 자, 원고에는 없는데 어떤 요즘에 케이크 영상이 좀 인기가 높으신가요?
1: 요즘에는 아무래도 6.1절도 금방 지났고 또 비롭
0: 네, 그렇죠.
1: 네.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쪽의 스타일이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요즘 이 케이크 같은 경우는요, 이 뭐 돌상도 좋겠고요, 뭐 많은 상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특별하게는 이 근래는 또 학생분들이 뭐 오랫동안 학업을 마치고 선생님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지면서 또 이런 케이크 자주 등장하다고 하던데요. 어때요? 학생분들도 많이 케이크를 주문하십니까?
1: 네, 학생분들이 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런 학생분들이 주문하는 케이크는 어떤 내용의 케이크이신가요?
1: 보통 주문하면은 친구 생일이거나 아니면 부모님께도 선물하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참 어찌 보면 인생의 매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이 있고 그런 순간에 자 오늘의 문영씨 가게가 운영하고 있는 또 이 달달이 케이크집이 케이크가 올라간다면 그보다도 기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1: 네,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요. 자, 이 꾸준히 또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기억되는 그런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길 본지방에도 오랫동안 장수한 브랜드를 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꼭 고집하더라고요. 어때, 앞으로도 자신만이 확고한 자리를 가시기 위해서 스타일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1: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 가게가 네, 모든 분들이 알아봐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영 씨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1: 네. 너무 긴장돼가지고요.
0: 네, 괜찮으십니다. 네.
1: 저희 가게가 앞으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가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년만 어찌 보면 1년이란 시간은 뭐 조금 짧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지는 데는 큰 뭐 저해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입소문을 타도 좋겠고요, 맛으로서 승부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또 앞으로도 장수하는 가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이겠고요,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늘은 현재 연길에서 달달의 케이크점 운영하고 있는 문영 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 해주실까요?
1: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청취자분들과 아나운서님께 감사드립니다.
0: 네, 그래 오늘 방송 참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낭만적인 음악으로 우리에게 사랑받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프레드리크 쇼팽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만큼이나 아름다웠던 그의 첫사랑, 함께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쇼팽 하면 흔히 프랑스 파리에서 화려한 사랑을 겪은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젊은 시절 고향 폴란드에서 순수한 첫사랑을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쇼팽의 첫사랑은 바로 콘스탄차 글라드고프 스카라라는 성악을 공부하는 소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르샤바 음악학원을 함께 다녔는데요. 쇼팽은 그녀의 노래에 피아노 반주를 해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 날, 그리고 재능 있는 두 청년이 마음을 주고받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쇼팽은 평생 모두 33곡의 가곡을 남겼습니다. 그중 11곡이나 이 시기에 작곡한 것입니다. 그가 그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쇼팽은 이 곡들을 그녀에게 헌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콘스탄차에게 자신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쇼팽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이상형을 만났지만 말 한번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밤마다 꿈속에서만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2번의 느린 2악장은 바로 그녀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봄날의 아름다운 달빛 아래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하는 듯한 아주 감미로운 선율이 흐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오늘은 꼭 건네야 하고 산 이 장미꽃이 나중에는 집에서 말라버리는 일,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쇼팽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고백하고 싶은 마음은 산더미였지만 정작 막상 그녀 앞에 서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음악으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네, 그러던 중 쇼팽이 폴란드를 떠나기 전에 바르샤바 국립극장에서 뜻깊은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초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도 콘스탄차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무대에서 콘스탄차 역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두 젊은이가 함께 무대에 서서 연주와 노래로 호흡을 맞추는 장면, 얼마나 설레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까?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뭐 싸움이 정점이었겠죠. 예, 그러나 쇼팽은 이렇게 멋진 무대를 함께하고도 끝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겁니다. 결국 쇼팽은 폴란드를 떠났고 콘스탄

믿으시죠?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설레고 떨리고 때로는 차마 고백하지 못한 채 추억으로 남는 법입니다. 쇼팽의 음악 속에 그리움이 짙게 배어있는 이유도 어쩌면 그때 그 풋풋했던 마음을 평생 간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 노래 듣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 모습에는 가장 가까운 다섯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말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곁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를 이끌어준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자신을 잘 익은 포도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지금 영길 씨 현대

0: 현대병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영길시 현대병원은 그렇게 너무 엄청나게 큰 병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고 명의사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이고, 또한 하루 빨리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마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병원 이같이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림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세포재생의학 박사, 중이도의 난치병 치료 전문가, 부강주사료법 창시인, 도입입법 제24대 전수인, 중국 고급 친구사이며 또 중국 명예협회 상무이사이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화의학과학기술 1등상을 수상했고, 영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의 많은 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영예를 지녀도 그 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영예를 얻게 된 데는 그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의 불타는 노력이 깃들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기시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강주사료법. 이 주사료법은 다른 이름으로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세포재생. 우리 인체는 나이가 들면 어느 기관이나 조직 다에 노화되고 세포가 감소되는 것을 특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만성병이 생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주원씨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형부가 이종일 다리를 좀 상해서 요 발목이 골절돼서.
0: 발목이 골절됐습니까?
2: 예. 그래서 그거 저기 고정하고서리 괜찮았는데, 이제 좀 연세가 드니까 나 그게 좀 발작해서 자꾸 아파서 걷지 못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우리가 근골에 가지고서리 저기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0: 네, 이미 치료받았습니까? 예.
2: 네, 한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낫다, 그러니까.
0: 예.
2: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예.
0: 예.
2: 통증이 심해놓고 밤 쉬지 못하고.
0: 예. 그 정도로, 잠은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까? 예.
2: 예, 통증이 너무 심했단 말입니다. 그냥 소리 듣는 걷지 못하고. 막대 지고 댕겼습니다.
0: 예.
2: 그러던 게 저기 한번 치료를 한 게 지금 많이 나서, 예. 통증이 이건 보고 좀 많이 감소됐단다.
0: 네.
2: 그리고 걷는 것도 좀 많이 낫다 생까.
0: 예.
2: 그래 낫다 예. 좀 반가운단 말인가.
0: 저 부강주사 치료를 했겠죠. 예.
2: 예.
0: 예. 부강주사는 특별히 그 골관절병에 무릎관절염도 견주염 경추병에 허리질환 그리고 발목이나 손목에 어느 관절의 병이든지 그 부강주사는 최우선적으로 인정받는 치료입니다.
2: 예. 그래 놓고 나 글쎄 저기 많이 났으니까 나 얼마 저한테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치료를 받자
0: 없으니 예.
2: 내일로 예약하자 그래.
0: 한 번 치료해서 효과는 알리지만 또 이게 오랜 병이니까 몇 번은 더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0: 예.
2: 그때까지 해야 되지.
0: 그렇죠. 예. 265-2120에다 전화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2: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전에 무릎이 지내 아파서 걸을 때마다 무릎 아래에서 그걸 빠라빠라 하면 그
0: 소리 납니까?
3: 예. 그래, 영어로 그럴 땐 숨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0: 예.
3: 그래서 현대병원 가서 지금 두 번 치료한 게, 지금 이런 증상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0: 두 번 치료.

0: 있는데 소리 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네. 아픈 소리 나더라도 아프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 대다 예.
1: 영이 효과가 없습니다.
0: 예. 지금 어떻게 많이 걸을 수 있습니까?
1: 원래 그 맞기 전에는 지팽이 짚고
0: 지팽이를 짚고 예.
1: 저희 집 지팽이 안 짚고 내 걸어다 낼 수 있습니다. 지금.
0: 예.
1: 그래 지금 우리 이제 한 번 하면 세 번 했는데
0: 세 번 예.
1: 세 번 하고 그랬다.
0: 보통 세 번은 수여됩니다. 좀 엄중하면 네 번 치료도 소요될 수 있지만 일단은 네, 세 번 치료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나도 뭔가 뭐 이렇게 허리 협상계로 여축한 발 탈출로.
0: 예.
3: 예. 저 앉아있기도 구차하고 허리 쟁겨 들어서 영심도 그 저녁에 자사해도 눕자 해도 바깥지 않다 말하도 이렇게 누워도 바깥지 않고 저렇게 누워도 바깥지 않고 힘든다 누워 자세도
0: 네.
3: 그래서 너무 힘들지 그래서 약 먹어도 좀 낫지 않지 않고 그냥 좀 덮어먹고 살았댔습니다. 굉장히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선생님 저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뭐 어느 저수가 무료 치료 3번 받았습니다.
0: 아 무료 치료 3번 받았습니까? 예. 예.
3: 그래 저 진짜 저 선생님 만나서 광고로 치료받을까나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3: 물건을 둘 5번도 못 들었댔습니다. 채소 같은 거 다음에
0: 맞습니다. 지금
3: 어쩌면 그지 해서 그 조금씩 들고 댕길 수 있습니다.
0: 네.
3: 나는 많이 나아져서 저는 내 손으로 내 마음 명심한다 저는.
0: 네. 앞으로는 그래도 주의하면서 예.
3: 네.
0: 예. 무거운 물건은 예, 한 3kg 이상의 물건은 네.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3: 예. 어쩔 수 없는 아이들 잡고 노력한다.
0: 네.
3: 그래 우리 언니가 지금 무슨 수사 있었는가 하면 자고 신경통이 있으면서 다리 지나야 내리 저려서 예. 이렇게 뭐 걸다가도 가다 발에 쉬우고 간다 말 서서 또 두루번 보면 쉬었다 가고 이래서 걸고 예. 그 다음에 또 집에서도 설거지 하는 것도 뭔가 다리를 하다 다리 쉬우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엔 2번 무료 치료를 받았습니다.
0: 2번 예.
3: 예, 갱기증이 많이 났답니다. 예. 어선 서서 이렇게 계속 단숨에서 꼬까지 서서 계속 다리 쉬우지 않고도 이렇게 뭐 설거지 할 수 있다면 이랬대다.
0: 그분도 지금 좌골신경통이라는 게 허리의 예. 문제입니다. 허리
3: 예.
0: 척추 협착에
3: 예.
0: 예, 그 때문에 좌골신경통이 생깁니다.
3: 엉거리부터 내리 줄이 뻗치던 게 둘 다 뻗친단다.
0: 예.
3: 예, 그래서 지금 두 번 치료받, 이제 세 번 치료받으려고 할 때서는 열 하루 된답게 되죠.
0: 열 하루, 예. 예.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치료해야 됩니다.
3: 예, 내일에 또 가려고 하면 내일에 그래 또 가려고 예약하기죠.
0: 예, 2652120이다. 전화하는데 예. 4시 전후로 해야 됩니다. 예. 4시 후면 그 병원에서 예. 다 퇴근합니다.
3: 예, 2652120.
0: 예. 예.
3: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네, 우리의 본가집 형님이 72세인데요. 허리병 있어서요. 두 번 전번에 맞은 게 마지막 날에 오늘까지 닷새 남자 선생님.
0: 두 번 치료하고 예. 오늘까지 닷새. 예.
4: 그런 게 이관례 원장님이 이거 판단되는 게 세 번 맞으면 완전히 이렇겠다는 그래서랍니다.
0: 예.
4: 원래 진단 어떠냐면 요즘바 투수가 이렇게 좀 돼서 나오긴 나왔는데 허리를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세게 굽으지는 않고
0: 예.
4: 약간 굽었다. 근데 무수고 못하는가 무거운 못 든다 말인가.
0: 예.
4: 예. 그래 고생해 거서에 채소 거서 너나 다섯 건 벌써 여섯 건 일곱 건 넘어에 오게 되면 허리 통쇠나서 거서 딱 거서 여기 앉아서 움직이지 말고 아직 한 10분 앉아 있어야 되지.
0: 예.
4: 그러면 움직이지 못한다 잠깐만.
0: 아 예.
4: 예. 예 두 번 맞게 그 허리 야 정말. 정말 꿈같이 정말 어찌면 이렇게 왕을 이갈래 원장님이 이 부관수사료 보면 이렇게 영광감에 두 번 맞은 게 정말 완전 이런 아픈 정도
0: 완전 예. 이제 예 더 치료받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예.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4: 글쎄 맞나 그래 예. 보기도 하겠다 이제도 그러니까 대세 있어야 되지 선생님.
0: 예 뭐 열을 열 하루 열 이틀 다 됩니다.
4: 이야기 좀 어찌든 좋다고 예, 용 나왔습니다. 지금만 오늘 온전히 우리 집 왔다 가는데 그래 이랬다. 야 이런 조사 이렇게 좋은 것 정말 처음 봤다면서요.

0: 인생이 저 용성병원 땡기면 치료 세게 했다 때문에 노트병원도 그 땡기고 그런 게 거서 뭐 마지막에 무슨 그 좀가다 다에 60자 떴다 때문에 그 아이들 내일 나중에 돌아든 게 이게 또 무거운 것도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래 이번에 자기 허리 어쨌든 이게 나서서 계속 무거운 건 아이들 같다 면서 자기 지금 결심한다
1: 말.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0: 예, 그래. 예, 선생님들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요즘 한 투수 3, 4, 5가 요즘 한 투수랍니다. 검사해보니까.
1: 예.
3: 그런데 나는 이 허리인게라 허리 아랫부분이란 말입니다.
1: 예.
3: 허리 여다이를 못 뛴다. 때도 쓸데없다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엉거리 엉심이 내리 이렇게 아프면서 어떤 데는 발리수까지 쭉 내려가고.
1: 예.
3: 그래서 이 아직 기도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1: 아, 예. 요즘에 한번 문의한 적이 없습니까?
3: 문의는 했는데 저번에 무료 치료가 끝났다 했거든요.
1: 아, 예.
3: 아시지는 기억력이 좋을 수 있네요.
1: 예, 어떻게 아프다는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예. 엉심이 아프던 예, 뭐 다리가 내리 줄이 버치던 실제 이게 다 허리로 나오는 신경이 문제입니다.
3: 예,
1: 예 허리로부터 예, 검사해서 예. 예,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 물론 비용을 받고 치료하지만 그래도 아 이게 치료해서 났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닙니까? 예.
3: 아, 네, 지금 주사는 없습니까?
1: 부강 주사라는 게 그저 한 가지 약을 주사기에 놓고 딱 주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약물 종류 많습니다.
3: 예.
1: 예, 그 환자의 그 증상에 따라서 예.
3: 대개 언니 어떻게인가 우리 또 저기 뭐랄까 신이 또 그 집은 생활이 좀 곤란하니까 경제를 좀 물어보더란 말인데 대기세력도 얼마 드는가 예?
1: 예 부강주사 한번 치료 원래는 1,800원인거 지금 1,300원입니다 1,300원 아, 예?
3: 그렇죠
1: 한번 주사가 그렇습니다
3: 아,
1: 예, 아무래도 두 번째 세 번째 보통 한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3: 와, 그렇습니다.
1: 예, 한번 치료의 효과는 알립니다 예? 근데 한번 예. 치료하고 알린다 해서 이제 치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또 공관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세 번 또 좀 엄중한 분들은 네 번도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3: 그렇습니까?
1: 예.
3: 예약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예약 전화에다 먼저 예약해야 됩니다. 265-2120입니다.
3: 265-2120.
1: 예.
3: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우리 남동생이 가서 예, 치질을 수술을 했습니다. 치질을 한번 수술했는데 많이 좋아졌답니다. 예.
1: 예.
4: 그래서 한번 더 하겠답니다. 이제 열 할이 나는데
1: 예.
4: 좀 가는 날이라 한번 더 하자고 그랬습니다.
1: 치질로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예, 예.
4: 많이 했습니다.
1: 예. 그다 혹시 변이 굳어서 변비증까지 있으면 항문이가 밀려 나오는 것 같고 예. 또 피도 나고 예,
4: 예.
1: 참.
4: 병원에가 그 수술을 하라.
1: 예, 그 정도면 수술하게 합니다.
4: 예, 그러니까 영 좋다 잼까 내일이 좀 한 번 더 하겠다.
1: 예.
4: 영향하자고.
1: 예. 예. 보통 한 번 치료도 효과는 확실히 봅니다. 치질. 예.
4: 그럼 좋습니다.
1: 그렇죠.
4: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5: 예, 내 동생이 이 원래 보수성 관절이 있는데다 예, 또 진성 관절이 있어서 예, 약물을 비용세게 아팠어요. 이 앉았다 일어날 때 뭐 자기들 뭐 일어나 누기 이래 읽어 이래 잡아당겨 일어납니다.
1: 예.
5: 그래 현대병원에 가서 예, 지금 두 번 치료한 게 이런 자기들이 일어납니다.
1: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5: 예. 그 원래 여기는 비용세게 옵니다. 어제도 비 오고 어제도 비 오고 오늘도 비 오고 딴 데는 이리 비 오는 날이니
1: 예, 비오나 예, 차거나 예. 이럴 때면 일기예보처럼 무릎에서 벌써 신호 옵니다.
5: 예, 더 예. 세게 아프던 게 이와 더 아예 아프답니다, 지금.
1: 예.
5: 예. 이런 것도 다 담기죠. 어떤 게도 이렇고, 예. 그리고 옷도 요즘 겨울에 그냥 선바지 입어야 되었습니다.
1: 예.
5: 예, 기존 다리 더 세게 아파. 근데, 아이, 이, 도랑 겨울에는 다음 겨울에는 선바지 입어도 되겠다면 이제 한 번 더 가.

0: 하자 그래요.
1: 네, 모두 몇 번 치료했습니까?
0: 두 번 했습니다.
1: 두 번, 예, 보통 예. 세 번 치료 수여됩니다.
0: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3: 수고하신데.
1: 네.
3: 부강자 법으로 지금은 이거는 여초관 혈이 아픈 거 냄비를 칠할 때 우리 언니가 치료를 네. 받았는데 야 우리 언니 원래는 이러도 못 났어.
1: 이러도 못 나고
3: 꼬풀이면 아프고 초상이 무슨 밥을 하거나 무슨 채소를 해도 사발손으로 글쌍 갖다 놓고 앉아서 했습니다.
1: 네.
3: 야 허리 아파서 세게 아파서 그 허리병 여러 가지 부수성 관절 있고 여축관 발달적 쟁성 뭐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내가 속에 내 그런 그때 한번 치료하기 영향 받았더라 말이죠.
1: 네.
3: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얻었니 첫날부터 허리 바꾸서리 허리 더러 아프더라.
1: 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치료의 효과 확실히 알립니다.
3: 글쎄 말이야. 그리고 다음에 어떤 세 번 받은 게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어떤 초상이 무슨 엄만 한 시간 두 시간 서서 밥 해드렸고 사발소도 그렇지 솔로 다 씻고요 아들 하란 말하고 그리고 어떤 바깥 출입하기를 연습하고 그러더니 어떤 바깥 출입해서 시내에 와서 한 시간 돌아다니고 다리 아픈 줄 모르고 허리 아픈 줄 모르겠다.
1: 예 집에서 이러도 나지 못하던데.
3: 근데 지금 내 동생 지금 또 예, 허리 너무 아프고 여주관반 탈출이 있고 예, 협상증에 또 거기다가 또 그 장식균통이 있었어요. 언니가 치료받고 지금은 그런 무례를 하는 건 없다니까 이제는.
1: 아 그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
3: 예
1: 이미.
3: 저는
1: 예.
3: 내도
1: 예, 지금은 예, 치료비용 본인이 부담하는데 뭐 어쨌든 났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예,
3: 나 허리 세게 아파, 허리 세게 구부러지지 못한 물건이라는 거는 원래 다섯 건 짜리도 못 두고 그러다 나면 큰일 납니다. 너무 아파서
1: 그렇죠. 예.
3: 내일이 이 전화 26 5열매든가
1: 2120
3: 거기서 전화하고 예약하고 가야 되니까.
1: 예, 저 예약 시간은 저녁에 4시 초과하지 말고 4시에 해야 됩니다. 예. 4시 전에.
3: 하여튼 우리 언니는 그 효과를 정말 잘 봤어.
1: 예,
3: 그래. 봤어.
1: 그러니까 예, 언니분이 치료해서 효과를 본 거 확실하게 봤으니까 뭐 크게 예. 주저할 거 없지 않습니까?
3: 예, 그래 예. 우리는 지금 요즘 오늘 내일 예약해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3: 무슨 세바라스 예. 예약하고 가서 또 한 서너 번 부강 치료하고 비싸고 무슨 이것도 허리 아파 죽겠는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1: 예, 엄중하면 다행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도 없이 네. 치료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3: 가격은 비싸지도 않다고 말고.
1: 그렇죠.
3: 있는데.
1: 예. 수술한다면 네. 뭐 몇만 원씩 듭니다. 예. 우리 국내 치료가 외국에 가서 치료한다면 그거는 10만 이상이고. 예. 돈도 많이 네. 들고 시간도 오래 걸고.
3: 의료관의 선생님이 유명한 이전부터 나는 몇십 년, 20년 전부터 의료관의 선생님이 영화단 말씀을 이전에 우리 아저씨께서 그런 무슨 그런 그것도 화했어.
1: 아 예.
3: 20년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관의 선생님 안 지금도 그렇게 도용했었어.
1: 예.
3: 예. 이런 내리 예약하고 가겠습니다.
1: 예. 네,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말씀하세요. 예.
4: 우리 행보하고 언니 전번에 여주판 투출돼서 야소까지 됐습니다. 한국에 일하고 우설이 돌아온 게 일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지내 고통스러워 돌아왔는데 대응영대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하더랍니다.
1: 네.
4: 겁이 나서 아이하고 우설이 현대병원에서 부강 주사를 치료한다는 소리 듣고 소리
1: 예.
4: 가서 두 번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1: 아, 두 번. 예.
4: 이제 이 시간 늦게 알아놓거나 한 번은 더 두 번
1: 치료 세 번째 치료는 예, 더 내. 예.
4: 예. 그래서 돈 내고 그래도 이거 끝내겠다고 소리 영 좋답니다. 지금 얘 일 못하던 게 일도 하고 한다.
1: 예.
4: 건강하게 보낸다면서 지내주고 와서 이 그 돈이 무슨 미달도 아이들 면대 수술하면 몇 만 원이겠다 하면서
1: 맞습니다.
4: 그래 예약하달라서 내 그래 전화드린 겁니다.
1: 네 예. 그렇게 하세요. 265-2120입니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0: 끊겠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위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위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2: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4: 예, 말씀하세요.
3: 예, 저희 동생과 지금 한국에서 온 게
4: 예.
3: 치질이. 그 전번에 가서 그 리관대 선생님이 그 주사를 요법을 예,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졌다만.
4: 네, 한번 치료했습니까?
3: 예, 한 번. 낯가를 얻은 한 열흘 많이 넘습니다.
4: 예.
3: 이놈이 또 이렇게 예약하더라고요.
4: 보통 그 한 번 치료해 놨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질은. 네. 예. 그러나 네. 좀 엄중할 경우를 할 때는 한 두 번. 심하면 뭐 되게 타랑. 예. 그 항문이 밀려 나오는 증상도 있겠죠. 예.
3: 예.
4: 예. 그 아마 수술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3: 그건 참 아주 미대한데 좀 피가 자꾸 그래
4: 피도 예 그렇습니다 예
3: 안이가 좀 어지럽다만
4: 그렇죠 예
3: 한번
4: 더 치료하는 게
3: 좋아졌을까 제대로니 예 보살
4: 그렇죠 한번 치료 효과 있으니까 예 두 번째 치료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4: 예, 연세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는데 좌골신경이란 이 주로 허리에서 나오는 이 신경 이게 우리 몸에서 좀 예, 긴 신경으로서 엉덩이 허벅지에 장단지 발바닥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신경을 가리킵니다. 어디 다친 적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로 해서 척추 주변에 오혈도 생기고 섬유화 증식으로 해서 예, 좌골신경이 예, 압박 상태로 되는 것으로 주요한 증상은 허리로부터 둔부에 엉덩이 쪽에 아 이게 엉덩이나 다리 불편하니까 거기에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허리 문제입니다. 허리로 나오는 신경이 압박 증상. 예, 그래서 이게 많이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감각까지 예, 이상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예, 점점 진행이 돼서 마음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때 가면 예, 대변 배출, 소변 배출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이래서 이런 분들 저절로 언제 낫겠는가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치료 받아야 됩니다. 예, 이같이 현대병원에서는 이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수술 없이 치료해드립니다. 그 마음이 증후군이 생겼다 할 때는 큰 병원에서 이거는 무조건 수술할 정도입니다. 네, 이런데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해드리는 것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치료시간이 짧고 예, 그리고 문제는 수술보다 치료 효과가 더 좋다는 데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2120번, 2652-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각지 각 부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금융 강국 건설을 위해 힘다하고 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6월 1일부터 2일까지 기간 운남에서 기초교육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조석이 6월 3일 북경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바첼레트를 만났습니다.
0: 올바른 지속관 수립과 실천을 위한 학습 교양 중앙지도소조 업무 좌담회 및 중앙지도소조 추가 파견 강습회의가 3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금융은 현대 경제의 핵심으로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금융을 잘 운영해야 하며 금융 강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중국 특색의 현대 금융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각지 각 부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금융 강국 건설을 위해 힘다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 모 해양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새로 구입한 순환수 조리와 관측 설비가 량질수산 종묘의 본식을 위해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원 발전에만 의존하던 경영주체는 늘 용자난에 부딪혔습니다. 현재에서는 생태제품 가치실현 기재 시범을 추진해 해양생태기호를 계량화 평가 가능한 디지털 작물로 전환시켰습니다. 산동농업보증회사 보증업무부 부부장 필흔현은 생태가치권익을 핵심 역담보 조치로 삼아 생태계 총생산액 GP질권 용자보증 방안을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합작은행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연태시에 정착한 첫 해양분야의 GP질권 대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물경제는 금융의 근간이고 금융은 실물경제의 혈맥입니다. 습금형 총소기는 금융은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고 경제 사회 발전과 인민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이 생기를 찾으면 경제가 생기를 찾고 금융이 안정적이면 경제가 안정적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 금융업은 계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금융 제품이 증가하고 봉사의 일반 특혜성이 날로 강화되었습니다. 하남성 삼운협 령보시에서 중국건설은행 삼운협 지행은 현지 정부와 손잡고 기층 금융서비스 시범을 시행함으로써 각종 경영주체 초녀 가구의 실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령보시 금융

0: 서비스센터 책임자 류평은 정부와 은행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대여 관리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대상성 업무 훈련을 전개하고 대여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량질 금융 서비스로 향촌 전면 지능에 조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금융 활시의 정확한 점적 관계는 정책이라는 지휘봉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올해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4천억 원 늘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 수준이 비교적 높은 민영 중소기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삼농 지원, 소기업과 영세 기업에 대한 재대출과 금융기구에 대한 중국민은행의 재할인 정책을 관통시키고 한도를 늘려 포용적 금융 확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각종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의 리류를 0.25%포인트 인하해 용자 원가를 낮추도록 인도했습니다. 재정부 금융사 리남 부사장은 중소기업과 영세 민영기업이 고정 자산 투자를 전개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금리 보조도 향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담보 신용 승대 지원하에 민영 과학기술 혁신기업은 은행 여신 한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한정밀 제조회사는 대출 금리 보조를 받아 리자 비용을 수백만 원이나 절약했습니다. 대외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상징이자 금융업 개혁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기도 합니다. 15차 회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는 금융 분야의 개혁 개방을 끊임없이 심화할 것입니다. 중국은행 섬소성 지행은 다국 간 금융 서비스의 혁신 중점을 속도 향상에 두었습니다. 기업은 계약을 체결한 후 손하증권 부본으로 자금 조달을 신청하고 송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섬소성 산시 림동구의 모 과학기술기업은 중국은행 림동구 지점을 통해 3천여만 달러의 송금 융자물을 처리했습니다. 회사 재무 부사장 왕초는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회사가 환율 파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낮추는 데 유사하다며 환율 변화에 따른 원가 손실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다국 자본 유동이 평온하고 질서적으로 운행되고 외환시장 수급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었으며 인민폐 환율 위기가 정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다국 인민폐 업무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결제에서 인민폐가 갈수록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탄력적인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은 국가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금융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자는 처음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명시되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는 금융의 고품질 발전이 실물 경제와 국가 전략, 민생 복지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금융의 힘을 이바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반공승 총재는 인민은행은 계속해 고수준의 금융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국 경제의 대외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더 공평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탄력있는 글로벌 금융관리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힘다하려다고 표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6월 1일부터 2일까지 기간 운남에서 기초 교육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근평 총서기에 중요한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기초 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교육 강국 건설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문산 쫑족 묘족 자치주 유치원, 문산시 제11소학교와 제1중학교를 찾아 도시와 농촌의 기초교육 발전 등 상황을 요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교육 강국을 건설함에 있어 기초는 기초교육에 있다고 표했습니다. 덕성을 갖춘 인재 양성의 근본 임무를 실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정신력을 다지며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 법칙을 존중하고 건강 제1 교육 리념을 실천하며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0: 과외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교수질 향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덕지 채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인구 변화와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따라 학영전 교육의 양질, 보편적 혜택,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 고등교육의 다양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변강 민족 지역인 운남은 학교 운영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며 여러 민족 대중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운남 사범대학에서 기초교육 교원 대오 양성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교육을 강화하려면 우선 교원 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범대학은 교원 교육의 주요 책임과 주업에 착안해 자질이 높은 교원을 끊임없이 양성하고 수송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서남연합대학 박물관을 참관할 때 정설상 부총리는 국가의 앞날 운명과 밀접히 연결된 교육은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해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힘있게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정설상 부총리는 문산시 제1중학교에서 대학 입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대학 입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 수많은 수험생 가정과 관계되며 각지 각 관련 부문의 보장 능력에 대한 한 차례 시험이라고 표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적인 자세로 조직 사업에 진력하고 교통 출행, 숙식 위생 등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돌발 사건을 제때 대응하고 처리함으로써 안정된 시험 환경을 형성해야 합니다. 시험지에 대한 전 과정의 감독 관리를 엄격히 하고 시험 부당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며 학생 모집 규율을 엄숙히 하고 공평과 공정의 최저선을 수호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전지와 운남 린석고 회사를 찾아 생태환경 보호와 정비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운남의 생태 지위가 중요하므로 습근평 생태 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오염 예방 퇴치 공략전을 깊이 있게 치르고 고원 호수에 대한 보호와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국 서남 생태 안전 병풍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한종 국가부주석이 6월 3일 북경에서 자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바첼레트를 만났습니다. 한정은 유엔은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에 대한 각국 인민의 아름다운 염원을 지니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이 제기한 인류문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유엔 헌장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유엔이 핵심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속적이고 굳건한 지시를 제공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은 책임을 성실히 리행하며 공정한 입장을 견제하여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리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바첼레트는 다자주의와 유엔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간 힘써온 중국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과 함께 유엔의 근본 조심과 취지를 따르고 유엔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을 위한 학습 교양 조항 지도소조 업무 좌담회 및 조항 지도소조 추가 파견 강습 회의가 3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과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추가로 파견될 조항 지도소조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학습 교양 지도 감독 업무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포치했습니다. 회의는 당 조항이 조항 지도소조 4개를 추가 파견하여 길림성, 호북성, 호남성, 농업농촌부,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 중국건설은행 주식유한회사, 중국해양석유그룹유한회사, 국가석유천연가스관망그룹유한회사, 북경대학, 남경대학 등

0: 10개 지역과 단위를 대상으로 학습 교양 지도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조항 지도 소조는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며 직책과 임무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춰 고표준 엄격한 요구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해 학습 교양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최근 북경시와 산서성, 서장자치구가 각기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어 현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대 과제를 종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북경은 수도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시키며 전략적 도시 지위를 심층 관찰하게 됩니다. 네 가지 신터 기능 건설을 강화하고 네 가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엄숙하고 질서있는 정무환경, 고금이 교차하는 도시 풍모,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며 2035년에 선도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에 닻을 내릴 방침입니다. 북경시 은용시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발전 목표와 임무가 이미 확정되었다며 습금형 정서기의 북경 관련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수도의 직책과 사명을 굳게 틀어주어 당과 국가 사업 전반에 잘 이바지하고 이민 대중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반 업무에서 모범 역할을 하여 선도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가 결정적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북경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새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지역 GDP 연평균 증가율을 4.5%에서 5%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강화해 전사회적 연구개발 투입 강도를 6% 이상으로 유지하며 디지털 경제의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친환경 첨단 에너지와 저탄소 환경보호 산업을 새로운 조단위 집적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북경 전진합북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북경 전진합북협동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그 내실을 다져갈 것입니다. 초대형 도시관리 강화에도 힘써 수도의 모범기준과 정교함으로 도시 정밀화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산서성은 중부지역 마른 굴기 전략 실시,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추진, 국가자원형 경제전환 종합부대개혁 시험구 건설, 내륙지역 대외개방, 신고지 조성 등 사명과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중요 에너지 원자재 기지, 특색 장비 첨단 제조 기지 등 6개 공약 방향을 확고히 잡고 조난 발전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서성 로동량 성장은 습금형 정소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국가 전력용 석탄 공급 보장 책임을 짊어지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통 산업을 고도화하며 신흥 미래 산업의 선제적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석탄 광물, 농업, 문화 관광, 생태 등 비교 우위를 살려 에너지 자원 우세를 발전 우세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산서는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자원형 경제 전환에서 중대 진전을 가져오는 등 8개 측면의 주요 목표를 명확히 하고 6대 류형의 26가지 주요 지표를 세분화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1억킬로와트를 추가하고 신용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비전통 천연가스 매장량과 생산량을 늘려 2030년에가 생산량 3천억 립방미터 전 산업사슬의 생산액 1,000억 원 초과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전면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보편성, 기초성, 보장성, 민생 건설도 강화하게 됩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서장은 당 조항이 부여한 중요한 국가안전장벽, 생태안전장벽, 전략자원비축기지, 청정에너지기지라는 전략적 지위에 입각해 안정발전, 생태, 변방강화라는 네 가지 중대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구축, 고품질발전, 개혁심화, 민생개선, 생태보호, 변방안정과 부흥에 집중하게 됩니다. 소장자치구 감마채동 주석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0: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번영하고 안정적인 조국 평강을 건설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특색 고수준의 알찬 관광 코스를 부각시켜 2030년까지 문화강구, 관광강구 기본 구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3일 발표한 데 따르면 5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가 50.3%를 기록하면서 확장 구간에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는 연 3개월 반등했습니다. 5월 중국 물류업 경기 지수 중 업무 총량 지수가 지난달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50.3%였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 동부와 중부, 서부 지역이 균형적으로 반등하고 동부 지역 물류업 업무 총량 지수는 0.4%포인트, 중부지역은 0.7%포인트, 서부지역은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국물류정보센터 류우항 주임은 여름철에 들어선 후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상하류 연결이 더 원활해지고 산업물류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민생 분야의 물류 수요도 안정세를 보였다고 표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전자부품 제조, 교통운수 설비 제조 등 업종의 물류 수요가 비교적 빠른 성장폭을 유지하고 제철 음식, 가구 가전, 스포츠 건강 단련, 관광 야외 용품 등 주민 물류 수요도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지난달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50.2%를 기록한 가운데 동부지역 신규 주문지수는 0.3%포인트, 중부지역은 0.5%포인트, 서부지역은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의 신규 주문지수는 확장 구간으로 반등했습니다. 기업들도 상반기 시장 예기에 대해 긍정적이고 락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업무활동 예기지수는 55.9%로 계속해 높은 경기 구간에 머물러 있고 그중 철도운수업, 도로운수업, 우정택배업, 복합운수업 영역의 업무활동 예기지수가 지난달 대비 반등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오토바이 발전의 산 증인인 장설 오토바이 선수 데비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세계 슈퍼바이크 선수권에서 프랑스 발랑탱 데비즈가 중국 오토바이 제조사 장설 오토바이가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섯 차례나 우승했습니다. 올해 34세인 데비즈 선수는 믿음에서 우승하기까지 중국 오토바이의 성장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비즈는 에스파냐 알카니스에서 열린 아라곤 경기 중 단독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팀이 앞서 여러 라이더와 접촉했음을 알면서도 합류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데비즈는 자신은 관련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그리고 진심으로 믿었던 라이더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비즈는 오토바이를 보고 장설 본인의 리념을 들었을 때 이는 결코 평범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긍정적 의미에서 특별했다며 그때부터 팀이 지상대에 설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많은 레이스를 이기면서 장설 오토바이를 선택한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3월 포르투갈 경기에서 데비즈는 장설 오토바이 820 RRRS를 타고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모두 우승을 따내 중국 브랜드로는 사상 처음 월드 SSP 클래스 우승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창조했습니다. 이어 웬그리아와 제스코 경기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대 데비즈는 월드 SSP 라이더 챔피언십 포인트 3위, 장설 오토바이는 제조사 부문 포인트 3위에 올랐습니다. 데비즈는 이런 성적 때문에 중국 제조사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며 애초부터 중국 브랜드가 가진 잠재력과 있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올 시즌 중국 제조사가 보여준 연구개발 투자와 진보 속도가 중국 오토바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점점 개변하고 있습니다. 데비즈는 중국 제조사도 이젠 월드 SSP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며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데비즈가 이미 수차나 우승을 했지만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절대적 안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랙 컨디션, 라이더 컨디션, 세팅 등이 매번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곤 경기에서 데비즈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기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전에 겪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예선 슈퍼폴 때 속도를 내지 못해 두 레이스에서 모두 8위에 그쳤습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세팅 문제는 장설 오토바이가 마주한 새로운 과제입니다. 데비즈는 이를 새 프로젝트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받아들였습니다. 데비즈는 사전에 몰랐던 문제였지만 이번에 알게 되었으며 팀은 문제의 원인을 대략 파악하고 다음 이탈리아 경기에서 고온 대응용 신규 부품을 도입해 개선할 것이며 착실하게 눈앞의 작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적 외에도 데비즈는 갈수록 더 많은 중국 팬이 WSBK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라곤 경기 기간 많은 중국 팬들이 패독을 찾아 정비 구역 밖에서 사인과 기념 촬영을 희망했고 또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데비즈는 중국 팬들이 현장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하다며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고 경기를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데비즈는 향후 중국 오토바이 제조사들의 경쟁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중국 제조사 사이의 경쟁도 나타날 것이며 이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오토바이 발전의 산 증인인 장설 오토바이 선수 데비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거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네갈 지원 중국 의료팀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부룬디 교자뼈가 풍작을 실현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중임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석군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이 동지는 혁명에서는 확고함이 중요하다를 일생의 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남창봉기 당시에는 한발 늦었지만 후에 접점 난관을 뚫고 봉기 대호를 따라잡았으며 천시무에서 주독동지를 도와 800명밖에 남지 않은 부대를 결집시키고 승리적으로 발전하는 길에서는 용웅이 되기 쉽지만 실패해 퇴각하는 길에서는 용웅이 되기 어렵고 실패를 경험한 용웅만이 진정한 용웅이고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용웅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당에 대한 중상은 순경이나 역경에 관계없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확고하게 당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혁명 시기에는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해 앞장서서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이 당에 대한 당원 간부의 충성심을 검증하는 기준이었다면 평화 시기에도 당에 대한 당원 간부의 충성심을 검증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령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사상과 정치, 행동면에서 자각적으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 당의 리론과 노선과 방침, 정책을 결연히 관철 집행하고 당 중앙의 결책과 보치를 애누리 없이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가? 당의 정치 교류과 정치 규칙을 엄수하고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시종 당과 인민의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각적으로 조직의 결정을 집행하며 조직의 배치에 복종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은 모두 당에 대한 종성을 검증하는 직접적인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당은 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당이 보내는 곳으로 가고 사업이 있는 곳을 집으로 삼으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두 말 없이 행동하는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유지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대대적으로 발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간부들은 북경과 상

0: 이해 광주와 같은 도시에만 있으려 하고 신강과 소장, 란주와 같은 지역에는 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고 당에 충성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직에서 젊은 간부들을 간과한 변경 지역에 보내는 것은 젊은 간부들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더욱이는 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간부들은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다투어 나서야지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좋은 것만 고르면서 리해득실을 옴니암니 따져서는 안 됩니다. 당 조직이 맡긴 사업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간부를 중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간부는 관근적 시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은 돌에 갈고 사람은 일 속에서 단련해야 함도고 각고의 시련을 겪어야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빛바람의 시련을 겪지 않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면 큰 인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실제를 중시하고 실사구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고 결책을 내리고 일을 처리하는 출발점이자 귀착점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시작으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후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네갈 지원 중국 의료팀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위치한 세르뉴 살리우 음바케 고아원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키와 몸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과의사가 시력표를 가리키며 인내심 있게 검사를 돕고 이비인후과 의사는 전전등을 비춰가며 아이의 귀와 코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아이의 피부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소아과 의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6.1 국제아동절을 앞두고 제21진 세네갈 지원 중국 의료팀이 이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84명의 고아들에게 특별한 선물인 자신만의 건강 기록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는 고아원 원장 은대의 아와 사디오가 중국 의료팀에 직접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현지 주민 건강을 위한 중국 의사들의 헌신 정신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면서 현재 보호 중인 84명의 아이들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국제아동절을 맞아 건강검진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소정에 곧 응답이 왔습니다. 5월 31일 오전 중국 의료팀이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시력검사, 오관과 골격 발달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의료팀은 소아내과, 소아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6개 전문 진료 구역을 설치하고 검진과 평가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나이는 2살부터 14살까지 다양했습니다.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의사들은 검진 내내 손짓과 미소로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진료했습니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관리를 위해 건강기록에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의료팀 남근계 대장은 무료 진료는 검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료팀은 모든 아이를 위해 개별 건강기록을 작성하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지속적인 후속 관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선별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현지 병원과 즉시 연계하며 오늘 하루의 검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또 고아원의 상비약을 무료로 제공하고 아이들의 일상 간호와 관련한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밝은 눈사랑 캠페인 강연에서는 재밌는 교류 수업을 통해 시력보호의 기본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고아원 직원 파트는 이번 진료가 여러 전문 분야를 아우르면서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매우 잘 조직됐습니다. 중국 의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의학 내용도 더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과학원은 세네갈 법건 상공회의소의 화재 협회가 기금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진 중국 의료팀 역시 중국 복건성 출신의 의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람금계 대장은 복건성 상인들이 병원을 짓고 복건성 의사들이 힘을 내어 병을 고친다고 말하면서 이 기회를 빌려 아이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룬디 교자뼈가 풍작을 실현하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부룬디 부줌부라 주 음판다 현에 위치한 부룬디 원조 중국 농업 시범센터에서 제7회 중국 대사 농경 수확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부룬디 국기색 옷을 입은 10여 명의 출연자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벼 풍년의 기쁨을 사방으로 전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룬디 주재 중국 대사 주구기와 레오나르 기토이 부룬디 환경농업축산부 장관 보좌관이 지난 1년간 교잡벼 재배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과 단체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기토이 보좌관은 시상식에서 중국 농업 시범센터의 지원에 힘입어 부룬디의 벼 단위당 수확량이 과거 평균 헥타르당 3톤에서 헥타르당 10톤 내지 13톤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부룬디와 중국 농업 협력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두 나라 친선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주구기 대사는 중국과 부룬디 농업 협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특히 교잡벼 보급과 빈곤 감소 시범마을 건설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쌍방이 계속 협력을 심화해 중국과 부룬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부룬디는 국토 형태가 심장을 닮아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웁니다. 농업이 주력 산업인 부룬디의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고위 농업 전문가 그룹 6진을 파견해 부룬디의 빈곤 퇴치와 식량 안전 목표를 지원해왔습니다. 양국의 협력으로 부룬디는 식량 부족에서 자급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둘러싸인 중국 원조 농업 전문가 팀의 양화덕 팀장이 질문 하나하나에 답했습니다. 양화덕 팀장은 2015년 초 부룬디에 왔을 때 현지 벼 산업은 재래종 열화, 낙후된 재배 방식 등으로 저수확 저효율 저소득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주민의 기본적인 식량 수요조차 충족화시키지 못했다면서 이는 우리가 부룬디와 농업 기술 협력을 시작한 현실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팀은 2015년부터 부룬디에서 교잡벼 적응 시험을 시작해 여러 차례 품종 선발과 정밀 관리를 거쳐 중국산 교잡벼의 현지 정착과 품작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현지 기후와 토양 조건을 고려해 양질 다수확병의 충저항성 품종 7개를 입종하여 부룬디가 외래 종자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10년간의 노력으로 전문가팀은 76개 교잡벼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110명의 현지 청년 기술 리더를 양성했습니다. 시범마을일 링고용마을 협동조합 책임자 은시미리 만화는 시범마을 영향을 받아 더 많은 이웃 아흔들이 교잡벼에 관심을 갖고 벼 재배로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원 투와지라 예주는 중국 전문가가 가르쳐준 재배 기술 덕분에 이 수확기에 1, 5 헥타르의 논에서 벼를 15톤 수확했다면서 수확이 끝나면 중국 전문가들께 수박과 오이 재배법도 배우고 싶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브롱가 주 루타나 현의 은타 카르티마나 현장은 과거 이 청년 기술 리더였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 농업 전문가를 따라 교잡벼 재배 기술을 배운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중국 전문가들이 오기 전엔 현지 벼 수확량이 헥타르당 2톤 내지 3.5톤에 불과했고 도열병 피해도 컸다면서 2020년 교잡벼가 도입된 뒤 이 문제들이 점차 해결됐고 중국 전문가가 알려준 기술 규범만 따르면 수확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6년간 교잡벼 재배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고 새 집을 지었으며 현장이 된 은타 카르티마나는 앞으로도 중국 전문가에게 지식을 배우고 논밭에 뿌리를 내려 고향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러 가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코뿔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뿔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성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또 감로장애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기본을 다지는 데 중요한 서장의 장애학과 또 그 원리를 담은 서장의 감로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장의 장의학은 몸을 부분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의 흐름과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관리 방식입니다. 서장의 장의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우리 관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도 있고, 예, 우리 연변주 내에서는 감로장약 독점 영업권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예, 만성질병하고 이 난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이 다 구전하게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방의 약품이라 할 때에는 전통적인 장의학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의학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예, 우리 덕길 장약방의 장약으로서 병을 치료한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질병 치료에서 이

0: 이왕에 보지 못했던 예, 아주 특수한 이런 효과들을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 6월달 우대 활동군은 예, 지금 파상모 소유한 6곽을 사신다 할 때에는 런칭망죄로 5곽을 정승합니다. 예, 우리 런칭망죄하고 파상모 소유화는 같이 있으면은 간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해 주면서 신장도 보양하고 혈액을 보충합니다. 예, 근데 지금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딱 10인분만 또 활동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은 예, 리쉐완입니다. 우리 리쉐완은 원래 12통이면은 1,400원인데 예, 580원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리쉐완도 수량이 5분 예, 분밖에 없기 때문에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은 예, 인차 5089929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의하게 변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변비 환자분들 특히 덕길 장량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만성질병으로서 오래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변비를 겸합니다. 변비라 해도 완고성 변비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덕길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저도 예, 저기 그러는 망제하고 망제하고 이
0: 파상모 소유환?
2: 예예.
0: 예.
2: 파상모 소유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예. 예.
2: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각?
0: 그럴 때 있습니다.
2: 예. 예. 원래 한 15년 전에 지방가이다 하더란 말입니다. 개그 것도 검사다 하고 뭐 치료다 하고 나한테 어제 소화다 해야 되고 옆구리 자꾸 뜨문뜨문 겨우기도 하고 이래서 리에 네, 병원에 가 검사라는 게 묻어야 약 쓰겠다고 그래 망대를 쓰고 예.
0: 네.
2: 상원서 요한은 또 어제 썼는가 하면 예. 소변이 자꾸 급하고 예.
0: 네.
2: 어제 좀 소변이 불편하더란 말입니다. 예.
0: 네.
2: 그래 장도 붙이고 아 그다음에 또 예, 그 무슨 약은 좀 쓰느라 했는데도 아 근육이 땅 닮은 채서 앉았다 섰다 하기 힘들지.
0: 네.
2: 땅 그다음에 또 이젠가에 이 어제 마주이 들어온도 비순할 자라야 된도에 조리잼가 일신이.
0: 네.
2: 부태하고 발끝은 더 저리고 일신도 막 저리 나면서 영 그래서 약을 쓰느라 했는데. 아이 되던 게 이 두 가지를 약을 쓰니까 나의
0: 네.
2: 선생님 내 자꾸 열심히 또 쓴다 이거
0: 네.
2: 예, 이거 약 지금 쓰니까 예, 옆구리 켜둔 것도 지금 이렇고 예.
0: 네.
2: 밥 잘 돼 밥 잘 먹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또 예, 그 소변 그렇게 급하고 그 잡힌 게 지금 소변도 좀 쉬워요 잘 나가고 예.
0: 네.
2: 근육이 뭉쳤던 게 다 예, 풀립니다.
0: 예. 근육을 강화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2: 예. 예, 나는 그거는 지금 생각 다 했는데 근육이 앉았다 섰다 하기 어떻게 힘든데 그게 막 이 땡김에 아파서 앉을 때면 그거 서려고 이러면 높은데 소파고야 앉지도 못하고 이랬댔는데 그게 풀렸지. 그러니까 예. 피통안도 저리는 게 없어졌습니다.
0: 예.
2: 이 심장도 이제 좀 예. 어떤 때는 붙인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근심이 많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던 게 그것도 심장도 좀 편안한다 지금.
0: 맞습니다. 그 양신 안선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왜 좀 맥이 난다.
0: 예, 맞습니다. 맥이 예. 나게. 예.
2: 파사모소 유안에서 맥이 난도 망대 써서 맥이 난도.
0: 그 두 가지 결합해서 그렇습니다.
2: 예. 예. 정신 또로로 해서 맥이 나서 예. 지금 좀 좋습니다.
0: 네. 예. 그래서 같이 활동합니다.
2: 예, 예. 네, 이 두 가지 약 쓰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용 원래 이 좀 빈혈도 있단 말입니다.
0: 네.
2: 빈혈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맥이 나죠.
0: 예, 맞습니다.
2: 예, 예 저기 그런 거 무시니까 선생님의 이야기 이렇게 좋으니까 예. 우리 저기 그런 사촌 동생이 또 있잖아 예. 이 그런 관절도 있긴 있는데. 네, 저도 이렇게 근육통이 자꾸 뭉치면서리.
0: 네.
2: 우리 넓적 다리에 그렇게 단단해진단다.
0: 네.
2: 그것도 근육이야. 그러니까
0: 이 맞습니다. 그 근 이 지금이 우리 파상모 소요 환이가이 이 그 근육도 든든하게 하고 이 기혈도 조화롭게 하면서 이제처럼 간하고 신장을 보양해 주기 때문에 근거로 든든하게 해 준다. 예. 그리고 그래. 그 근육이 자꾸 그런 거는 간과 관계 많습니다.
2: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또 같이 쓰면 됩니까?
0: 예, 같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상모 소요환 여섯곽 사면은 예, 이런 직망제는 다섯 곽을 거서 드립니다.
2: 그것이 우대할 때는 영 줬을 때다.
0: 예.
2: 선생님과 문이라고 그게야 오래도 좀 아예 좋다. 저리기까지 하면 큰일이라고 그래.
0: 그렇죠.
2: 그래. 문이라고 예. 그 활동에 참여해서 활동이 좋을 때 써야 되지.
0: 예. 지금 딱 예. 시, 이 수량이 제한돼서 이 10인분밖에 없습니다.
2: 예, 예. 예. 예.
0: 그래, 인차에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예,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간도 당약 먹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3: 저는 예, 만성간염이 있는 데다가 예, 간경화까지 있어서 있는 게 예, 복수까지 왔댔습니다.
0: 네.
3: 그러다 나이까지나 예, 항상 예, 음식을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예, 속이 더불어가면 배땅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음식을 먹다 뭐 미숙미숙하면서 예, 먹을 수도 없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예, 처음 움직이면 그래도 식은땀이 자꾸만 나면서 그래도 갔다 가기 싫고, 예, 예, 누웠다, 그다 앉아, 꼼짝하기 싫고 이랬습니다.
0: 예.
3: 그러다가, 그리고 예, 오른쪽 옆구리가 자꾸만 키우면서, 예, 뒷잔두리도 키우고, 예, 숨도 차고 복수가 오면 이랬댔습니다. 그러다가, 예, 이 수관전환하고 장제하고 망제, 이 세 가지 약을 예, 두 달가량 복용한 게, 예, 많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예, 복수가 왔던 게, 복수가 해결됐습니다.
0: 네.
3: 복수가 해결되니까 소변 잘 보고 예, 이러니까 배 푹 꺼지는 게 용조지 예, 예, 숨이 차고 이러던 게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숨이 차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예, 예, 저기 아프면서 미숙미숙하던 것도 많이 나가집니다.
0: 네.
3: 음식은 먹을 수 없고 그러던 게 지금은 예, 예, 밥맛이 돌아와서 예, 밥도 잡수고 그다음에 예, 숨이 차는 것도 해결되고 하니까 예, 밤에 예, 잠도 예, 제대로 잘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예, 숨이 차고 배 예, 그러고 간이 땅땅하니까 일어나나까 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댔습니다.
0: 네.
3: 그러던 게 그게 지금 많은 해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3: 그리고서 아침에 그랬거든요. 밥을 조금씩 먹고 미숙미숙 하던 것도 해결되고 예.
0: 네.
3: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 움직이기 딱 싫던 게 해결됩니다. 밥을 먹으니까 되나 맥이 나니까 아무래도 저기 정신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되나 움직일 수 있지 바깥에 나가 움직이다 하고 이랍니다.
0: 네.
3: 그러니까 소화가 잘 돼가지고 소리 영 좋아합니다. 그래
0: 네.
3: 음식도 이것저것 가리던 게 지금은 가리지 않고 예, 아무게나 그것도 다 좀 맛있다 합니다.
0: 네.
3: 이러니까 많이 다 없으니까 되나 맥이 남에서리 정신한다 하니까
0: 네.
3: 그러니까 그런지 또 이 눈이 맑아지는 거 골이 맑아지는 것 같다 하니까
0: 예.
3: 예. 그리고 물체가 힘이 이상해 보이던 게 눈이 맑아지니까 되나 이 시력이 좋아지니까 되나 물체가 힘이 이상해 배우던 게 똑똑하게 잘 배운다 하니까
0: 네.
3: 그러니까 텔레비도 힘이 돼서 잘 못 보던 게 요즘은 텔레비도 예, 예, 예, 잘 보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이렇게, 뭐, 이 약을 먹은 게 효과 좋으니까, 요즘 지금 활동이 좋습니다.
0: 예, 예 활동이 예, 좋습니다.
3: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이렇게 효과를 볼 때, 그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예, 계속 치료하려고 합니다.
0: 예, 간 수치가 다 좋아지고, 예, 증상이 예. 없고, 이러면은, 수간 전환을 먼저 끊으셔, 예. 예, 그 다음에, 이, 망제하고 창제를 쓰다가, 그 다음에, 어제 입맛도 다 돌아오고, 이제 어제는 온정됐다 할 때는, 창제만 써도 됩니다.
3: 그렇습니까?
0: 예, 예. 그래서 예. 예, 수시로 국장대표하고 연결하면서 예. 쓰십시오.
3: 복수 와서 숨이 차고, 예, 그럴 때는 정말 옆에 사람도 영, 보기 난타하고 이래야 됩니다.
0: 예, 그래, 한두 개 정도 쓰셔. 예, 예. 90날, 예. 90날씩.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수고하십니다.
2: 예.
1: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머리 자꾸 어지러우니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2: 네.
1: 엄마한테 시리고 자꾸 귀에서 소리 나고 이래서 치수의 전주아리라 화신 커피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네.
1: 굉장히 써보니까 그냥 머리 어지럽던 것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자꾸 기억력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났습니다.
2: 예.
1: 네, 저기 뒤에서 자꾸 소리 나고 이런 것은 그 증상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2: 예.
1: 때문에 좀 활도 잠깐에 약 좀 더 대답을 드립니다.
2: 예, 지금 또 다 활도 있습니다.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1: 알겠습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안녕하세요.
2: 예.
3: 동생인데,
2: 예.
3: 당뇨가 있어요.
2: 예.
3: 당뇨 있는데 당뇨를 해 그런지.
2: 네.
3: 그래서 가끔씩 2, 3일 어간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2: 네.
3: 아프면서 매슥매슥 하고 그러면 나는 그렇다면 당이 떨어진 사람처럼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2: 그 혈당 수치 올라가는 증상입니다. 그 증상은.
3: 올라가.
2: 예.
3: 그래요?
2: 예. 지금 막 어지럽고 매스껍고 이렇죠. 예. 내려갈 때는 예. 식은땀이 남에 핑 돌아갑니다.
3: 예. 예. 예.
2: 식은땀이 나가?
3: 예. 예. 식은땀이 납니다. 그래, 그 선생님, 저기, 제가 더 물어볼 거니. 예. 그래, 이 당뇨를 해서 심장이 그런지.
2: 그렇죠. 제일 심장이, 그, 예. 이 당뇨 합병증이 제일 큰 합병증이가 이 혈관 예. 합병증입니다. 혈관 합병증이랑은 심장을 제일 먼저 친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작은 혈관 있는 시력이란 네.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네. 이 말초신경 저리고 마비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예, 그래도
3: 아니, 그러고서 이렇게 그러면서 좀 당연히가 좀 본인들로 운동 많이 해요.
2: 네,
3: 저녁 먹고 먹고 한 시간씩 이래 저기 거기 서진해로 돌아다니고 이런데 가끔씩 어떨 때는 돌다가도 얼른 숨이 안 올라와서, 예.
2: 예.
3: 그런 증상이 그래요?
2: 예, 네, 그러니까 그 화암해서 간유산소 높습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습니까?
3: 좀 높대요.
2: 어느 게 높습니까?
3: 콜레스테롤이.
2: 예, 네, 그리고 간유산소도 높지.
3: 예, 예.
2: 지금 환자분이 증상 간유산소 좀 많이 높고 심장 답답하다 할 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말한다. 예, 그리고 음식은 그 디펀즈 주단바에도 그러면 꼭 높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혈당 공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3: 예, 그래도 공복 혈당률은 12, 예?
2: 예? 얼마랄까?
3: 11라대, 12.
2: 공복이?
3: 예.
2: 공복이 12,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좀 완전히, 이, 좀 엄중합니다.
3: 그래요?
2: 예, 그저, 예, 그, 당뇨 한 지 얼마 된가?
3: 어제는 오래요. 한,
2: 네, 환자분이 조금 당뇨 많이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막 밥은 댕기움에 이래면서 잡수면 또, 이, 또 불편하고 이렇죠. 예?
3: 본인들도 밥도 많이 안 먹어요.
2: 지금 다른 이 동생인가?
3: 예, 동생 우리 내 동생이.
2: 아, 예. 그 한번 예, 조금 엄중합니다. 그래서 예? 그 덕길 장약방 내일이 오십시오. 그 환자 예, 상태도 예. 보고 예?
3: 예.
2: 그다음에 그 이런 분들은 꼭 이 혈당의
3: 예.
2: 이 시시각각 증상이 있을 때마다 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꼭 그 필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시간에 재인 게 얼마고 예? 그리고 예, 며칠 예. 적어 놓은 거 가지고 이래 오십시오.
3: 예.
2: 기억한 게 있으면 다 기억한 걸 해도 예 와서 얘기하면은 환자를 보면 알깁니다.
3: 필기를 안 해. 거의 기억해요.
2: 예, 예. 그래서 환자 보면 또 알립니다. 오늘로부터 약 써야 될 게.
3: 예.
2: 지금 그 상태면은 꼭 이 뭐니까 잠도 잘 아요, 공이.
3: 그렇지, 예, 잠 안 와서 뭐 어제도 뭐 저희 뭐 그 연애가 또 뭐 잠자는 약을 또 중간다는 것 같아.
2: 그 아이들입니다. 그게 지금 내 세포가 이 산소 부족이 왔습니다. 그 힘 어지럽다 할 때는 그 산소가 모자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좀 치료로 본격적으로 좀 잘해야 됩니다.
3: 예,
2: 예. 그 혈당이 그건 진해 높습니다. 10이면. 예. 그 장호 10이라도 높는데 그 이 그 이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1: 네, 다시 또 말할 거네요.
0: 예.
1: 우리에서 신체 가면서 내가 결국.
0: 예.
1: 예. 저, 오늘 기마산 다 대구 소린 지금 당야부 그, 저기나, 저도 다시 하고, 런칭 상제, 이거 두 가지를 지금 다 썼는데, 지금 수익하겠지나 뭐, 내가 어제 마르나니 홀 빠져서, 그, 밤에 살 때 자꾸 설친단 말입니다.
0: 그리고 지금 혈압이 이롭습니까?
1: 아, 혈압은 영어도 네, 이렇습니다.
0: 예.
1: 며칠에 한 번씩 잡습니다. 혈압이 그래. 그런 경우, 온전된지 오라?
0: 있으면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분은 밤에 자꾸 좀 깊은 잠 못 잔다는 그 얘기죠.
1: 예, 나도 그 시간 한 번씩 딱딱 일어나서 사람 보고.
0: 예,
1: 그래서 저 그냥 3시 만에, 2시 만에, 여름 또 아침 4시, 5시까지는.
0: 불편하군요. 이럴 때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 폐하고 심장 같이 보양해 주는 겁니다.
1: 신지체설하고 예, 신지체설 예. 나왔습니다.
0: 심장하고 폐, 신경 다 같이 예, 저 치료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밤에 조금 설친다 할 때는 이 시범이 침략 왔으면 좀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시범이 침략한 자체가 이 협심증도 치료하고 이 이 호흡기 질환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이 심폐 이 폐源性 신장병 이런 것도 치료합니다. 예.
1: 근데 선생님이래 신체검 사람이 기관상 그거 좀 괜찮은 신체라 하는데 다 그래 신체라 이제 숨차거나 아무 아프거나 생기면 호흡단다.
0: 예.
1: 물어보면.
0: 그래도 한답니 지금 그. 이 로쇠 상태입니다. 로쇠. 예, 로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래 기능적으로 문제지 병은 없다 해도 요래 조금씩 힘을 보태주면 좋습니다.
1: 예,
0: 예 힘을 보태줘야 된다 말입니다.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시범이
1: 그거 너무 쉬고 하던 게 나왔을까나 해서 잠도 좀
0: 예, 알만 남다 어느 정도인 거 그래 시범이 침략하느니 그거는 또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 대접해 보셨잖아. 아 그거는 아침에 한번 전화기 한 번인데 그저 이 약들 치수에 지금 아이 쓰고 있습니까?
1: 치수로 아이 썼습니다.
0: 예, 그러면 예 하루에 두 번 쓰셔. 예, 그러면 됩니다. 시범이 침략하느니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저는 팔 재간이 이거부터 이 두의 뼈가 그냥 무슨 마사된 것처럼 아파요.
0: 그 어깨 박죽인데 그렇죠?
3: 예.
0: 예. 예. 그건 딱 경락이, 그거는 이 혈이가 있는데, 그 딱 한 곳이 그렇습니까?
3: 아닙니다. 이 뒷사리 좀 내려
0: 산등이
3: 이렇게 아프다. 그다음에요. 발 뒤치기가
0: 예.
3: 아침에 뒷잠에 영 바쁩니다.
0: 숨이 아예 찬가?
3: 숨이 찬다.
0: 숨이 차죠. 예? 그,
3: 예.
0: 그 부위 그러면 숨이 찬 사람들입니다.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신수하고 폐수 있단 말입니다.
3: 예.
0: 아, 그래서 아, 환자분은 그저 치수에 쓰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발 뒤치기하고 예? 그
3: 예.
0: 이제
3: 그 왼쪽에만 그렇습니다.
0: 예, 그렇죠. 그거 심장 부위가 왼쪽이니까 아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심장과 관계됩니다.
3: 예.
0: 예. 그래서 예?
3: 예.
0: 먼저 치수에 맞으셔. 집이 외진가?
3: 아니, 연결입니다.
0: 연결인가? 그럼 내일이 에, 그, 덕길 장약방 아시죠, 예?
3: 예,
0: 예.
3: 예약해야 됩니까?
0: 예?
3: 예약해야 됩니까?
0: 아, 예약 안 해도 됩니다. 이 전화를 그, 듣고 있습니다.
3: 예. 예.
0: 그래서 예, 내일 오전에 오십시오. 오시면은 그 부위도 정확하게 또 짚어보고, 예?
3: 예.
0: 그리고 증상도 보고, 이래고 그 심내 혈관은 약이 좋기 때문에 낫는다 하면 빨리 낫습니다.
3: 예. 예. 근데 이 다리도 조금 얘 들자면 불편합니다.
0: 예, 그 다 연관 써 있습니다.
3: 예.
0: 예, 어, 왼쪽 팔이 불편하죠.
3: 예.
0: 예, 알만 합니다. 내일이 오십시오, 예. 약방에.
3: 예.
0: 예. 예.

0: 되세요.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하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네.
0: 아, 그리고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오랫동안 약을 쓰면서 잘 낫지 않고 이제는 이 지금 경락이 막히거나 경락이 막히면은 기가 순환 안 되면서 혈이도 순환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기혈이 순환이 막히면은 대사 순환도 막히고 림프 순환도 막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환자분들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가 예,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어디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수고의 전주화를 써야 됩니다. 예, 쓰면서리 지금 주요하게 심내혈관 질환이라 할 때는 혈압이 온정 안 되거나 혈당이 온정 안 되거나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약들을 쓰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 소화계통 반드시 또 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이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은 기혈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기혈이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기혈이 부족한 게 이런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활동도, 이 파상도 소요환하고 런칭망절을 같이 쓰면은 기혈이 보충이 됩니다. 예, 바로 전기가 보충이 되면서 먼저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야만이 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너무 허약한 분들은 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 먼저 전기를 도와주면서 기혈을 잘 통하게 하면은 약을 또 잘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 우리 소화계통 질병에 대한 약품들 예, 이 스이워의 초고완이라든가 혹은 류의 안시오산 예, 이런 약품들이 예, 육속도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안시오산이라 할 때는 러인분들이 완고성 변비의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우리 러인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변비가 예,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예, 그 이 양똥처럼 나온다, 파낸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파내는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이식이 없는 사람들을 파내는데 지금 걸어 댕기며 파낸다 할 때는 아주 엄중합니다. 이럴 때에는 예, 우리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약을 잘 배합했으면은 예, 개선을 가져옵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끈기와 의지력, 희망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고슴도치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성화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이 계속 모양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백두산 폭포수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언니의 꼬마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도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도토리 도리가 살았어요. 도리는 봄이 되면 새싹을 틔워 큰 나무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은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었어요. 주변의 씨앗들은 빨리 자라지 못한다며 조급해했지만 도리는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렸어요. 비가 내리고 햇살이 비치는 동안 꾸준히 힘을 키웠고 몇 번 넘어지고 부딪히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봄이 왔을 때 도리는 힘을 내어 껍질을 깨고 새싹을 키웠어요. 천천히 자라지만 매일 조금씩 키를 키우며 결국 숲속에서 튼튼한 참나무로 자라게 됐죠. 그렇게 도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야 참 신나요를 들려드립니다.

기사.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고슴도치에 대한 비밀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가시가 돋은 귀여운 고슴도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고슴도치의 가시는 단단한 털이 변한 것으로 위험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말려 가시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고슴도치는 곤충, 열매, 새싹 등을 먹는 잡식 동물이고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인데요. 겨울이 되면 추위와 먹이 부족을 피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고 몸속 온도를 낮춰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고슴도치는 약한 동물이기에 함부로 만지거나 놀리지 말아야 해요. 친구들, 혹시 고슴도치를 보게 된다면 멀리서 관찰하면서 소중히 보호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몸에 가시가 돋아 있고 위험할 때 둥글게 말리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공개해 드릴게요. 동요 꼭꼭 인사드리죠를 감상하겠습니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몸에 가시가 돋아 있고 위험할 때 둥글게 말리는 동물은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전달 우체통을 열어볼 거예요. 오늘은 성화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성화예요. 운동회 달리기에서 항상 뒤처져서 자신이 없어요. 열심히 달리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서 속상해요. 네, 성화 친구. 노력하는데 잘 안 되면 정말 속상하죠. 별이 언니가 마음을 담아서 조언해 줄게요. 달리기는 한 번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는 거랍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뛰는 연습을 하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송화 친구의 모습이 이미 용감하고 멋진 거예요. 별이 언니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동요 학교 가는 길을 들려드립니다.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달이 계속 모양을 바꾸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밤하늘의 달은 어제는 둥그렀는데 오늘은 조금만 남고 어느 날은 아예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 달은 자꾸 모양을 바꾸는 걸까요? 그것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츰 차오르다 둥근 보름달이 되고 다시 조금씩 줄어들면서 초승달이 되는 겁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대략 한 달이 걸립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오늘 밤 달의 모양을 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관찰해 보세요. 아주 신기하게 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햇님 달님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6.1절 꽃명절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종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연결해서 대학입시 준비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3: 연결시에서는 인재안거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안거 전사슬 보장정책을 채...

0: 세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동북 한 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학입시의 즈음에 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연길에서 대학입시 준비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학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알심들여 잘해 매 하나의 고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응시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조적으로 도합 7,759명 수험생이 대학입시에 참가하는데 8개 시험구역과 10개 시험장소,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변제1중학, 연변제2중학 시험장소를 찾아 무선전 감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조절, 감시 설비 운행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신근하게 일하고 있는 광범한 시험 사무일꾼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시종 신중을 기하고 계속 분발해 재반 준비 사업의 전반 절차와 각 고리에 대해 재정리하고 재완산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빈틈없이 틀어줘 조용하고 질서 있으며 편안한 응시 환경을 힘써 조성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사회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의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한 차례 큰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성취하는 관건 승부입니다. 이 시험은 10여 년간의 해이함 없는 노력을 담고 있고 수많은 가정 기대가 들어있으며 뜻을 세워 분투하는 매 학생의 인생 방향과 관계됩니다. 전주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는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자세로 주밀하게 포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들어줘 평안하고도 공정하며 따뜻한 대학입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험 기품과 시험 교율을 엄숙히 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기술적 경계를 병행하는 것을 견제하고 시험지 기밀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들어주며 시험장 관리와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신형 고도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경계 단속해 시험장 질서가 정연하고 시험이 공평 공정하도록 확보함으로써 모든 수험생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수험생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교통정리, 소음통제, 음식안전, 무더위 방지 등 종합 보장을 착실히 잘하고 수험생에 대한 심리지도와 입문 배려를 강화해 수험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신심을 강화해 재수준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각종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관리, 기상 등 부문의 연동협조를 강화하며 시험 장소 주변의 안전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시험 장소 주변 안전 순찰 빈도를 늘리며 자연재해, 악천후 등 돌발 상황 대처 예비안을 완성하고 재반 돌발 상황을 제때에 타당하게 처리해 대학입시 전반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만무일실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6월 4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6진 곤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11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4건, 편지 7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훈춘시 2건, 종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4건, 종점 사건 1건, 화룡시 1건, 종점 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1%, 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18.2%,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2.7%를 차지합니다.
1: 각급 인재 사업 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청년 연길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각종 인재의 주거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2일 인재안거정책소집공개회를 열고 인재안거전사슬

0: 보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관련 부문 책임자는 연결시 인재 안거 정책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연결 건설 목표에 맞춰 인재 발전 전 주기를 아우르며 안거로 인재 유치, 보조금으로 인재 남기기, 봉사로 인재 배려라는 세 가지 사업 향도를 확립하고 인재 안거 보장 토대를 단계별로 튼튼히 다집니다. 연결시 인재 영입 봉사 중심 부주임 수점오입니다. 졸업철을 맞아 연결시에서는 인재 안거 정책을 승격시켰습니다. 인재 림시주택, 청년 쉼터, 주택 임대 구매 보조금 등 지원 조치를 내놓아 청년들이 구직부터 현지 정착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게 돕습니다. 따뜻한 안거 정책으로 청년 인재를 남기고 전국 각지 대학 졸업생들이 연계대와 정착해 꿈을 키우도록 이끌렵니다. 충족시키는 다원화 주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서는 표준화된 인재아파트 240채,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전문가 아파트 183채를 마련해 재직 인재의 단기 숙박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청년 쉼터 봉사를 중점 승격시켜 외지 청년들의 연길 구직 첫 정착지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수전모입니다. 청년 쉼터는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제공하며 1인당 신청 횟수는 최다 2회로 제한하고 30일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쉼터 입주 자격이 1층 완화돼 본기 졸업생에 국한되지 않고 만 35세 이하,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연길 호적이 없는 인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으로 인재 연길 위챗 공식 계정에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소속 채용 단위에서 대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결시에서는 중고급 주거단지의 기존 주택 1845채를 선별해 외지 인재 전용 임대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상시적 인재 안거 보조금 기재를 구축하고 취업 창업 임대 보조금, 1차적 주택구매보조금 등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누계로 청년 연 5,721명에게 각종 인재 보조를 지급했는데 도합 1,576만 원입니다. 또한 업무 처리 속도 제고와 부대봉사 보강 등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 청년들의 집결 효과가 두드러져 도시 발전에 끊임없는 신선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오가는 진심 어린 편지는 동북 한 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축구 경기에 진한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열전 심양은 연변의 진심 어린 초청 편지를 보내 연변 축구 선수와 축구팬, 수험생들을 심양으로 초청했습니다. 편지에서는 심양의 축구 저력을 소개하고 나서 동북 초대형 장터를 준비하고 양걸춤과 조선족 농악무 공연, 특색 미식 체험 등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벗들을 초대한다고 썼습니다. 이에 연변에서 보낸 회신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료년과 길림 두 지역 축구 우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프로리그 원년의 고전 대결에서 경기 전 친선 경기 등을 통해 두 지역은 이미 동북 축구계의 독특한 형제애를 형성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경기제일 우정유일을 이념하에 앙양된 자세와 투지로 축구 고향의 저력과 담당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지역의 편지 교류는 일반적인 체육 경기를 넘어 두 지역 문화 관광, 상업무역,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생동한 담채로 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자원교류, 문화교류, 소비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구장 열정을 지역협력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동북 한가족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동북의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고품질 발전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온라인 음식봉사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 책임 리행 감독관리 규정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온라인 음식 영업 행위를 더 규범화하고 근원에서 식품안전 우환을 예방하며 새 규정 낙착을 추진하기 위해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손잡고 온라인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집법 검사를 했습니다.

0: 집법 열권들은 길가에 자리한 음식점을 찾아 식품안전 관련 기준과 대조하면서 영업자격, 주방위생환경, 식품가공조작, 음식 밀봉 포장 등 핵심 절차를 중점 검사하고 현장에서 위험 우환을 검사했으며 새 규정을 전면 해석했습니다. 또한 음식 경영 업주가 새 규정에 맞춰 시정하도록 독촉해 온라인 음식 주문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서는 플랫폼과 음식점의 책임 경계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새 규정 내용에 따라 집법률권들은 음식점 자격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고 영업 주소가 실제 장소와 같도록 요구했으며 매장 식사 불가 표지판과 전임 식품안전관리 인원 배치, 위험예방통제 기재 완사를 요청했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음식봉사감독관리처 처장 사홍발입니다. 온라인 입점 음식점 매장명은 실물 간판명과 일치해야 하며 가공구역 외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포장된 배달음식은 개봉하면 원상복구가 안 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올 들어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온라인 음식식품안전 분야 문제에 집중해 온라인 음식봉사 규범화 주의고지서와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 음식식품안전 규정법률 위반 문제 단서 공개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온라인 감독과 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해 6개로 온라인 입점 음식업체 연 6,576개를 검사하고 부적격업체 38개를 온라인에서 퇴출시켰으며 위법 행위 210건을 조사 처리하고 2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사홍발입니다.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5가지 청결 표준, 3가지 청결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식품안전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건설 사업을 심층 전개해 식품안전 감독관리가 부문의 순회 검사로부터 기업의 자발 전시로 전변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 모두가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을 누리는 사회 공동체의 합력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1: 길림성 교육시험원이 근일 2026년 6월 전성 각종 교육시험 편성 달력을 공개하며 대학 입시, 초중학업 수준시험, 대학 영어 4급, 6급 시험 등 관건 시험 기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입시 성적은 6월 25일에 정식 발표됩니다. 전국 대학 영어 4급, 6급 필답 시험은 6월 13일에 진행되며 초중 학업 수준 시험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영어 응용 능력 시험 등 각종 사회성, 학업 관련 시험 일정도 달력에 함께 공시했습니다. 성교육시험원은 수험생과 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식 공고를 주시하고 미리 시험 준비를 잘하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여유롭게 시험에 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0: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 연변질의 지휘중심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훈촌에서 작업 중 전기톱에 왼쪽 손바닥을 다쳐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거쳐 연변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경찰 호송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직 민경은 신속히 가족과 연락해 차 정보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연길 북고속도로 출구에 인원을 배치하고 구급 시간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료금소에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구조 대상을 실은 차가 료금소를 빠져나오자 호송경찰차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구간 여러 곳에 도로 공사로 통행 여건이 복잡했지만 민경은 분초를 다투며 차량을 인도해 단 10분 만에 부상자를 연면대학 부속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진단 결과 부상이 심각해 장춘으로 보내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경은 즉시 련동 기재를 가동하고 연변철도 공안처 연길서역 파출소와 협의해 고속철도역에 비상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장춘행 최근 발차 고속열차 출발까지 20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은 급히 차를 몰고 부상자 일가를 연길서역까지 호송했습니다. 철도 민경의 협조로 부상자는 녹색 통로를 통해 무사히 고속열차에 탑승해 소중한 구급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손북치고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 시즌이 그늘 우름치에서 개막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에서 보낸 도나시 문화관 창작 조선족 무용 희열이 공연 무대에 올라 길림 대중문화의 풍채와 연변 민속문화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시험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연결시에서는 연변 1중 시험장이 위치한 태평거리 애달로부터 군민로 구간, 연변 2중 시험장 위치한 애달로 청량거리부터 태평거리 구간, 연결시 1중 시험장이 위치한 낙원골목 애달로 입구부터 단결로 입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합니다.
1: 도시 정밀화 치리 수준을 높이고 도시 면모와 통행 질서를 최적화하기 위해 용정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제대에서는 연일 도시관리 중점과 대중 생활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춰 폐기 비기동차 무단주차, 규정 위반 영업, 무분별한 양견, 학교 주변 안전우환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문명 새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0: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3일 대학입시 전 시장 안전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시험 장소 집단 급식업체, 시험장 주변 음식점을 엄격히 검사하는 한편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을 검사해 간식, 음료 등 제품의 유통기한 만료, 기한 림박 제품 혼합 판매 문제를 정돈했습니다. 시험 문구 용품에 대해서는 주변 문구점을 추출 검사해 입비 연필, 중성펜 등 입시 필수품의 구매 경로와 제품지를 확인하고 불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1: 주말 근교 여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여름철 피서 명소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훈촌시에서는 6일부터 매륙계곡 직통 공공버스를 마련합니다. 해당 버스는 주말 전용 노선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하며 탑승 지점은 훈촌 1중 운동장이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정시 출발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촌룡, 박홍이었습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미루기 버릇을 고치는 방법, 아침 공복에 나쁜 음식 3가지, 쓴 음식의 효능, 잘못된 양치 방법, 오형에 대한 틀린 견해들, 불면증에 필요한 영양소 등 여러분께 힐링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책을 쓰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 기술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당신을 딴 데로 끌고 가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갑자기 상태가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결국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게으름, 미루기 버릇 혹은 자기 통제력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한 82세 작가가 말합니다.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저항이다. 이 작가의 이름은 스티븐 프레스필드입니다. 그는 52세에 첫 책을 냈고 그 전까지 수많은 방황을 겪었습니다. 지금 82세인 그는 매일 새벽 4시 45분에 헬스장에 나타나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키보드 앞에 앉아 글을 쓰면서 수십 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자 예술 전쟁은 바로 이 저항이라는 내적 조건을 해부합니다. 팟캐스트에서 그는 진행자 앤드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는 부상 투혼을 발휘한다. 이 한 문장이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시간에는 스티븐 프레스필드가 강조하는 저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플레스필드는 말합니다. 저항은 게으름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적극적이고 지능적인 파괴적 힘입니다. 그 유일한 목표는 당신의 성장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당신이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저항은 교활합니다. 중요한 책을 쓰기로 결심하면 갑자기 방 청소부터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하면 아직 준비 안 됐어. 생각이 별로야 하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자기의심, 완벽주의, 상태 좋을 때 하자는 환상을 이용합니다. 프레스필드는 잔혹할 정도로 정확한 법칙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저항의 크기는 그 일의 중요성에 정비례한다. 즉, 꿈이 클수록 저항도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프로젝트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두려운 것을 선택하라. 그 두려움이 바로 저항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전환하세요. 아마추어는 저항에 휘둘립니다. 오늘 영감이 없어. 기분이 안 좋아. 악플 달렸어. 포기할래. 반면 프로는 감정을 무시하고 저항에 맞서는 하나의 운영체제를 구축합니다. 프로는 감정이 아닌 일상의 의식으로 행동합니다. 아마추어는 기분 따라 움직이고 프로는 일정 따라 움직입니다. 프레스필드는 새벽 4시 45분에 운동하고 글을 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프로는 정해진 시간에 나타난다. 아마추어는 기분의 행동을 맡긴다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이는 고행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고정된 의식을 통해 저항이 개입할 틈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딥워크 시간은 직장 훈련장입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신체 여행 연습으로 두려움을 길들이세요. 중요한 발표나 작품 공개 앞에서 엄청난 불안이 밀려올 때 그것이 바로 저항의 일격입니다. 여기서 신경과학적 도구 하나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바로 신체 여행 연습인데요. 안전한 환경 예하면 헬스장에서 고강도 운동을 통해 두려움과 유사한 생리 반응을 일부러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봐, 내 몸이 또 싸움 혹은 도피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나는 통제력을 유지하며 이 동작을 완수할 수 있어. 이것은 당신의 뇌가 두려움 신호와 통제 가능한 경험을 재연결하도록 훈련합니다. 다음에 저항이 두려움으로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 느낌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일과 결과를 분리하세요. 프레스필드는 말합니다. 당신 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연기하라고. 당신은 오늘 그 연약한 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작가일 뿐입니다. 오늘 일은 정해진 4시간 동안 글을 쓰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일 뿐입니다. 오늘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됩니다. 잘 쓰고 못 쓰고 완벽하냐 아니냐는 결과입니다. 일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심리적 격리는 저항이 자기 의심과 완벽주의로 공격할 때 그 힘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이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표현은 바로 프로는 부상 투혼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나 마이클 조던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거의 100% 건강한 상태로 경기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작은 부상들이 있었죠. 하지만 프로 정신은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부상 상태를 평가하고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코트에 서서 팀에 기여하라고. 당신 마음속의 저항, 그 하기 싫고 무섭고 지루한 감정,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상입니다. 그것은 거의 매일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굴복합니다. 아, 나 오늘 다쳤으니 안 해. 반면 프로는 말합니다. 나도 알아. 너 오늘 또 아프지. 그래도 나는 오늘 훈련량을 채워야 해. 우리 아파도 같이 일할 수 있어. 프로가 되는 가장 큰 이점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내 기분의 변화무쌍함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이죠. 날씨가 좋아도 작업하고 날씨가 나빠도 부상을 안고 작업합니다. 당신은 안정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야말로 어떤 성취로 가는 기초입니다. 82세의 프레스필드는 새벽 헬스장에서 흘리는 땀과 매일의 키보드 두드림으로 이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 가능하며 마치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저항이 찾아와서 당신이 가장 중요한 일을 내려놓게 하려 할 때 이 새벽 운동은 80살 로인을 기억하세요. 불쾌감은 멈춤의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프로로 전환하고 부상 투혼을 발휘하라는 출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침부터 속쓰림을 유발하거나 혈당이 치솟게 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수분 공급이 끊긴 몸은 민감해져 있습니다. 약간의 염증이 있는 위 점막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빈 속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몸의 흡수가 잘 됩니다. 위 점막과 몸 전체에 이로운 음식부터 먹어야 합니다. 중년 세대는 꼭 미지근한 맹물부터 마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몸의 장기도 늙어갑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낮에도 피 속이 끈적한데 수분이 끊긴 기상 직후에는 끈적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아침에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많은 이유입니다. 잠을 깨면 냄새가 심한 입속을 씻고 맹물부터 마셔야 합니다. 위 점막에 자극이 덜 가게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금세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힘들게 믹서기 돌리는 사람들 많으시죠? 과일 주스에 당이 포함된 요구르트 음료는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공복 상태라 흡수가 매우 빨라 아침부터 혈당 급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접 믹서기를 돌려서 생과일을 즙, 주스로 만들어도 혈당 관리에는 좋지 않습니다. 과일즙이나 주스는 식이섬유가 많이 파괴돼 혈당 조절에 매우 불리합니다. 과일은 생 그대로 먹는 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가급적 자연 음식 위주로 해야 합니다. 아침에 먹는 첫 음식으로 공장을 거친 가공식품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가공 성분들이 많이 포함된 제품도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설탕이든 시리얼이나 잼 등도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채소가 가장 좋습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 K 등이 들어있습니다. 충분히 먹어도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도 아침에 충분히 먹으면 좋습니다. 다만 혈당 관리 중인 사람은 사과는 절반 이하로 먹는 게 좋습니다. 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건강에 좋은 음식도 과식은 나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쓴 음식을 먹으면 열을 내리고 습기를 없애며 식욕을 돋우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리파가 지나면 인체는 더위 영향을 쉽게 받아 짜증과 분노, 구강 건조, 식욕 부진, 사지 피로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호남 중의학대 제1부속병원 내분비과 부주임 의사인 조혁현은 중의는 이 시기에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한다고 표했습니다. 여름은 덥고 습하여 신장을 해치고 비장과 위장에 손상을 주기에 쓴 음식을 먹으면 기를 보충하고 신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쓴맛은 미뢰를 자극하고 미각신경을 활성화하며 침샘을 자극하고 침 분비를 증가시키며 위액과 담즙의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결합하면 식욕 증진, 소화 능력을 자극합니다. 여주는 식탁 위에 화를 내리는 좋은 채소라고 할 수 있고 초여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덥고 입맛이 떨어지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련밥은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음식인데 련밥심은 쓰지만 화를 내리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깨풀은 피를 맑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온화한 음식입니다. 전남 본초에서 이는 열을 내리고 습기를 없애며 피를 식히고 지혈할 수 있다고 기록됐습니다. 깨풀을 먹으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양치질을 하는데 왜 이가 썩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매일 양치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오래된 양치 습관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닦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컵을 들어 물로 입안을 몇 번 헹구고 뱉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더할 나위 없이 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치약 속에 가장 귀중한 치아 보호 성분인 불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무자비하게 씻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과학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화구강의학회는 양치 후 거품만 뱉어내고 입을 헹구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치약 속의 불소화합물이 치아 범랑질을 견고하게 하고 세균과 산성 침식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심지어 초기의 미세한 충치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소는 효과적인 보호층을 형성하기 위해 치아 표면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작업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치 후 물로 입안을 헹구면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불화합물을 깨끗이 씻어내어 치아 보호 효과가 바로 0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로 헹구지 않으면 중독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광주의과대학 부속구강병원 구강예방교육연구실 주임 우리나는 병원 공식 계정에 글을 올려 불소는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미량원소로서 사실 우리의 음용수와 공기 중에 모두 불소가 포함되어 있기에 불소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며 치약 속의 불소 함량은 중독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양치법을 추천합니다. 이를 닦는 시간을 앞당겨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에 이를 닦기를 권합니다. 양치 후 먼저 여분의 거품을 뱉어낸 다음 급하게 입을 헹구지 말고 불소 화물에 시간을 좀 두어야 합니다. 이 몇 분 동안 세수하고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고 머리를 빗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에 남아있는 것이 정말 불편하다면 5분 후 입안에 물을 조금 머금고 가볍게 헹군 다음 뱉어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형은 만능혈로 누구에게나 다 수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대 수혈의학 관점에서 보면 오형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범용 혈액형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응급선택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능혈이라는 견해는 주로 O형 적혈구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데 표면에 A항원과 B항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혈 과정에서 인간의 면역체계는 외래항원을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O형 적혈구는 이 두 가지 항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다른 혈액형의 환자에게 주입할 경우 뚜렷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여 수혈 전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의사는 응급 혈액으로 O형 적혈구를 직접 선택하여 응급 치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O형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O형 혈장은 천연적으로 항 A 항체와 항 B 항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장을 많이 함유한 O를 B형 환자에게 주입하면 이러한 항체가 환자의 적혈구와 결합돼 용혈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매우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O형 전혈은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직접 주입하지 않고 대부분의 혈장을 제거한 적혈구 현탄핵 또는 저역가 O형 전혈을 선택하여 수혈 부작용 위험을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형 적혈구도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영유아 면역기능 저하군은 면역 반응에 더 민감하므로 원칙적으로 동형 수혈을 엄격히 시행하고 비동형 수혈을 피해야 합니다. 총적으로 O형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만능혈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 조건에서 동형 수혈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항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그네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육 활동부터 골격 대사, 심혈관 기능, 면역 조절까지 모두 마그네슘의 참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최근 중미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면 수면의 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림상 영양학 잡지에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복단대학교와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로웰 캠퍼스 터프츠 대학교 팀이 공동으로 완성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설문지를 통해 613명 참가자의 식이 마그네슘 섭취량을 평가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혈청 마그네슘 수치를 결정했으며 추적 관찰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마그네슘 100mg을 추가로 섭취하면 불면증 위험이 58% 낮아졌으며 마그네슘 보충은 수면 곤란 또는 조기 각성과 같은 일반적인 수면 문제를 완화하는 데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는 천연식품을 통해서든 식이보충제를 통해서든 마그네슘 보충이 수면에 미치는 개선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일상적인 식단을 통해 안전하고 완만하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연구는 이런 결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맹목적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은 수면을 개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기제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뇌의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 물질이 신체 이완 및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에서는 미루기 버릇을 고치는 방법, 아침 공복에 나쁜 음식 세 가지, 쓴 음식의 효능, 잘못된 양치 방법, 오형에 대한 틀린 견해들, 불면증에 필요한 영양소 등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여러분은 혼잣말을 자주 하시나요? 혼자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는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혼잣말을 만담처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반대로 혼자 있으면 마치 무건수행을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침묵을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사실 가끔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집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대부분 면벽수행을 하니까요. 그냥 습관처럼 나오기도 하고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하거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일부러 혼잣말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허전하거나 누군가가 그리워서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독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부클럽을 한번 떠올려 주시죠. 어떤 이야기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갈 곳 없는 혼잣말들이 모여 정다운 대화를 펴내는 이곳.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연애부터 결혼에 골이 나기까지 부모님의 반대를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하셨나요? 더구나 그 반대의 원인이 나의 가치관으론 차마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면 우리는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요? 결혼은 당사자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령 결혼에 골이 냈다 하더라도 이후의 생활에 또 적지 않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결혼에 골이 난 32살 여자입니다. 그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도달한 결혼이었어요. 5년의 시간 동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쌓아온 신뢰가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는 제가 남편과 평생을 함께 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가장 든든한 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아빠였어요. 도대체 남편의 무엇이 그리도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결혼을 준비하던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빠는 단 한 번도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를 했는지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침묵과 퉁명스러움으로 일관하는 아빠의 성격을 잘 알기에 저는 그대로 물어본들 속 시원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빠가 항상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물어보았던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직업이었죠. 아마도 사위 직업에 대해 남다른 기준과 또 원했던 그림이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부러워할 만한 전문직이거나 대기업의 안정적인 직장인이거나 혹은 평소에 동경하던 분야의 직업이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고 나자 역설적이게도 제 안에서는 이 남자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겠다는 오기가 샘솟았습니다. 겨우 직업이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품과 성실함 그리고 저희가 보낸 5년이라는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려는 아빠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일종의 반발심이었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선택권을 아빠의 고집에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빠 혼자만 유쾌하지 않은 오묘한 기류 속에서 저의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다행히 결혼 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보다 더 다정하고 더 성실했으며 저희는 서로를 아끼며 작은 신혼집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나갔죠. 아빠의 반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듯 저희의 일상은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친정집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여지없이 깨지곤 했어요. 결혼만 하면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만 주면 아빠의 마음도 서서히 풀릴

줄 알았어요. 자식이 이토록 행복해하는데 그 고집을 언제까지나 피울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전보다 더 정교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남편에게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 남편은 장인어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몇 주 전부터 고민하며 아빠가 좋아하신다는 고급 전통주와 영양제 세트를 준비했어요. 친정집 거실에 들어서며 남편이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을 때 아빠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길조차 돌리지 않은 채 턱 끝으로만 대충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집을 나서는 순간에도 아빠는 고맙다는 인사치레 한 번 없이 선물은 거기 두고 가라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저였어도 지쳤을 것 같아요.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미움을 받고 있는 게 얼마나 지독하고 힘든 일일까요? 이쯤 되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남편을 밀어내는 진짜 이유가 정말로 남편의 직업 때문일까? 결혼 전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빠가 보이는 태도는 단순히 조건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어쩌면 아빠는 지금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난 딸과 그 딸을 데려간 사위에게 서리 없는 복수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빠의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큰 싸움이나 고성이 오가지 않으니 조용해 보이지만 밑바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흐르거든요.

10년 뒤에도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명절이나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저희 부부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이고 친정을 다녀오는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과 원망만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32년 동안 저는 아빠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아빠의 그늘 아래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반발하며 아빠라는 거대한 존재를 의식하며 자랐어요. 하지만 작년 5년을 만난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식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제 인생의 일손이는 더 이상 친정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손으로 선택하고 일군 남편과 나, 우리 두 사람의 가정 역시 제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거든요.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빠와 남편의 불편한 관계라는 이 외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정작 아무 문제 없던 저희 부부 사이마저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남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침묵을 깨고 행동해야 할 때임을 직감합니다. 아빠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평생을 고집스럽고 투박하게, 하지만 자식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고 싶어 했던 아빠였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당시 자신이 내렸던 결혼 반대라는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30년 넘게 고수해온 가장의 자존심으로 차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이 이토록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막상 사위 앞에 서면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 본래의 날카로움 뒤에 숨어버린 것일지도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와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하는지 타이밍과 그 방법을 몰라 혼자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에게도 딸을 시집 보내고 사위를 맞이하는 이 모든 상황이 처음이니까요. 미안하고 서툴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투명스러운 침묵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뿐인데 그게 사위에겐 거대한 냉대로 닿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위가 찾아올 때 따뜻하게 한 번만 웃어주라고 아빠에게 말해보려고요. 저희 사이 괜찮아지겠죠?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이 갈등의 열쇠는 사위가 아닌 딸이자 아내인 사연자만이 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빠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서툴고 지쳐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명확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남편에게는 그동안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시고요. 부부 사이의 서먹함과 고립감부터 걷어내보세요. 그런 다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아빠에게 그 누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으니 사위를 마주하면 한 번이라도 웃어주라고 말하며 아빠의 자존심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의 서툰 마음은 따뜻하게 안심시켜드리되 내 가정을 지키는 방패는 단단히 쥐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아빠의 랭대가 대화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당분간 친정 방문을 줄이는 등 영리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남편의 자존감과 독립된 부부의 세계를 우선적으로 수호하시는 걸 네, 저는 추천드립니다. 대화가 진행됐다고 해도 바로 바뀌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각오는 하시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마음을 더 단단하게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주계화의 글입니다. 나만의 풍차를 찾아서. 요즘은 전자책을 보는 데에 푹 빠져버렸다. 종이로 된 책도 좋지만 전자서적은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핸드폰에 저장했다가 수시로 볼 수 있어 좋다. 오늘 점심도 웹사이트에서 보통의 것이 좋아라는 책을 한 권 샀다. 눈에 띄는 제목들이 보이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마음이 끌리는 제목들을 보면 더 빨리 읽고 싶어 책도 더 신나게 펼치게 된다. 사자마자 냉큼 읽어 내려갔다. 좀 전에 눈길을 끌던 제목부터 찾아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써내려갔는지 단숨에 읽었다. 마음을 끄는 그림들에 대한 짧은 감수들을 심플하게 적은 글이라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 더 좋았다. 그래서는 구석구석 평범한 일상들에서 얻은 행복을 소리 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목길, 지하철역, 그리고 낯선 곳으로 가서 행복을 찾는 짓궂음도 있었다. 잘 모르는 낯선 일들을 마주쳤을 때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마치 예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정답게 다가왔다. 오래전에 나도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었다.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낯선 길에 나섰다.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곳,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생경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곳이 주는 어떤 푸근함이 있었다. 낯선 곳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변했다. 평소에 나는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 속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 낯설음이 어쩐지 어색하고 싫었다. 하지만 그때 그곳에서 체험한 낯설음에는 불편함이 없어 너무 인상 깊다. 내가 사는 곳에 익숙한 음식이 아닌 현재의 맛에 듬뿍 배인 매콤한 음식을 맛보는 것이 좋았다. 지역 억양이 다분해 한번 들어서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말들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좋았다. 한참 돌고 나니 배가 출출해 났다. 무엇이라도 먹고 싶었다. 발길이 가는 대로 걷다가 조금 앞에 자그마한 음식점이 보여 찾아들어갔다. 장식도 간단하고 상도 고작 서너 개밖에 없는 음식점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느낌이 좋았다. 들어설 때부터 미소 지으며 반겨주는 주인의 모습 때문일까? 뭘 드시겠어요? 사람 좋게 생긴 음식점 주인이 메뉴판을 앞으로 건네주었다. 이 집은 뭐가 맛있어요? 내 억양에서 외지 사람임을 알아차린 듯 주인이 벌씬 웃으며 말했다. 여행 오시나 봐요. 이 계절은 날씨가 맞춤해서 오는 사람들이 버그나했어요. 우리 집 인기 메뉴는 물고기거든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때는 11월이었지만 남방이라서 햇살이 포근했고 날씨가 북방처럼 차지 않았다. 주인의 웃음에 이끌려 머리를 끄덕였다. 그럼 그거로 주세요. 손님은 혼자니까 1인분으로 드시면 되겠어요. 고객으로부터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속셈이 많이 보이는 장사꾼들과 달리 생각지도 못한 1인분까지 챙겨주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더 가슴에 와닿았다. 손님에 대한 정성어린 마음이 돋보여서인지 그날의 음식은 여느 때보다도 더 맛있게 먹었다. 그릇을 굽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음식점을 나섰다. 낯선 곳이지만 고향처럼 푸근한 느낌이 또다시 갈마들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낯선 거리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쇼핑몰을 돌아다녔다. 내가 사는 곳이 없는 그곳에만 있는 그 무엇을 사고 싶었다. 그러다가 마음에 수속되는 기념품을 찾았을 때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었다. 하기야 나라는 외지 유람객의 눈에는 낯설음으로 안겨오겠지만 현지 사람들에게는 가장 평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때 나는 낯선 곳에서의 낯설음을 무작정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다. 낯설음이라는 매개물이 있어서 유난히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자주 낯선 곳을, 낯선 물건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다. 에스판의 세르판테스가 그려낸 돈키호테. 만년까지도 기사의 모험을 꿈꾸며 자신만의 풍차를 찾아 나서는 돈키호테. 비록 그의 모험은 실패했지만 그의 용기와 낯설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가히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돈키호테를 떠올리니 어쩌면 나의 삶에도 낯설음이라는 세 글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나는 새로운 사물을 처음 접할 때는 짙은 흥미를 느끼다가 차차 익숙해지면 저도 모르게 흥미를 잃고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들고 보니 낯설고 색다른 것을 동경하는 한편 자꾸만 익숙한 것에 더 기대게 된다. 자료를 뒤져 모순의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사람이 뇌는 낯선 것에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물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것을 찾게 된다고 한다. 지금은 눈만 뜨면 변하는 세상이고 빛의 속도로 바뀌는 세상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대의 낙오자가 되기 마련이다. 문득 서머셋 모음의 말이 떠오른다. 세상은 어떤 책보다 흥미진진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이다. 이 말을 떠올리는데 가슴이 설레인다. 세상이라는 벅찬 책을 덜컥 받아 안았지만 이 심오하고 버거운 책을 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냥 읽으면 인침 질리고 따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돈키호테처럼 나만의 풍차를 찾아보면 어떨까? 나만의 풍차는 도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만의 풍차를 찾는 관건은 아무래도 낯설음인 듯 싶다. 사실 낯설음, 낯설게 하기란 말은 러시아의 시클롭스키가 주장한 것으로 일상화되어 친숙하거나 반복돼 잠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문학작품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도 너무 친숙해 익숙하기만 한 일상의 것들을 낯설게 만들어 기존의 평범함에서 벗어나 색다르게 느껴지게 한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을 한결 더 살맛이 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0: 것이 있다. 낯설음을 찾아 나만의 풍차를 찾아 이제라도 서툰 여행을 떠나고 싶다. 가끔씩 훌쩍 떠나는 물리적 거리의 여행도 물론 좋다. 하지만 굳이 그런 여행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안온함에 만족하지만 말고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변신도 해보면서 나만의 풍차를 찾아보련다. 익숙함에 포근히 안주하고 잠들어있는 나의 뇌에 부단히 새로운 자극도 줘보자. 언젠가 드라마를 보다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이 완전 색다른 캐릭터로 나온 것을 보고 그 낯설음이 매료돼 심취된 적이 있었다. 저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저런 반전 매력이 있네 하고 드라마를 보며 감탄하기도 했다. 이 또한 낯설음의 매력이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낯설고 새로운 멋이 난다. 그처럼 내 마음에도 인테리어를 다시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평소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보고 하나씩 실천해보기로 했다. 가끔은 서점에 가서 자신의 취향이 아닌 전혀 다른 분의 서적들을 뒤적여보고 평소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요가 운동도 도전해보고 홀로는 각이 저어드는 영화관에 혼자 가서 새로 상영된 영화도 보고 용기 내어 새로운 모임에 참가하고 듣기만 하던 청중으로부터 발언자가 되어보기도 했다.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역할도 시도해보니 어느새 말라가는 밥알 같은 마음이 전보다 튼실해지는 것만 같았다. 우리말 속담에 고이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아내란 현실이 언젠가는 발목 잡는 덫이 될 수도 있고 낯설음을 찾아 나서는 작은 시도들이 훗날 인생 역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나만의 풍차를 찾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그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히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서툰 도전임에도 나만의 풍차를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참 멋진 일일지도 모른다. 저 멀리에서 손짓하는 풍차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보자. 훗날 돌이켜보면 후회 없는 멋진 도전이고 선택이 될지도 모르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돈키호테 시대는 지나갔어도 자신만의 풍차를 찾아 나서던 돈키호테는 충분히 멋진 이미지로 오래오래 남아있지 않는가. 꽤 따가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드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서 인터넷 도서를 뒤적이다가 핸드폰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끄적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나름 의미 있는 순간일 듯이 있다. 내 코끝을 감도는 청신한 공기도, 가끔 얼굴을 스치는 가벼운 바람도, 가끔 어디선가 풍겨오는 한 줄기의 꽃내음도 다 좋다. 문득 한 줄기 미소가 피어오르며 저절로 입귀가 올라가는 것 같다. 오늘도 우연히 평범한 일상에 낯설음이라는 조미료를 살짝 가미한 것은 아닐까. 뒤늦게야 느끼면서 나는 바람의 숨결을 훅 들이마신다. 상쾌한 바람이 너무 좋다. 가슴속이 뽕 뚫리면서 후련해진다. 나의 작은 일탈, 나의 낯설음 만들기, 평범한 일상에 쨍하고 나타난 이런 느낌을 찾아 오늘도 나는 나만의 풍차를 찾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한이라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전추관, 북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공농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기하고 연결식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모든 순환은 기혈이 잘 소통되어야만이 피를 밀고 당겨오는 이 능력을 충분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꼬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왕왕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서 심폐열이 심하다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림상의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이라 하면 자기 잘라 자기를 검증해 보세요.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병 환자들로 놓고 말하게 되면 왕왕 심폐열이 심해서 뭐 기침을 대고 합니다. 너무 가래가 심합니다. 때때로는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대인관계에 많이 우출이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마스크 끼고 나가거나 그래도 자기 절로 자기 냄새에 참 머리가 아플 때가 많이 있었다는 분들 그리고 남들과 대화하자 하게 되면 남들하고 어지간한 거리를 두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기침이 많이 줄었거나 거의 기침 짓지 않는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제거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우리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이고 한 곽은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으로서 세각을 싸면 한각을 드리고 9각을 싸면 세각을 드리는 우대정책,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라 드리는 이런 우대정책이 실행되게 되었는데요. 세각의 한각에게 닿으면 한 달 반, 그리고 9각의 세각에게 닿으면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18각의 6각에게 닿으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구의 특점으로 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보험 제품을 외국에 갖고 나가거나 외국에 붙여 나가는 폐단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행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책으로 하게 되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우수한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보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아,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앞뒤 가슴이 겨우던 게 지금 겨우지 않습니다.
1: 예.
2: 그리고 숨이 차던 게 숨 차지 않고,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됐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아,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셨네요.
2: 예,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지금 아프지 않고요.
1: 아, 예.
2: 입 안에서 냄새 나는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예, 그럼요.
2: 괜히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오늘 9각을 배달받아서 쓰라고 합니다.
1: 아, 예. 배달전화 번호 33-5번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조심한 먹는 환갑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그 심장이 나빠가지고서 뭔가 심장이 자꾸 후두두 떨리고 심률이 저 뭔가 뭐 대답 빨리 뛴다.
1: 예.
3: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저 신조통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1: 아, 예, 예.
3: 돌아눕기도 바쁘고 가슴도 안 너무 아파서. 아, 그랬던 게 그다음에 이 좋은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아, 그래요.
3: 신조통도 나아지고 그다음에 그 심률이 빨리 뛰는 것도 좀 전번에 그 검사를 하니까 나 80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 대단하죠.
3: 예, 그리고 가슴 자꾸 후두두 그런 것도 다 나사지고, 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전송신은 확실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1: 예.
3: 예, 그래서 내 지금 오늘 활동이 또 좋을 적에 9각을 주문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에는 큰 힘을 실어주게 되어있으니까 열심히 잘 장악하기 바랍니다.
3: 예, 없습니다. 부작용이 하나, 두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환 씨는 환자입니다. 저는 심장병 정말 오랫동안 해놔서 예, 앉아도 헐떡, 서 댕기도 헐떡, 그저 식은땀 줄줄 내려오고 그러고 입에서 진해 냄새 나고 그저 정말 어찔 바를 몰라서 그래서 말이 본인을 모든 데를 가지 못했습니다. 진해 냄새 나고 거기다가 이빨이 통째 난다 뭐 그저 예. 야, 어째 그렇게 동시에 남 겁니까?
1: 아, 예,
4: 나가고.
1: 예.
4: 예. 그리고 이분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가슴이 아예 그릉그릉 하던 게, 그것도 있고, 목이 가랑가랑 하던 것도, 좀 많이 나서지는.
1: 아, 이 제품이 그런 거 관리합니다.
4: 정말,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어젠 감기도 다 나서지고 해서, 그래, 기쁨이, 예, 감사, 인사를 내면, 오늘도 배달 받다 그래.
1: 아, 그렇게 하셔. 열심히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저도 이따 엄청 희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처음에 이게 먹기 전에, 이 가슴이 세게 키워왔습니다, 앞두에.
1: 예.
0: 예, 그리고 소리를 이게 숨 쉬다 뭐, 대신 숨은 쉬담 떡 막, 그리고 아파. 네, 그도 숨 못 쉬고 서로 푹푹 하고 있으니, 내 힘만 셌습니다.
1: 아, 예, 그래요?
0: 용적, 예. 예, 예. 자다도 예, 돌아서 못 누웠습니다. 돌아서 조금 떡 막 키우고 와요.
1: 예, 예.
0: 그래, 우선이, 걸어다니다 뭐, 손이 닿았어, 미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 예.
0: 아침은 금방 잠 못 나가고. 그런데 이 청취만 먹고 나니까 지금이 영 좋아졌습니다.
1: 그래요? 어때요?
0: 예. 손이 타는 것도 많이 나왔고, 예. 그래, 우선이, 저기, 바깥 구경도 좀 한다, 지금.
1: 원래는 바깥 나가기 힘드셨나봐요.
0: 예, 바깥에 내려가는 후들후들 떠서 계단에
1: 그래요? 예,
0: 예. 예. 선발 다 끈이다 나니까. 예.
1: 그래서요? 내려가시다가 넘어져서.
0: 예, 예. 예, 계단을 제 2층 계단을 내려가다 굽었습니다.
1: 그래요?
0: 예, 예. 예, 옆에 사람이 붙다 빼면 뭐 계단이라는 거 금방 못 내려갔습니다.
1: 예.
0: 예, 그러던 게 지금 보니 바깥에 나가서 어디 시내도 나가고 이렇게 한다. 얼마나 좋은, 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밥은 미들만 먹었습니다.
1: 예.
0: 밥상에 또 무식이 한 술, 두 술 또 뭐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은 게 무슨 구두 먹어서 고롱고롱 소리 나면서 이렇게 숨이라도 뜨고 트림에도 흘러올라오면 시원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경수까지 원래 통세나고 양쪽 다리 다 통세 이게 통세나서 조금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동대를 맞자 뭐 병원을 어떻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이 밥을 용도 안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정신도 나고 맵도 나고 어떤 사람이 계속 정신 얼떨어지고 혈압도 덜도 잘 되고
1: 예.
0: 그러니까 영 편리합니다 지금.
1: 예. 어깨 아프던 건 어떠세요?
0: 어깨 아픈 것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1: 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없었었다
0: 예.
1: 그렇죠.
0: 없었습니다 지네.
1: 예.
0: 어깨 밥
1: 그렇죠.
0: 먹다 아프면 이게 참 바쁩니다.
1: 예.
0: 지금
1: 그렇죠.
0: 처음에는 한 며칠씩 그러던 게 그다음에는 시험마다 그렇게 됐어요.
1: 예. 예.
0: 네,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밥을 용잘 먹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0: 영 정말, 정말, 내서 예. 온지 모르겠습니다.
1: 심장 위로 관리합니다. 직접.
0: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혈압도 잘 되지. 이래니까 지금 정신도 나고 이렇게 말도 제대로 해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유창하게, 편하게 잘 말씀하시네요.
0: 예.
1: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싸서.
1: 그렇게 하세요. 이제 원래 예. 그, 증상으로 자체 놓고 말하게 되면 일절석의 해결 지금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지만 해도 료정을 따라서 한두 개 료정은 치말로 견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0: 네.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1: 아하, 건강하세요.
0: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거 저기 좋은 청심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3: 예, 나는 저기, 저거, 폐가, 심장이 나빠가지고, 저녁에 다음에 숨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걔 이거 어전 석 달 남았었는데,
1: 아, 예.
3: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래요? 예.
3: 예. 심률도 빠르던 게 지금 심률도 정상이 되고, 예. 예, 숨 찬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3: 계단 오르내릴 적에 올라갈 적에 몇 번씩, 내려올 적에도 몇 번씩 했다는데 숨 차서. 지금 이거 쓴다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서 증명한 겁니다. 열심히 예. 잘 견제해서 완치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4: 네, 아직 무리하기죠.
1: 말씀하세요.
4: 네, 나 지금 심장병인데, 관심병인데, 이렇게 뭐니까, 저 그런 약을 이렇게 먹는데, 효과도 크게 안 보고 또, 그, 쇼상까요 그거를,
1: 아,
4: 심장
1: 예.
4: 아플 때 먹는 게 아닐까?
1: 급하게 먹을 때입니다. 구급할 때.
4: 예.
1: 예. 예.
4: 근데 그것도, 그 심장 아픈데, 관심병 자, 전도를 아픈데, 모두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
1: 예, 그걸로 가지고만 안 됩니다. 예, 예.
4: 그런데, 그, 그러니까, 저, 죄송한가요? 혈압이 올라갔을 때는 그거 먹으면 혈압이 뚝 내리고
1: 그게 오래 아야. 혈압약입니다. 혈관, 예.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입니다. 예, 예.
4: 그러니까, 그 혀, 그렇게 자꾸 먹어도 된 거.
1: 그거는 혈압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이 지금, 초원 청심환을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4: 예, 안 먹었어요.
1: 아, 그러면, 혈압약은 당분간은 끊지 마시고, 쇼상간유 같은 건 그대로 드시면서, 량을 조절하면서, 초원 청심환을 드시면, 혈압이 조절받고, 숨이 찬 게 해결받고,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4: 숨은
1: 시작해.
4: 숨은 세게 애찬데. 예. 숨은 세게 애찬다.
1: 예, 근데 지금 이제, 개운다 했죠.
4: 목이 아프단 말입니다. 혈압이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1: 아, 예. 지금 여시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60,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60, 60너.
1: 60대 초반. 그래, 그다면 빨리 초원 청심환을 시작하세요. 이 제품을 세곽삼은 한강수니까 이 정도 복용하시는 사이에다면 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혈압이 점차 조절을 받게 돼서 이제
4: 세곽삼은 얼마인가?
1: 예, 지금 한각의 가격이 199원인데 세곽을 싸면 한각을 무료로 받아서 이때 한각의 가격은 140원, 150원 차이 됩니다.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각에. 예, 그러니까 네. 먼저 이 제품은 다음 전 그렇다면 얼마라도 싸다 복용해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금방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4: 아.
1: 전화번호를 이제 33에 다시 껴본 연락하시면 무료 배달이 가능한가 하면 직접 신약대학방에 가서 사셔도 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4: 네. 대박가요가 그 혈압약인데요.
1: 혈압약입니다. 예,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입니다. 예.
2: 네, 예. 그래요.
4: 그런데 신장에는 아무것도 관계없을 때다.
1: 아, 글쎄. 예. 그래서 네. 이 초원청심환 네. 드셔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믿어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세각의 한각 먼저 쓰세요. 예. 지금 당선에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우리 심장병 그 증상으로 놓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꽝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있는가 하면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이렇습니다. 정상 심율은 용허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용허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차가 1분에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떼서 100, 20, 30차, 늦게 떼서 40몇 차 모두 위험 심율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되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왼쪽 겨드랑이 그 밑으로 해서 절에 나는 분들도 계시고 왼쪽 발까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 오른쪽 발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억지로 위에다 힘줘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강다짐으로서 트림을 하게 되어 있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리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은 발목이라든지 그리고 장단지라든지 발등 이게 심장병 부종은 여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고 콤파체 이상은 상신이 부종 눈덩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여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보통 하신이 부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은 다리에

다가 치가 자서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민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어지간한 소리에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0: 자르지 않거나 수면제, 소화되지 않게 되면 소화제, 뭐 여러모로서 엉뚱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늦추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치아가 흔들거나 이렇다면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친구 두 분이 치아가 흔들었는데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 한 분은 밤에 열령에 불려가서 지자랐고 다른 한 분은 아직 지자하지 않았는데 계속 치아가 흔드는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 한 분은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아프던 게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다 해서 지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자라는 것은 평생 심장 혈관에 관상동맥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MRI 같은 것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치료료법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치아가 흔들지 않는다, 원자국에 들어갔다, 어깨가 아프지 않고 팔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계시는가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이제는 거의 수면제를 놓았다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자체는 관상동맥의 이상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기계 검사를 받아봐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심장 주사를 하고 나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관상동맥에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건은 무슨 치료를 하셔야 되는가? 심장병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부정맥 실리부치입니다.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분에 7, 80차, 좌우, 60차 이상 벗어져야 됩니다. 협심증, 심지어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 룩걸거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심근경색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제 40, 70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부터 90% 이 정도를 말해서 중하게 막혔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주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실려가면 이런 열령에 불려가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 제가 추천하는 좋은 청심환이 많이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는데 황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그러니까 심장은 심방, 심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심방은 좌심방, 우심방 거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심실은 피가 나가는 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방에 들어온 피가 심실로 나가자면 거기에 또 판막이 있습니다. 얼잔반 산잔반이라는 이런 판막이 있는데 이런 판막은 하루에 심장이 수축이와 나는 차수는 10만 차 좌우에 속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좌우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는데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진다면 상당할 정도로서 큰 수술을 때로는 받아야 될 경우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부터 이만한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몇십만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오징어나 병원에서 중등 정도도 바쁠 겁니다. 큰 병원에 이렇게 이송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써야 하는 것이지만 해도 펑션도 크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여러 가지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어떤 분들이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 뚱뚱한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부르게 되어 있으면서 100분제 92가 심장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고, 혈압약을 거의 끊었다, 차수를 줄였다, 가지수를 줄였다 이러한 분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심장병으로서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거나 이랬다면,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심폐소생술, 가슴에 손을 십자로 하고 심장을 인위적으로 눌러주는 이런 방법은 집안 식구들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좋기는 요일링을 빠른 속도로 불러서 부근 병원에 가서 구급한 다음에 큰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심장병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분은 또 고관절에 넘어져서 상해서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혈을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본 치료에 있어서는 수혈하지 않게 되면 피가 모든 영양성분을 전달하고 약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심장공능 역할을 이게 모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수혈하라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좋은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좋은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갈 선생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령자가 다가와 도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도도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답했다. 령자는 박매가 도도에게 판정이라는 외지 여사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박매는 맹 선생에게 주소를 물어 판정이 일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시비를 걸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헛수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도도와 소금이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고 박매는 극도로 급해져 령자의 가게에 찾아갔다. 소금은 령자의 절친이므로 령자는 책임을 느끼고 박매와 함께 가게로 갔지만 소금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다시 소금의 집인 영경로로 달려가 보니 집은 텅 빈 채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박매는 령자를 끌고 정쟁이인 종대사를 찾아갔고

골목에서 정대사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발견했다. 박매는 정대사에게 도도가 어디로 갔는지 간절히 물었고 정대사는 그냥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라고 간단히 답했다. 박매는 도도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정대사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며 도도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 마리의 말을 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본래라면 공경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꽃나비에게 마음을 주고 꿀을 따볼 시간도 잃어버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얘기했다. 박매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도도의 행방을 물었고 정대사는 도도의 운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소주의 봄 총재가 식당으로 들어왔고 옆에는 유아 씨가 함께 동행했다. 봄 총재는 유아 씨가 이제 자신의 사장님이라고 소개했고 유 총재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유아 씨는 도도가 정말 달아나 버렸는지 물었고 후생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바로 그때 릉웅이 한 남자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고 그 남성이 외국인이며 앞에 있는 화원 호텔에 묵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인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리리가 중년 남성을 데리고 들어왔고 운전사 라 선생은 와인 한 상자와 와인잔 한 상자를 들고 따라왔다. 리리는 그 중년 남성이 자신의 사업 친구이며 투자회사의 한 총재라고 모두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방 안에는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요리가 식탁에 가지런히 놓이자 모두 잔을 들고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다. 봄 총재는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회사 계획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소개했고 리디와 한 총재는 매우 세심하게 경청했으며 곧 함께 서주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령자는 릉홍을 보며 중국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왜 외국인을 데리고 왔는지 의아해했다. 릉홍은 왜 안 되는지 되물으며 외국인이 자리에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자는 그 외국인이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고 릉홍은 그래도 상해의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답했다. 릉홍은 미소를 지며 아보의 못스러운 모습이 매우 좋다고 얘기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갈 선생의 조카가 조건이 매우 우수하고 방금 외국에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릉홍은 즉시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갈 선생은 조카는 회계사이며 세계 500대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릉홍은 정말로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흥분하며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고 지금 바로 전화해서 연락을 취하고 싶다고 했다. 식당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아버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을 전하며 사람은 늙으면 온갖 괴로움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릉홍은 그런 말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화원 호텔에서 만난 80세가 넘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릉홍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로비 소파에 앉으셨고 부하는 즉시 쿠션을 깔아드렸다. 할아버지는 늙었으니 오직 복만 누리려고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릉홍이 괜찮다면
앞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제안했다. 릉홍이 동의하자 두 사람은 일어섰고 릉홍은 할아버지의 팔에 손을 얹어 함께 걸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품격이 있는 분이었고 부하는 곁에서 늘 따라다녔다. 두 사람은 구불구불한 정원길을 걸으며 새소리와 나뭇잎 소리만 들을 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고 대략 45분 정도 두세 바퀴를 돌았다. 릉홍은 하이힐을 신은 채로 오랜 시간 걷다 보니 매우 힘들었다고 했다. 로비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날씨도 좋고 릉홍도 좋아서 정말 복을 누렸다고 말했다. 릉홍이 미소를 짓자 할아버지는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셨고 릉홍도 괜찮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시간이 되면 함께 산책을 해도 좋겠냐고 물으셨고 릉홍이 고개를 끄덕이자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다. 할아버지는 숫자를 잘 기억하니 번호를 말해주면 바로 외우겠다고 하셨고 릉홍은 번호를 알려준 뒤 자리를 떠났다. 이튿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2시에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다. 사흘째 점심이 지난 뒤에도 전화가 와서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이야기를 듣던 영자는 빨리 결론을 들려달라며 재촉했고 릉홍은 넷째 날도 2시에 산책을 하고 2시 30분에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모두 네 번을 함께 산책했는데 할아버지는 곧 외국으로 돌아가니 릉홍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말하라고 하셨다. 릉홍은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릉홍은 자리에 있던 호생에게 추측해보라고 했고 호생은 외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버는 두 나라 우정이 영원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들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말을 잠시 멈추었고 갈 선생은 자신에게 생각이 있다며 웃으셨다. 갈 선생은 할아버지를 낮밤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봄 총재는 네 번이나 정원에 함께 갔으니 더 이상 겸손할 필요 없고 시간에 따라 여금을 받아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아보와 호생은 크게 웃었다. 유아 씨는 친척도 아닌 늙은 할아버지를 따라 정원을 구경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이야기했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릉자는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릉홍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온갖 헛소리일 뿐 점점 황당해진다고 말했다. 릉홍은 자신은 그때 화원 호텔이 정말 좋다고 간단히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호텔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높고 예뻤고 꼭대기층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위서를 지으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릉홍을 34층 스위트룸으로 데려가셨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릉홍은 자신이 화원 호텔 최상층 방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모든 곳이 상해였고 사방이 상해 풍경으로 가득했다. 릉홍은 마치 꿈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있다고 이야기하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물었고 릉웅은 그냥 자리를 떠났다고 답했다. 할아버지는 석 달 후에 다시 상해에 오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릉웅은 지금까지 계속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가희 선생은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 전화를 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들 말을 잠시 멈추었고 릉엉은 여전히 기다릴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제는 습관이 된 것처럼 평생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를 죽어라 기다리는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다. 유아 씨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풍경만 보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의심을 표했고 리리는 릉홍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지지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만약 할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셨다면 분명 후하게 대접해 주셨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릉홍은 웃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잠시 뒤 분위기가 바뀌어 주방 아주머니는 컵을 들고 술을 살짝 마셨다. 갈 선생은 령자에게 한 잔을 권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힘드니 몸 조심하라고 걱정했다. 령자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갈 선생은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기분이 나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자신은 하녀처럼 욕을 먹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령자는 주방 아주머니에게 말을 명확하게 하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식당 개업은 원래 갈 선생이 주도했고 모든 비용도 갈 선생이 부담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후생은 자리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고 느끼고 급히 분위기를 중재하려 했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넘기자고 제안했다. 릉홍도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자신과 갈 선생은 어릴 적부터 이웃 사이였다고 말했다. 릉자는 이제 싸우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갈 선생이 왜 돈을 내면서까지 자신에게 식당을 열게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 선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탁을 치며 그만 이야기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는 깜짝 놀라 말을 멈췄다. 친구들 앞에서 특히 새로운 한 총재와 애국인 손님까지 계신데 이러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또 이야기하면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니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다.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한 총재는 사소한 일이니 모두 진정하라고 웃으며 말을 돌렸고 범 총재는 잔을 들고 령자와 릉홍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한 잔 마시겠다고 제안했다. 허생은 갈 선생을 대신해서 한 모금만 마시겠다고 했고 리리는 한 모금은 너무 적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는 함께 한 잔 마시자고 했고 리리는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마셔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갈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다. 라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간,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네, 오늘은 먼저 유서연 씨의 봄을 읽다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봄을 읽다, 류서연.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해년년 어김없이 순환한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나갔다. 내 발길은 거침없이 부근의 공원으로 향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원은 강을 끼고 있어서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 유람객들도 많이 찾는 쉼터이고 나의 지정된 산책지이기도 하다. 립춘이 퍽 지났는지라 날씨가 많이 따스해졌다. 병아리 가슴털처럼 노란 봄 햇살이 내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 매일 한 시간 산책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나에게 더없이 소중하다. 공원의 산책로를 거닐면서 길게 심호흡을 한다. 내 안에 켜켜이 쌓인 묵은 때들이 정화돼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공원의 익숙한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천천히 걷는다. 이 시간만큼은 잠시나마 허들의 일에서 해탈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여유작작하게 건너라니 살랑살랑 귓가를 스치는 봄바람이 너무 정답게 느껴진다. 마음이 즐겁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마구 옷깃을 파고들던 매손 칼바람은 어느샌가 누그러졌고 겨운에 꽁꽁 말라있던 나뭇가지에도 땅속 깊숙이 받고 있던 뿌리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머금고 많이 나긋나긋해져 새움을 틔울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살짝 나뭇가지에 힘을 줘보니 아닌 게 아니라 꺾이지 않고 휘오듬이 활등 모양을 이룬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가지를 젊도록 보고 있노라니 저 남쪽에서 연분홍 치마가락을 휘휘 날리며 사뿐사뿐 봄이 걸어오는 소리가 내 마음에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해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한다. 그것은 봄이면 삼라만상이 눈을 뜨고 만물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겨울 내내 죽은 듯이 보였던 마른 나뭇가지가 파릇파릇 피워낸 실록이 대지의 초록비단 옷을 입히는 것도 신기하고 산에 들에 온갖 약초와 나물들이 새록새록 돋아나기를 바라고 들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기를 바라며 온 땅에서 저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봄 햇살을 기다리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겨울 뒤에 오는 따스함과 푸르름이야말로 봄이 안겨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그러니 자연을 주관하는 조물주가 선물한 봄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그래서 또다시 오고 있는 봄을 맞이하노라니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이 순간의 나이에도 그 어떤 새로운 열망을 가져보고 희망을 품게 된다. 봄의 정취에 한껏 젖어 걷고 있는데 문득 땅에서 파란 색이 꼬물꼬물 자신의 미약한 존재로 봄을 알리고 있었다. 불이었다. 겨운에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생명을 틔우고 싱그러운 봄 기운을 담은 푸릇푸릇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겨운에 마른 나뭇가지만으로 채워진 풍경을 보다가 생기 넘치는 초록빛을 접하는 순간 내 입에서 가느다란 탄성이 새어나왔다. 보잘것없는 풀이지만 신선했고 성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나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파릇파릇 고개를 내민 풀을 조용히 내려다봤다. 겨운에 어두운 땅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지내다가 여린 몸으로 세상 구경을 하려고 남 먼저 봄을 알리면서 온 땅을 뚫고 빠끔이 고개를 내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이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온다. 나는 파란 풀을 보고 또 보았다. 너무도 흔한 봄풀이지만 봄풀의 완강한 생명력에 내심 감탄이 나온다. 이름도 없고 향기도 없고 무사람들의 어여쁨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한낱 평범한 풀에 불과하지만 대자연의 품속에서 나름대로 저만의 매력으로 조용히 봄을 알리고 이 봄날에 한 줄기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는 풀이 한없이 돋보였다. 가장 평범한 풀이지만 꽃과 나무와 더불어 살면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도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며 자기 생명을 다하는 봄풀, 나는 보고 또 보았다. 태어날 때부터 키 작은 풀들은 비바람에 꺾여도 다시 일어서고 목마름도 오롯이 잘 견뎌낸다. 무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짓눌려 여지없이 바닥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살아나며 불에 타고 햇볕에 시들어도 비가 오면 끈질기게 다시 머리를 쳐들고 우뚝 몸을 세운다. 풀은 송곳 하나 꽂을 수 있는 틈새에서도 허기를 달래며 꿋꿋이 살아가는 완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나는 풀을 무척 좋아한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풀과 너무도 닮아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저릿해온다. 소박하고 평범하고 생명력이 강한 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누군들 살아오면서 풍파를 겪지 않으려면 나는 살아오면서 어지간히도 많은 풍파를 겪었다. 허나 나는 생활의 역정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이겨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12살 때 내가 허리를 다쳐 누워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얘야, 절망을 딛고 일어나면 희망은 너를 안아줄 거야. 난 우리 딸이 범풀의 완강한 생명력을 닮아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면 좋겠다. 나의 12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했던 한 해였다. 친구들이랑 함께 농촌에 일하러 갔다가 주의하지 않아 허리를 다친 나는 그 뒤로 방에 누워 지내야 했다. 다친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엉덩이에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던 그 아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허리에 수많은 침을 꽂는 아픔을 견뎌야 했고 허리에 뜸을 뜨면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느라 혀를 깨물어야 했다. 어린 나이에도 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봄풀 같은 완강한 의지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격려해 주셨다.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말씀은 어린 나에게 용기를 줬고 내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셨다. 아버지가 내 마음에 트팀없는 신념을 심어줬기에 퇴직을 앞두고 내 생명을 갉아먹는 암이란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에도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생명력과 완강한 의지로 암과 맞서 싸우며 아들이 사업하느라 진 빚 200여만도 기꺼이 떠안았다. 살면서 많은 좌절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나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렸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봄풀 같은 의지력이 있었기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늘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삶을 대할 수 있었다. 인생의 길에서 좌절을 겪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좌절은 그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터득했고 좌절도 언젠가는 웃으면서 회역할 수 있는 인생의 귀중한 추억의 한 자락으로 남는다는 것을 터득했다. 이 시각 자연의 한복판에 서서 온몸으로 고요하고 따스한 햇볕이 백금처럼 빛나고 있는 봄 햇살을 맞아본다. 불과 속삭이면서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노라니 감개가 무량하다. 그러면서 그 누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의 발표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다시 척추를 세우는 풀의 지혜를 닮으리라 생각해본다. 자연이야말로 인간을 가르치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란 것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 이때 한 줄기 봄바람이 불어왔다. 바릇바릇 봄 색깔을 담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내 뺨을 감싸주고 풀들의 향기가 내 마음에 스며든다. 언젠가 나를 잊지 않고 또다시 찾아와 나를 깨우쳐주고 세월을 깨우쳐주는 봄이 한없이 고맙다. 그래, 이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소박하게 평범하게 그러나 씩씩하게 살리라.

겨울은 춥지만은요 언젠가는 지나 또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봄을 자세히 읽어보면 생기 시작이라는 뜻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지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곧 다가올 봄을 기대를 하며 이겨내는 것이 봄을 정확하게 읽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오식의 고초 농사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고초 농사 김호식. 5월은 꽃 피는 계절이고 파종하는 계절이며 푸름의 계절이기도 하다. 봄을 맞으면서 우리 고진의 산과 들도 푸름으로 짙어간다. 남세모는 대부분 5월 중순에 옮긴다. 너무 일찍 옮기면 땅이 차가워 모종이 잘 자라지 못한다. 남세 모종에서도 고추모는 질땅과 사질땅이 혼합된 땅에 심으면 좋다. 질땅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빠지지 못해서 고추모가 죽고 사질땅은 빗물이 땅속에 선배어 들어가는 반면에 가물면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고추모가 말라 죽는다. 친한 지인이 빌려준 이 밭에 4년째 고추, 상추, 호박, 감자, 열콩, 도마도, 가지, 찰옥수수 등을 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추를 제일 많이 심었다.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지만은 요즘은 고추를 심는 방법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옛날에는 고랑을 파고 직파를 하여 심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고추물을 옮겨 심는다. 고추물을 심기 전에 먼저 이랑에 비닐을 씌운 다음 고추무 뿌리를 심을 만한 구멍을 뚫어서 고추물을 옮겨 심는다. 그리고 물을 주고 물이 땅에 스며들면은 복합비료를 조금 넣고 흙으로 파묻는다. 비닐도 검은색 비닐을 덮어야 하는데 흰색 비닐을

보면은 자풀이 막 자라 올라온다. 비닐을 덮는 일이 힘들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온 여름 김을 매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다. 6, 7월에는 김을 메고 돌아서면 또 자풀들이 머리를 쳐든다. 그래서 비닐을 씌우지 않으면 김을 몇 번 매야 할지 모른다. 고추는 심수를 부릴 줄 아는 것 같다. 정성대로 가꾸면 고추가 잘 달리고 대충대충 가꾸면 잘 달리지 않는다. 자식들은 70세 넘은 나이 밭을 붙인다고 격금내기로 말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힘으로 능히 다룰 수 있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 하기에 농사를 해서 절반은 남을 주니 자식들이 반대할 만도 하다. 하지만 나는 나눔도 일종 미덕이라고 생각을 한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취미로 농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그래도 내가 스스로 심은 유기농 채소라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어서 좋다. 처음에는 농사를 하면서 몸 여기저기가 쑤셔나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지만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 조임을 하다 보니 몸이 튼튼해지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도 얻은 셈이었다. 6월 중순에 들어서면 고추밭은 푸름으로 꽉 찬다. 고추잎 파도가 은은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일렁일 때 내 마음도 따라서 설레인다. 6월 말이면 고추가 달린다. 아삭한 고추를 고추장에 푹 찍어서 밥 반찬으로 먹으면 세상 비옵니다. 된장을 올려 고추를 지어서 찰옥수수와 함께 먹을 때면 어머니가 차려줬던 밥상이 생각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한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고추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시기이다. 고추밭을 헤치고 보면 가지마다 익어가는 후함진 고추가 다닥다닥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때면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내 마음도 빨갛게 무르익어간다. 한해 고추농사의 마무리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잘 말리오는 게 관건인 것 같다. 8월이라고 해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비가 자주 오기에 고추를 너무 일찍 따서 말리우다 보면은 습기 때문에 썩어버린다. 재작년에는 못 모르고 8월 초에 익은 고추를 몽땅 따서 햇볕에 말리보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이었다. 바로 고추를 들여봤지만 비를 조금 맞은 고추는 점차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400여근이나 되는 고추를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해는 고추 농사를 헛되이 한 셈이었다. 다행히도 후에 딴 고추는 잘 말리워서 고춧가루를 몇 근 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해의 실패를 경험으로 미리 익은 고추를 뜯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찬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할 때쯤에 땄다. 고추를 따면서 썩은 것을 골라버렸지만 전해의 수확량에 비하면 꽤 많았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고춧가루를 30여근이나 봤다. 직접 고추를 내고 내 손으로 정성들여 말리웠더니 빻은 고춧가루는 색깔이 고와서 고추장을 만들어도 그렇게 먹음직스러웠다. 어린 시절에는 절인 고추를 밥 반찬으로 많이 먹었다. 어머니는 고추가 익어갈 때쯤 푸른 고추를 따서 절구웠다. 맛이 들면은 통고추를 그대로 밥 반찬으로 올리거나 작게 썰어서 볶아 먹기도 했다. 지금 먹어도 맛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세월에는 세상 별미였다. 그때는 학교로 갈 때면은 도시락 한쪽 켠에 절인 고추를 반찬으로 싸가지고 다녔다. 어머니는 봄이 되면은 집 앞에 방아를 찌으러 온 아주머니들한테도 절인 고추를 한 바가지씩 나눠주기도 했다. 비록 생활 형편이 쪼들기는 해도 마음

즐거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서로 사이에 좀더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인정이라는 것도 마치 고추를 가꾸듯 메마르면 밑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 싱싱해지는 법인가 보다. 고추를 가꾸면서 나이가 들수록 움츠리지 말고 적당히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는 법도 배웠다. 아프다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기운이 더 쇠해진다. 나는 당뇨병 간경화, 추간판 탈출 등 병을 앓고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아침마다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농사에 전념을 하니 건강도 유지되는 것 같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어만 간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 얼굴도 빨간 고추처럼 아름답게 무르익어 간다고 여기면서 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두 번째 청춘이 다시 찾아오지 않겠네.

0: 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키워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날씨 걱정도 해야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매일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건강도 챙기고 잘 자란 고추를 보면은 저도 모르게 성취감이 들기도 하죠. 다음으로 남홍란 씨의 잎새 푸른 백향나무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잎새 푸른 백향나무 남홍란. 지구에는 각종 나무가 수도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고 가지가 많이 뻗으며 몸체가 우중충한 도처의 흔하디 흔한 백향나무는 내가 그토록 우러러보고 경의를 품고 숭배하는 우상이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신단수이다. 장춘시 고급중학교의 학교 대문 옆에 바로 하늘을 떠받치듯 우중충 서 있는 백향나무가 유표하게 내 눈에 안겨온다. 5층 높이는 착실히 되는 나무이다. 듣는 말에 의하면 이 나무들의 연륜은 100년도 넘는다고 한다. 100여년 동안 한 곳에 자리매김하고 서서 사거리 변화와 한 패, 또 한 패의 아이들을 대학으로 보내는 기쁨을 인간들과 함께 공유한 백향나무는 해마다 아이들 숫자의 몇십 배만큼 부푼 가지에 잎새가 다닥다닥 열린다. 가관이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라볼 수 있는 백향나무. 낮이면 손녀를 학교에 보내고 고독이 엄습할 때 나는 일방적으로 백향나무에 정을 붙이고 속삭이면서 대화하고 고독을 풀고 희망을 털어놓으면서 친구로 삼았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듯 뚫어지게 바라보면 나무는 무시로 살아라 살아라 쏴쏴 바람소리를 내면서 귓맛 좋게 화답한다. 먼 친척보다도 이웃사촌이라는데 낯선 고장에서 이웃사촌도 없는지라 나는 백향나무의 감성을 쏟아부으면서 사계절을 느끼며 살아간다. 말할 줄을 모르는 백향나무는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과 벗으로 사귀면서 사는 게 인류의 명제한 선택이라면 식물인 나무도 역시 인류의 벗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봄이 오면 겨울 동안 들썼던 먼지를 떨치고 고깃비늘 같은 터덜터덜한 껍질을 헤집은 채 파란 눈을 빠끔히 뜨고서 밖에 세상을 구경하는 백향나무의 봉이 눈이 그처럼 귀엽다. 잎새는 인간 세상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믿음, 사랑과 련민을 품고 왕림한다. 하지만 천진하고 단순한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조화 많은 천지 기후를 감안하면서도 백향나무 엄마는 잎새들이 은하수의 별처럼 무지만이 열리도록 백방으로 부추기고 보호한다. 봄, 여름, 가을까지 엄마의 몸체를 덮은 잎새는 엄마를 아름다운 이팔 청춘 미녀로 치장해주고 새인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겨우내 딱 말랐던 단보롯도 입지 못했던 엄마는 봄이 오자 몸체가 부풀면서 풍성한 푸른색 실크 블라우스를 떨쳐 입은 귀티나는 마님으로 됐다. 잔잔한 봄비가 입새 스며들면서 시원한 냉수욕까지 마치고 햇빛의 강렬한 빛을 몸 전체로 받아안은 엄마는 정춘의 성열과 기백이 차넘쳐서 그토록 청신하고 싱싱하게 보인다. 백세년룬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인류의 탄신이 빠르게 찾아오고 늦은 나이가 되면 생육이 어려워지는데 백양나무는 백년이든 천년이든 관계없이 생명의 상징인 잎새들을 무한정 많이도 피워올린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밑둥으로부터 하늘을 떠인 가장 우쪽 가지에 파란색 깃발처럼 날리는 잎새가 정확하게 내 눈에 안겨온다. 보기에 창공과 가까운 거리, 태양의 따스함을 가장 많이 향수할 수 있는 자리이다. 하지만 밑둥잎이든 제일 우쪽 가지에 붙은 잎이든 색깔이나 크기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다. 백양나무 엄마는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먼저 난 자식, 후에 난 자식 쪽을 가르지 않는다.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하고 키워준다. 중심을 위주로 자기만 뽐내려고 곁가지들을 쳐버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높낮이와 좌우가 골고루 퍼져 웅이롭고 매력있게 위력을 과시한다. 나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리저리 춤을 추는 잎새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동쪽 바람을 등지고 서쪽으로 잎들이 기울 때면 햇빛의 반사에 무수한 은빛 붕어가 말랑말랑 뛰어노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동쪽으로 기울 때면 무수한 잔별 아기들이 반짝반짝 빛을 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 몸으로 백여 년간 그렇게도 많은 생명을 탄생시킨 모체의 위대함을 나는 백양나무를 통해서 느꼈다. 모체는 그토록 신기하고 성스럽다. 운동번개 불어치는 바람에도 가지에 잎새가 달린 채로 꺾이워서 땅에 떨어질지언정 잎새만 딸랑 떨어지는 일은 드물다. 잎은 모체에 든든히 매달리기 위해 고무줄 같은 끈질긴 줄기로 가지에 접착돼 있다. 여름이면 빗물에 씻기고 바람에 부대끼고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세월에 삭혀져서 뿌리 둥지 밑둥은 승냥이가 파먹은 양의 창자처럼 애처롭게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됐다고 백양나무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백양나무는 땅속 깊숙이 사면팔방으로 뿌리를 내렸다. 지신과 천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중간에 태연자약하게 하늘을 떠이고 떳떳하게 서 있다. 굴처럼 된 밑둥에 나는 귀여운 강아지가 비바람을 피하느라고 엎드려 있는 것을 봤으며 삐약병아리를 품어하는 암탉이 뜨거운 삼복볕을 피하여 낮잠을 자는 것도 보았다. 와글와글 끓고 있는 개미네 집도 보았다. 생령들은 100년 된 백양나무 뿌리 둥지를 제 집으로 삼고 비바람을 피하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 생태 환경의 수호 천사들이다. 백양나무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처럼 세월을 등에 지고 샛별 같은 애어린 잎새를 한 해 또 한 해 키워내느라고 등이 휘어서 하늘을 향한 것도 있고 또 엄마 가지와 아빠 가지 옆에 찰싹 들어붙어서 자라나고 있는 한가정 울타리 같은 것도 보인다. 자식을 품어 안았던 모체와 잎새들의 동행과 상봉의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을 추위가 살금살금 나무 전체를 휘감으면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지고 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가을 여인의 눈길로 가을의 한 전경인 백양나무를 관찰한다.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날마다 무수한 잎새들이 빙글빙글 돌다가도 가로세로 꼰지면서 지면 위에 떨어진다. 세상에서 사유가 능란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감성을 느끼고 희로애락을 감수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식물과 동물들도 아픔을 인지하고

비애를 느낀다. 다만 인간처럼 상봉하는 기쁨과 사별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속심이 깊은 여인처럼 그저 묵묵히 받아들인다. 바람의 방향과 강약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수많은 참새떼들이 날개를 파닥이면서 날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밤이면 현란한 가로등 불빛의 조화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꽃나비들이 땅에 헤딩하면서 꼰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기도 한다. 나무는 무관해로 지켜볼 뿐이다. 마치 이쁘게 단장한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는 대견하게 느끼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못해 눈곱을 찍는 내 엄마처럼 말이다. 잎새들도 봄부터 가을까지 지켜주고 살펴주고 먹여주던 모체를 떠나기 아쉬워서 발버둥을 치면서 아찔한 소리를 낸다. 모체는 모진 마음을 먹고 자식들을 빨리 뛰어내리라고 응원한다. 강추위가 들이닥치는 겨울이 오면 갸냘픈 잎새도 어차피 살아남을 희망도 조건도 없으니 말이다. 돌아오는 봄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꼭 떨어져 내려야만 하는 이유로 설복한다. 갈라지는 것은 재상봉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오늘 떨어진 나뭇잎들이 꼭 새봄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들은 사명을 완수하고 샛잎 동생들이 태어나도록 릴레이 봉을 엄마에게 남겨놨다. 백양나무는 이렇듯 한 세기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100번도 더 되는 다산의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자식을 끌어안는 기쁨과 행복을 맛봤으며 이별의 아픔도 맛봤다. 마음 한구석이 짠하고 그 위대한 모성애에 머리가 숙여지고 경이로움을 느낀다. 사람도 저 나무처럼 묵묵히 사명을 지니고 사계절의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게 정답이다. 백양나무에 비하면 그 옆에 무더기로 피어난 이름 모를 꽃풀들은 애잔하고 아름답다. 꽃을 바라보느라면 속으로부터 꿀맛보다 진한 향수와 감성이 올롱볼롱 괴어오른다. 갸날픈 빨간 꽃잎, 하얀 꽃잎들이 어느 날인가 뇌성과 비바람에 피를 토하고 쓰러질 것만 같아서 눈물이 울컥 치민다. 꽃잎처럼 어려진 내 마음의 발로다. 나는 이성을 찾으려고 다시 아름드리 백양나무를 쳐다본다. 애잔하던 감성은 대뜸 숭엄하게 변한다. 여린 꽃나무와 꽃잎에 비하여 터실터실 갈라터진 백양나무 모체와 파란 하트 모양의 잎새가 내 마음에 무한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까치는 광선이 제일 좋은 우까지에다 아예 집을 지어놨고 백양나무와 동행했다. 세대를 내려오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잠새와 까치의 휴식터이자 먹이를 찾는 원천이기도 한 백양나무. 누가 가꾸지 않아도 무단하게 잘 자라는 백양나무. 나는 자식들도 저 백양나무처럼 한 곳에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뿌리를 대지에 튼튼하게 박으면 쉽게 뽑히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낙조가 곱게 물든 저녁녘 은회색의 청아한 하늘, 우중충 창곡 높이 걸려있는 백양나무와의 삼위일체,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일부분이 아닐까. 이렇듯 경관인 자연의 모든 것을 나는 그토록 사랑한다.

네, 오랜 시간 동안에 한 곳에 꿋꿋하게 서서 수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기쁨을 함께한 백양나무는 이 사계절의 순리에 따라 묵묵히 가지를 뻗어 나가는데요. 누가 가꾸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백양나무처럼 누구에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멋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문학사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배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부부는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윤금남 작사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언제나 함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을 하나의 보물상자에 비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는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그리움도 때로는 빛나고 때로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소중한 보석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보물상자 속에 오늘은 어떤 빛나는 보석이 새겨지고 계신가요? 하나 초작사 허소라 작곡의 리예화 가수가 부른 인생 보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신나게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조덕진 작사, 황석기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와 당신 차차차를 전해드립니다. 차차차,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는 이 경쾌한 리듬. 두 가수의 익살스럽고 사랑스러운 호흡이 그대로 살아있는 신나는 곡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고향 풍경 속에 언제나 마을 하늘을 정겹게 날아다니던 청제비 모습을 노래한 가요. 허도 작사 문룡덕 작곡의 박연영 가수가 부른 고향의 청제비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접근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 캔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기회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공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활동을 잘 활용하시겠다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제때적으로서 치료해주는 우수한 기회를 낮은 값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겁니다. 특히 이게 이번에 드리는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 제품 자체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닦이게 되며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많은 혈액의 죽성 경화 그리고 혈관이 동맥 경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근이 생기거나 노공이 생기거나 그 외에 눈에 충족한 양이 혈액이 제때 소통되지 못해서 눈이 정상 대사를 제때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과 안과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콩팥지화암으로 인해서 심장 공능의 저하를 더불어하면서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콩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 뭐 소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가 슬들리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골격통으로 힘든데 단순 골격 치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복용해 보시면서 확실한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은 한 가게 498원인데 하나는 100% 15가게 15각 물어러 주게 돼 있고 1500원 또 현금권 주게 돼 있고 그 외에 레이저 치료이기 주게 돼 있고 한 가게 1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를 제외하고는 두 번 다시 나타나기 어려운 이런 기회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은 전세 만날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야간다 이렇게만 인정하지 마시고 며칠밖에 남지 않은 그 우대 활동 기회니까 이전에는 보통 1,000원 현금권을 주는 데서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500원 더 붙여서 현금 1,500원을 총액에서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도 지금 항상 머리가 싱하고 그래고 그 경력이라는 게 자꾸 떨어지지 그래 얼음진이랑 자꾸 나면서 이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천이 박사님 썼는데 정말 안개로 이 천명 학저이 박사들 모여서 이거 연구를 한 거 이거 써보니까 확실히 효력이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2: 예 머리가 심한 거는 심한 거는 혈압과 온정될까요? 이 심한 게 좀 많이 났다만 합니다. 예.
0: 그렇죠.
2: 그리고 기억력은 어제 자꾸 뭐 할 말은 못한 거 같더만 이게 아이 나를 가면 갈수록 전제 못해. 그러니까 이거 무시했다. 이거 아이스 뭐 망하면 무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말.
0: 네, 치매가 올까 봐 걱정이죠. 기억 세포가 빨리 탈락됩니다.
2: 예. 예, 이거 빨리 쓸 거 아니에요. 좀 안 그래. 뭐 언제 썼더라면 많이 좋아질까. 기억력이 그저 지내 뭐 그만 그뭐 거리가 뭐지 안 돼도 갔다 온 그 가서 무슨 생각하다 아예 나타난다 말. 그런 게 지금 이거 쓴다 보다 기억력이 완전히 좋아진다 말.
0: 그렇죠.
2: 아무리 뭐 먼데 가든 그 거리가 뭐 한 시간 후에 가든 어디는 그 안다만
0: 확실합니다.
2: 예, 바른다만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꾸준히 이거 쓰면서 하나 보충할 거는 시신이 오는 이게 야 이거 나도 쓰고 좋은데 집사람 또 같이 쓴다만 이거
0: 그러면
2: 소변이 자고 예, 나도 소변 자고 뭐 집사람도 소변 자고 이래서 그 두 다 된 증상이 비슷할까 또 같이 쓰는데
0: 그렇죠.
2: 확실히 이게 야 말 다 듣나만 돼. 맥이도 없는 것도 맥이도 나고
0: 빨리 맥이 납니다 이 제품 자체.
2: 예. 예. 그다음에 그 허리 다리 아프고 이 오염이나 소변이 어찌 잔지 이래서 둘 같이 쓴 게 정말 신통했다. 이 둘 다 효과가 상당히 좋다만 합니다.
0: 예.
2: 그 이번에 활동도 지금 이제 보니까 들어보니 이렇게 이것은 오래된데 이거 예, 이거는 배달 받아야 된다.
0: 그렇게 하셔. 예, 예, 이번 우대 활동 기회는 며칠 남지 않았다 하니까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0: 예, 네,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난 알겠다. 남이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천이 박사 알고서 강의 하시자마자 나 순환자입니다.
0: 아, 그럼요. 기억나죠?
3: 예, 천이 박사, 예. 아이, 무슨, 요즘 나 먹거나 견육이란 게 없어지, 심장이란 게 약간 무슨 게 떠든가, 돌아무 벌써 또 소리나 어디서 소리나는 것도 심장 받았다 놀라고 해. 어쨌든 젊었을 때 나이 늙을까 벌써 이럴까 이런 약 안 쓰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좋으냐고.
0: 그러면 예. 이런 제품 자체는 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3: 예, 예. 그렇지. 예. 이때 가서 정말 이렇게 어떤 10년 20년 약 먹고 강의하신 거 다 들어봐도 천이 박사처럼 2개 노벨상 받은 건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럼요. 잘 이해하고 예. 계세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3: 처음이다. 소미 가능성이 있고 이렇다 만다. 그래서 내 생각.

0: 근데 이 어쩌든 기억내기 전에 없어지고 이런 거 했던 한번 써보자. 이 사울스 가서 생일 정신을 가질 때다.
1: 빠릅니다. 그렇게 빠릅니다.
0: 예, 이건 정말 예. 확실한 얘기입니다. 나는 예. 1년 샀지만 예. 1년 두 달 먹었습니다. 예. 제대로 말해.
1: 예. 예.
0: 그래, 내 이거 야구에 우리 동생들이라도 선수하러 가도 지금 먹고 있는데 가도 얘 미쳐가지고 좋은 게 정신을 가지고 기억내기 좋아. 좀 조금 살아도 살 것 같다. 이래 재밌거든.
1: 예.
0: 예, 이게 언니 어제 내가 생각 똑같이 나도 이제 조금 사는 게 살 것 같아. 정식으로도 그냥 흐리멍텅하고 나 그런 것도 흐리멍텅할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 사람
1: 그렇죠. 예예. 예.
0: 그러니까 이 약은 그다음에 정수미 많이 말게라지 그러니까 얼마 그 완으로 좋은 완 훌륭한 말씀입니까.
1: 너무 잘 내라고 계시니까 효과도 잘
0: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또, 예. 예, 우리도 먹어보면 그것도 개비를 한다 말한다, 우리 한자들은. 예. 정말
1: 그렇죠.
0: 이런가, 이런가.
1: 어, 정말, 그렇죠.
0: 예,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한 봉지 턱 먹으면 벌써 예, 정신 나가지니, 아, 내 집에 있었으면 아니다. 밖에서 자꾸 뛰쳐나가고 싶다 말한다, 예.
1: 그렇죠.
0: 그니까, 징징대고 산자를 걸는 다음에 얼마하고, 이전에는 얼마 먹고 그렇습니다. 다리 맥이 없어서. 발바닥도 무슨 내 발바닥이지, 내 발바닥이지, 감각이라는 건 없지. 그런 게 지금 발바닥이 감각이 와서 자꾸 거리를 갖다 둬서 그게 맥이 된데 나지, 정신 맑아지지, 잠을 잘 자지. 이 약도 잠도 용 잘 자게 도와줬대다,
1: 예. 예, 그렇죠.
0: 예, 안녕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슴도 든든하게 지금 막 자꾸 놀라더니 이렇지. 어쩌대는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또 막 빨리 뛴다. 저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어찌해야 될 때는 심장도 벌써 빨리 뛴다. 그것도 정상이 됐고, 그러니까.
1: 예, 그렇죠.
0: 그런 게 이것도 이롭어졌습니다. 성수 원래 급한 일이라도 급한 일이 있겠고,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 보면.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막 달아가고 어찌 이러면 예. 막 뛰던 게 아이띠입니다. 야, 내 길에, 이 약은 어쨌든 써야 되고, 약은 좋은 약 써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랬습니다.
1: 예,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포의 신호 가운데서 호르몬이 모든 대사 평형을 유지해주는데 큰 힘을 실어주는데, 호르몬 조절이라든지, 신경, 이제 말씀한 신경 전도 역할을 하는 이런 걸 포함해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이제 위에서 말씀한 천희 박사 씨의 MP에 속하니까 선택이 잘 됐고 본인이 뇌가 잘 되고 이러니까 예.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0: 예,
1: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참가하겠습니다. 값이란 게 비싸지 않지.
1: 그렇죠. 예, 이번에 예, 특수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예. 예. 아, 건강결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세심이로도 갖다 얻은 한 다섯 달 썼습니다.
1: 예, 예, 예.
3: 예, 이거 쓰거나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머리가 항상 무겁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정기소를 자꾸만 하고, 그리고 왜 머리가 어떻게 많이 빠지고, 예, 샤워 지금 하다 보니 머리 형편이 빠졌습니다. 머리. 그래서
1: 그렇죠.
3: 이게 지금 쓴다는데 예. 지금 어지럽거나 지금 귀에 정신 나는 거 완전 없어지고 지금 머리가 빠지면
1: 술 빠지죠.
3: 예, 술 빠지고 예, 머리가 지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1: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곰팍과 간이 든든해야만이 머리가 술 빠지고 머리가 새로운 머리가 많이 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예, 머리 도자지가 내기 전력선 비전에서 얻은 한 20년 됩니다, 이제.
1: 예.
3: 밤소변이, 그것도 딱, 낮에는 이러는데 어디 저녁에 밤에 온 것도 6번, 7번씩 봅니다.
1: 야, 아니, 어쩌이라는 게, 예, 예.
3: 아, 그래, 이거 내 약에 무슨 전략항요, 무슨 이런 약도 많이 먹어봤는데 효과 없습니다, 이게 내가.
1: 그렇겠죠.
3: 예, 근데 이 약을 먹은 데부터 예, 다쯤 지금 예, 소변 다수 쪼라든 게 어제는 보통 마늘찌개 두 번 먹어도 한 번씩 봅니다, 어제는.
1: 여기. 아주 곰팥을 빨리 다스려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야 그렇지 단순히 서의 치료 방법은 만약에 소변이 급하거나 혹은 소변에 염증이 생기면 단순히 소염치료 그 방면에 뚜정치료를 하지 이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같은 이런 약재가는 다른 중약에 들어가기 어려운 록혈종이라든지 전록권이라든지 그리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예, 글쎄 말이야. 내 그래 이 약 쓰고서도 이래 아, 여름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정말 생전에 내 지금 약을 스타 약을 먹어도 아이 떨어지는 게 내 전력 더욱이네 전력선이 전래세 이야기가 이게 떨어진 게가 이게 야 이걸래서 얼마나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옛날에 예 그리고
1: 그랬겠죠.
3: 지금 예, 손발이 그리고 손발이가 많이 차갑던 것도 지금 말 오늘

0: 내지고 예. 어쨌든 이약 쓴 다음에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정신하고 지금 매우 힘이 나. 뭐 내일마다 예 한 1시간 2시간 지나가 좀 댕긴다.
1: 그래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 댕겨. 그래야 근육이 단련받고 연골도 누르면서 생기고 누르면서 소모되게 되고 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많이 적당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위축을 가져오게 되면 100%로서 나는 우선은 집에 약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해도 그 집안에 있는 안절배나 다름없이 되게 되면 모든 공능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신이로가 그런 데서는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하는 데는 부산 역할을 하는 데는 특수합니다.
0: 예, 선생님 비록 오늘 내 전에 15시간 전에 배달 받기시다.
1: 아, 그렇게 하셔. 501-7766에 전화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전이 박살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내가 이제 후유증을 내서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지, 귀에서도 소리 나지, 또 심장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전이 박살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엄청 냈습니다. 이거 쓰고 소리.
1: 아, 그럼요. 전이 박사가 예. 심장과 뇌혈관 관리에서는 알아줍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예, 머리 아프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 자꾸 나던 게 어지럼증이 다지 안 나지 않고 예, 경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바로 그럴 그래, 겁니다.
3: 예. 예.
1: 신호가 안 좋네요. 예.
3: 신호하는 게 알립니다.
1: 이제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예.
3: 예, 그래 예, 이 세심이로 좀 문의하자 그럽니다.
1: 예.
3: 우리 집에 남편이 이거 위주소 위험이 있어서 그냥 위가 아리고 쓰리고 소화한 데서 예, 밥을 얼마 또 못 잡으니 맥이 없어 하지. 또 거기 또 전입소 비다 있어서 예, 소변 보기 힘들어 하는데 지금 세심이로 쓰면 되겠는가 해서 문의합니다.
1: 바로 그런 데 쓰는 제품입니다.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제처럼 전열선에 문제가 있고 소변이 작고 골격통이 생기고 그외 어떤 분들은 좀 더 지나가면 지금은 괜찮지만 해도 단순 말하는 거 말길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말하면 평소에 듣는 거 괜찮은데 그랜드 기술은 곰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곰팥이 양이 부족으로 인해서 퍼뜩퍼뜩 말이 내게 와서 반응이 잘 생기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곰팥 부속으로 생기는데 이제 남편분이 세신이로 빨리 선택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특히 노년성에 들어선다 하면은 빨리 문제가 생기는 게 심장이 같지만 해도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곰팥에 있습니다. 곰팥을 잘 다스려야만이 심장의 피가 곰팥에 와서 충분하게 뇌가 되는 건데 이래서 세신이를 빨리 시작하는 게 잘 맞습니다.
3: 그럼 예, 오늘 배달받아 예, 쓰겠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연락하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집에 남편분이 심장이 아이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리부치가 심하고 쭉 하면 올라오고 항상 불안해하고 심장에다 이렇게 도르지 모르는 것처럼 예, 숨이 올라오고 이래고 또 다발성적인 세균 인해서 계속 어지럽고 고란에서 소리 나고 뒤에서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이 박사를 드시고 계시는데 효과를 보기 시작해서 용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항상 가슴이 불안하던 정서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심장을 누르고 있던 도로 내려놓은 것처럼 급분하답니다.
1: 그렇죠. 예예.
4: 예. 예, 그리고 어지럽고 정말 소리 뒤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이랬던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가니까 용 기분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예, 전제성도 있습니다.
1: 그래서 예.
4: 소변이 양이 적고 차수가 많고 예, 소변 보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예, 기관지도 아이도 기침 가래가 자꾸만 기침하면 가래가 성합니다.
1: 예.
4: 그래서 방금 물어보니까 세심이로 하고 전이박사 이 따당이라서 두 가지 같이 결합했으면 좋다는데 등등도 좋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싸서 드시다고 그랬는데
1: 그렇게 하세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전이박사 식전에 꼭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따가운 물에 불지 말고 따뜻한 물에 불게 되면 금방 완전히 훌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한 대에서 들고 그런 다음에 식전에 연속 세신이론 같은 거 드셔도 되지만 해도 식구에 드셔도

0: 됩니다. 이래서 세신이론 식전 식후로 나눠서 드시거나 식전에 드시려면 한 30분 간격 두고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래서 이 천이 박사하고 세신이론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콤파지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공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다각도로 소화가 잘 되고 호흡기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소변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골격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천일박사 세신이로 따당이 잘 맞습니다. 이제 대란한 게 너무 심각하게 잘 되라고 계시니까 효과성도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0: 아, 예. 건강 결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저도 세신이라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정말요. 실금에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소변이 막 나가고 물살이 나도 소변이 막 나갔습니다.
0: 아, 그렇죠.
3: 이 약진에 지금 이 증상이 딱 없어졌습니다.
0: 예.
3: 이 정사를 소변 본다. 또 자꾸 소리 나든지 소리 나지 않고 혈압이 높든지 정사를 됐습니다.
0: 그렇죠.
3: 또 예, 잠을 잘못 잤든지 지금 잠을 잘 잡니다.
0: 예.
3: 그리고 예, 또 등갈이 있어서 땀이 높았는데 땀에도 지금 정사가 되었습니다.
0: 이게 간과 콤파스를 도와주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시면 북간선 토사사 같은 게 지북간선 해주는 이런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예.
3: 예, 지금 허리 다리 세게 아파서 예, 지병이 찍고 댕겨서 지병이 찍고 찍지 않고 영상을 걸어야 됩니다.
0: 어, 그렇죠.
3: 예. 예, 저는 이렇게 효과적과에 배달 받아서 쓰겠습니다.
0: 예,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대활동이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 이름 그대로 콤파츠를 관리해주는 제일이라는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중의에서는 콤파츠는 선천이 지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콤파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기들 혹시 그 산전검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선지수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은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수라는 게 아기들 그 오줌 위주로 나가면서 생기는 그건데 선지수이가 생겼다는 거는 벌써 그러니까 우리 중요학설에서 콤파 공동은 아기 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출생한 다음에부터도 콤파 관리를 아주 심각하게 잘해야 되는 건데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선천이 지번이 콤파츠는 무엇 때문에 선천이 지번이라 하고 비장은 후천이 지번이라 하게 됐는가 하면 여기에 세신이론은 기본으로서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녹혈증과 그리고 전녹근과 32가지 진귀한 중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중약을 만난다는 게 보통 처방을 해도 이 정도 처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혈증하고 전녹근은 다른 처방에는 찾기 어려운 이런 좋은 성분에 속하게 되는데 이 성분들은 구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 역할 자체가 아주 우리 그 중약은 천장내하고 쌍후싱, 천장내라는 건 내리누르는 약하고 올리떠주는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요한 건 크게 나누겠다면 천장에 내린도르는 약인데 그러니까 정심원 같은 이런 걸 놓고 말하겠다면 내린도를 열을 내린도르는 차원에서 병을 해결해 주게 돼 있고 본 제품 자체는 올리 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0: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게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탈락되고 이걸 평형시켜주는 역할하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 1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행계에 들어서서 이 제품을 견제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간구이 높던 게 간구이 정상, 간 공능이 정상으로 왔다. 병리적인 간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게 큰 해결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좀 효과가 빠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노년에 들어서서 한두 세 깨나게 되면 초저녁에 조금 자고 새벽에 깨나면은 한두 세 깨나게 되면 계속 못 자는 불면증도 해결받고 그 외에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수혈을 타는 걸 제때 막아주게 돼 있고 소화 공동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전반 좋은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세신 1호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20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기라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령자는 이야기 주제를 돌리며 리리의 다이아몬드 사업이 크게 잘 되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한 총재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령자는 리리가 항상 미소를 짓고 말이 적으며 옷차림도 중후해서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한 총재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 있고 재정 상태가 좋다는 증거라고 웃으며 설명했다. 자신은 리리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작은 접시부터 큰 접시까지 모두 고전 자기 세트였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한 총재에게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며 이 세상 모든 겉모습은 허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신은 여기에 진실한 모습이 가장 좋다고 했다. 한 총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자신의 오문 카지노를 하는 친구가 도박빚을 받으러 갔다가 문제가 생겨 붙잡혔고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고 했다. 상대방이 감사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카지노 담보 가격인 30만 원에 팔겠다고 해서 자신이 샀고 이번에 상해에 가져와 리리에게 크기를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다고 얘기했다. 릉흥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재촉했고 한 총재는 리리가 그 반지를 120만 원에 사갔다고 말했다. 모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리는 자신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벽돌을 옮기는 것과 같아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어제는 완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착했는데 숫자 0이 실수 없이 많아 1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모를 가격이라고 했다. 이때 식당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방울은 눈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령자는 모두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채소 국수나 채소 쌀죽을 끓이자고 제안했다. 릉흥은 춥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령자는 그래도 따뜻한 것을 먹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확성기로 오동 아주머니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시작된다. 아버의 집에 손님이 왔으니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연락이었다. 아버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방 안에는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과 여성이 앉아있었고 진한 향기가 코끝에 감돌았다. 이때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아버를 반갑게 껴안았다. 자신이 아버의 형이며 방금 향강에서 왔고 오늘에서야 동생을 만났다고 알려주었다. 아버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형은 아버의 손을 놓고 함께 온 여성을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옆에 있던 작은 이모는 아버에게 재빨리 형수님이라고 부르도록 재촉했다. 아버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수님이 다가와 동생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다. 작은 이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는 아직 몽한 상태로 형과 형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재빨리 안내했다. 이때 창밖에는 이미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어 좌우로 살피며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이모는 이미 전화로 아버의 부모께 연락했으니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장을 보러 가겠다고 나섰다. 형은 창밖에 몰려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는 마음껏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물으며 아버가 아직 우표 수집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이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형수님은 우표첩 세 권과 작업복 바지 한 벌, 라운드 넥 티셔츠 두 벌을 꺼내 보여주었다. 형은 이 바지가 진짜 미국 청바지이며 아버가 한번 입어보라고 권했다. 형수님은 옛날 상해 사투리에 광동어를 섞어 사용하며 이 옷들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서 형은 우표첩을 펼쳤고 아버는 눈에 띄는 나비 우표 세트와 큰 날개 푸른 나비 소형 우표 두 장을 보았다. 그는 문득 배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는 이미 우표 수집을 그만두었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형은 해외 일반 우표는 인쇄가 정말로 정교하다고 칭찬했다. 아버는 서랍을 열어 티셔츠를 아래에 깔아 평평하게 정리하고 바지는 낡은 가방에 넣었다. 형은 천천히 커튼을 열고 낮은 목소리로 아버에게 향강에 가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형수님은 향강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며 자신이 방법을 생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여동생도 이미 절차를

모두 마쳤고 예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말없이 앉아있었다. 향항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자신의 회사에서 도와줄 수도 있으며 밤에 책을 읽고 광동우 수업을 들으며 영어도 조금 배우면 무역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작은 이모가 장을 보고 돌아왔고 이어 아버의 아버지도 서둘러 집에 도착했다. 형과 형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했다. 형은 아버지의 건강이 괜찮으신지 물었다. 아버지가 아직 대답하지 않은 사이 형은 선물을 하나씩 꺼냈다. 초콜릿 한 상자, 담배 두 갑, 그리고 향항의 오래된 브랜드 약품 여러 상자를 꺼내놓았다. 아버의 아버지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형은 부모님께 드리는 조그마한 마음이니 몸 관리에 잘 사용하시라고 말했다. 아버의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모두 가져가라고 단호히 말했다. 작은 이모는 형에게 이곳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먹고 입을 것이 모두 넉넉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옆에서 아버지께서 지금의 시대 상황과 해외 상황을 모두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무역을 하고 아프리카를 대상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가방을 들어 형수의 손에 건네며 정중히 사과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 마음은 받지만 물건과 돈은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효도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활동 경비에 사용하라고 말했다. 형과 형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잠시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버에게 형과 형수를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가라고 지시했다. 작은 이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는 계속 말없이 앉아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흘렀다. 아버의 아버지는 아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재촉했다. 아버지는 다가와 아버의 이마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항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빨리 모셔보내라고 다시 한번 명령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아버는 설지와 함께 만찬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다. 설지는 거울을 마주하고 향항에서 온 티셔츠 두 벌을 번갈아 입어보았다. 하나는 흰색 바탕에 분홍색이 더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색 바탕에 연한 파란색이 더해진 것이었다. 설지는 거울 앞에서 앞뒤 좌우를 살피며 흰색을 입을지 파란색을 입을지 고민했다. 아버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설지는 아버를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설지가 그냥 셔츠를 입는 것이 더 대범해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설지는 저녁 만찬에 함께 모이게 될 사람들 중 란란, 호생, 오동 아주머니와 서진 등을 만난 적이 있지만 서진의 남자친구는 모른다고 말했다. 아버는 옷을 간단하게 입는 것이 좋고 너무 유행을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설지는 아버를 놀리며 자신은 반드시 이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망설이다가 파란색을 입으라고 권했다.

술지와 함께 음식점으로 향하던 아버는 벌써부터 주변 사람들이 술지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한동안 걷다가 전차를 네 정거장 타고 종점에 도착했다. 길 건너편이 바로 식당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오동 아주머니 소진과 소진의 남자친구가 이미 도착해 자리에 앉아있었다. 종업원이 다가오자 아버는 식당의 특색 메뉴가 무엇인지 물었다. 종업원은 생선에 건조 육류, 통닭, 매운 고추 볶음 등이라고 했다. 아버는 몇 가지를 주문했고 잠시 후 종업원은 오래된 나무 쟁반에 특제의 반찬과 주조 음식을 잔뜩 들고 왔다. 주조 음식은 간장에 절인 음식을 의미한다. 또한 어깨살 10조각, 청어꼬리, 청어장과 고기 요리도 함께 나왔다. 이때 호생이 도착했다. 아버는 란란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란란이 감기에 걸려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버는 호생의 목소리에서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도착한 후 서로를 소개했다. 서진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약간 수줍은 모습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설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설지는 웃으며 자신을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정말 부럽다며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했다. 설지는 아주머니도 젊으시다고 대답했다. 서진은 설지의 옷이 분명히 수입품이라고 말했다. 설지는 향항에 있는 삼촌이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때 아버는 설지의 허벅지를 꽉 쥐었고 설지는 아프다고 소리쳤다. 음식을 먹으며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는 매우 화목했다. 옆 테이블들도 모두 시끌벅적하면서 진지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문화 풍습으로 인원이 적은 손님들은 다른 고객들과 원탁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약 50세 정도의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옆에 앉은 젊은 부부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남성은 녹두술 넉량을 주문하고 안주는 따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유리병 두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유리병 속에는 간장 콩과 무서림이 들어있었다. 손님이 직접 안주를 가져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녹두술 넉량을 외쳤다. 남성은 병마개를 돌리고 통에서 젓가락 한 쌍을 꺼냈다. 잠시 후 술이 나왔다. 그와 테이블을 같이 쓰는 젊은 부부는 콩팥 볶음, 양념으로 졸인 청어꼬리 등 세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남성은 앞에 놓인 음식을 한눈에 훑어보고 유리병에서 간장콩 하나를 집어먹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눈을 쓱 돌려 아보 일행 테이블의 음식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변경의 빼어난 풍경을 유람하는 즐거움을 경쾌하고 신나는 선율에 담아낸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변경 유람 즐거워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감상하시면서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향 연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삶과 추억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박은하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된 우리 모두의 자랑인 그 웅장한 장백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라며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시를 전해드립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새였습니다. 이 노래는 그 까치의 노래를 통해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따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리진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까치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여 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 장춘의 명의로 불리우는 서장승 주임 이사를 특별 요청해가지고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서장승 주임이사는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오면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정체에 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옵니다.
0: 네.
1: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림상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의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인환장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환자의 맥을 보는데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0: 돼지 때 파괴냅니다. 중이 내과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들에게 늘상 나타나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잠들기 바쁜 완고성 실면 소갈, 흉비, 심통, 기관지 천식에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갑상선 질병에 대한 말조 연구도 깊은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항진, 기능저하에 여러가지 유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말조 병증들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골관절 교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자골신경통, 족근통, 주근통이라 합니다. 이러한 말조 골관절 교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저리거나 아파나는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반복성이 강하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이러한 말조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하고 낭종성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란소 낭종이라든가 유선 낭종, 유선 결절에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이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에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문진을 하는데 기회를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요즘 우리 문진에 나가보면 중노년분들이 머리가 늘상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밥맛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사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증세가 나타난 분들이 뇌의 공열 부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대략 10% 내지 20% 정도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불호수가 더 높아집니다. 30%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소약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대뇌에 공급하는 혈액이가 말죠. 현저히 감소되면서 뇌조직이가 산소가 모자라고 혈이 모자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픈 분들을 보게 되면 공작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력이가 항상 딸립니다. 주의력이에 집중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가 현저히 감퇴되고 늘상 말죠. 사지가 마비되거나 저리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혹은 말죠. 안과질환이 발생한 것처럼 무엇을 봐도 말죠. 모호해지는 이러한 말죠. 증상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단잔식 노췌세 상태가 나타나거나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끙스에 이러한 병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도대체 우리 림상에서 어떤 질병들이 이렇게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세를 보이는가에 우리 오늘의 시간 내서 하나하나에 연구를 해봅시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선생님, 저 오늘의 그 뭔가 길태순이 박윤덕 선생님 예약합시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우리의 집에 아저씨의 곰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머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0: 예.
2: 그래, 오늘 또 예약해 주세요. 예.
0: 예, 어디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꼭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하자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예, 올해 윗빈지 두 번 약 갖다 먹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4: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예.
4: 저는 태중의 박청호 주임한테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예. 저는 항상 이 배가 차고, 예.
0: 예.
4: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0: 예, 예.
4: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내기가 없고, 예. 그런 것도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 저녁 두 번 저다 먹었습니다.
0: 예.
4: 예. 그래, 그거는 다 치료가 잘 되고 한데, 다른 방면을 또 치료하려고 또 좀 여행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4: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만 가요. 예. 이 걸 때도 이 힘이 없단 말입니다.
0: 네, 예, 예.
4: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예.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뻥해지고, 예.
0: 예.
4: 이 빙빙 닮으서리, 예. 그래가지고서리. 좀 어떻게 좀 받아 돼가서 좀 치료받으려고 서로 또 예약 더 하려고 또
0: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4: 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다음과 같은 질병들에서 말이죠. 예,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주의력이 말이죠. 집중되지 못하는 이러한 폐단이 나타납니다. 동맥경화 하는데 동맥의 주경경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약에는 혈관 내배기가 말이죠. 예, 방콰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연변병원이나 조이병원에 디젠중신이 있는데 이런 디젠중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에서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방콰르 형성됐다고.
1: 네.
0: 이 방콰르가 말이죠. 혈관에 말이죠. 협착증을 자아내거나 두사의 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이래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말이죠. 공급하는 혈액유동이가 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이러한 말이죠. 폐단이 나타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저번에 그 길태 중의원의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 위축성 위염 때문에 두 번의 점약 가져다가 지어서 먹었는데 이거는 지금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트름나고 배붓고 하던 게 그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좋아졌습니다.
0: 네.
5: 이제 한국 가기 전에 한번 이래 좀 보약도 좀 지어서 먹을까 해가지고
0: 네.
5: 그래서 그랬다. 우리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이 되지에?
0: 네,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5: 예,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6: 저는 관절을 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0: 예.
6: 어제 그렇게
1: 네 여보세요.
6: 네, 그렇게 저희 무슨
0: 어제 네. 말씀 잘 아야 되는구만요.
6: 아이 뭐야 무슨 약 썼으면 좋을지 몰라 그랬다.
0: 어느 이사를 보이겠습니까?
6: 알 수.

0: 원장, 원래 원장이 환자인데.
1: 예.
0: 요즘은 말을 서지도 못하겠지, 아파서 걸지 못하겠습니다.
1: 그, 수원장이라고 말이죠. 찾아봤습니까?
0: 아, 요즘 못 봤습니다.
1: 예, 그럼 한번 보이시오. 진맥도 해보고, 예. 예.
0: 아, 그래, 뭐, 좀 약을 먹어야 됩니까?
1: 아니면... 아, 그 치료 방안이 이렇습니다. 예.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예,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때론 또 마저, 정맥이 떨어지게 되면, 예, 중서의 결합 방법으로 또, 예, 댄디도 놓아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거는 이사가, 예, 환자를 본 다음에, 예, 결론 질 문제입니다.
0: 예.
1: 예, 소원 잘 보이시오, 예.
0: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그 길태동의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점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3: 예, 혈압이 원래 고혈압이 높은데 좀 잘 안정되었는데 요새 어째서 예, 오후에 조금 약 먹었는데 올라가고 예.
1: 예.
3: 고지름증이 좀 많이 나면서 예, 용맥이 없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요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지금 약이 떨어져가지고 예, 효과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약질라 지금 한 번 더 가자고
1: 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내근한가.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는 이제 심장이 좀 좋지 않아서 둥둥둥 뛰지. 그래서 약간 무슨 소리 나도 그래서 아, 심장도 놀라서 이래 쿵쿵 막 밥을 쏘는 것 같고 이래서.
1: 예.
4: 네, 그 약을 썼는데 좀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약을 한 번 더 써봐서, 그, 저, 이제 그 이사 이름 뭐였는가? 아이고, 그 이름도 이랬버렸어요.
1: 박윤덕 선생님입니까?
4: 아이, 제일 저, 높은 선생 이름 뭐라는가?
1: 여러분입니다. 박윤덕 선생도 있고, 박창호 선생도 있고, 수원장도 있고, 예. 강철수 선생도 있고, 어느 분 보였습니까?
4: 시가
1: 그냥 시간...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4: 네, 네, 네. 가서 내 그 사서 보면 되지.
1: 그렇죠, 일단,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랬어요. 예예.
4: 예, 연락 됐습니다.
1: 예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예.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위궤양이 있어서 예, 좀 아프고, 아프다 하면은 예, 식은땀도 나고, 식도에도 막 아픈 것 같대가 예.
1: 예, 예.
5: 그래, 전번에 그 박창호 선생님이 약을 예, 좀 두 번 썼습니다.
1: 예, 예.
5: 예, 그랬더니만 예, 좀 요 시간에 예, 좀 변해진 것 같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예, 오늘도 그 박형호 주임 이사 선생님께 요약하겠습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두 분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6: 저는 관심병으로 한국에서 한 8년 동안을 치료를 받았어요.
1: 예, 예, 예.
6: 아, 그런데도 뭐 점점 악화돼가지고 뭐 그쪽에서 치료받을 때는 1년 동안 말도 못했어요.
1: 예, 심했구나요. 예.
6: 예. 그래가지고 지난해 6월달에 와가지고 저 그 실태 중에서 저 장촌에서 오신 선생님 있잖아요.
1: 예, 예, 예, 맞습니다.
6: 신약을 11월달부터 연속 3개월 썼어요.
1: 예, 예.
6: 그런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6: 3개월 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전문가 하면 관심병이 발전 안 하고.
1: 예, 그래요.
6: 아,
1: 예.
6: 이렇게 신기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1: 예, 예, 예.
6: 그래, 너무 고마워서, 저, 좋은 이사를 소개해줘서 감사하다고, 저, 전화를 주는 바입니다.
1: 예, 응당한 네.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예. 아,
6: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6: 네.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 예, 상담하겠습니다.
1: 예, 예, 말씀 주세요.
7: 예, 제가 더 머리가 아파서 뒤뒤 뻑뻑하면서 어제 좀 미스미스해서 전번에 뭐 동네에서
2: 네.
7: 걔도 이사 용안 이사 왔다면서 잠깐 가봐라서 한번 내가 약을 썼습니다.
1: 네.
7: 근데 한번 쓴 게 어제 그렇게 소식이 없더라고요.
1: 그래서 어느 번호 보입니까?
7: 아, 저 장천에 없는 이사를 봤어요.
1: 예.
7: 이런 게 한 열흘 좀 넘으니까 좀 낯선 게 좀 알게요.
1: 예, 그래서 여전과 예. 관계됩니다. 예.
7: 예. 그래서 그 모공에도 효과 좀 있으니까 지금 또
1: 오늘부터 문진합니다. 예.
7: 오늘부터 예.
1: 연속 이틀간에
7: 예.
1: 그래 한번 보여 보십시오. 예.
7: 예. 알았습니다.
1: 예.
7: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친구는 저번 주에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서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친구로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1: 예, 예.
8: 그래서 효과가 있을 때 더 치료를 받으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연결됐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0: 네, 오늘 그 강철수 선생님 예약 되겠습니까?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10: 저번 주에 허리를 이렇게 해갖고 다친데, 문의미냐, 뭐, 걸지도 못하고,
1: 예.
10: 막 빚도 막 못 가고 그랬는데, 치료받고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가서 또 치료받으려고 그랬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0: 오전에 되죠.
1: 예, 예.
10: 예, 알겠습니다.
1: 예.
1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1: 매일 수고 많아요.
1: 예, 예.
11: 나 저 주원자의 저 환자인데 저번에도 예약하고 오늘 심내 혈관을 내서 이제 여러 번 보였어요.
1: 예, 예.
11: 이제 오늘 또 약을 줘야 되니까, 아니.
1: 예,
11: 또 가겠는데, 예. 약 좀 해서 또.
1: 예,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십시오.
11: 수고해 주세요.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예, 머리가 늘상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예.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이러한 말저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어이, 예, 전화 올까?
1: 예, 맞습니다.
12: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예, 이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예, 조금 치료를 하느라 했는데 좀 장성이 되지 못해서 오늘 무슨 전문의 온다 해서 한번 가볼까 하는데.
1: 예, 그냥 오십시오. 오늘은.
12: 예. 예. 수고하죠.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혈관 빼기가 예, 쉽게 말죠.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게 되면, 예,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뇌에 말죠. 공급하는 혈이가 말죠. 모자라게 되면 또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관심병이라든가 예,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예, 심혈실상에 예, 심장이 뛰는 것이 고르지 못하다는 뜻이 되겠죠. 예.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예, 그와 반대로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게 되면 예, 혈액이 말이죠. 예, 공급이 딸립니다. 예, 맥이 없어가지고 예.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머리가 어지러울 때도 있지만 더 심할 때는 윈죄랍니다. 예. 번져진단 말입니다. 예. 이러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관절계통의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초동맥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뇌 공급하는 말이죠. 혈액이가 딸립니다. 공혈 부족이라 하는데.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네.
1: 안녕하십니까.
13: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13: 저는 장편에서 소주임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3: 그, 머리.
2: 네. 여보세요.
13: 예.
2: 네. 머리가 아픕니까?
13: 예.
2: 네.
13: 보고, 예,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1: 예, 예.
13: 변비도 있고 해서 소주임 보였는데 소주임이 한 얘기가 머리에 병이 중화당했습니다.
1: 예예. 예.
13: 그래서 저기 배워했는데 2주까지는 큰 변화가 없던 게 3주부터
1: 예, 예. 알만합니다. 료정이 수여되거든요.
13: 예. 예. 예. 그래서 3주부터 더 아프던 게 4주부터 지금 많이 낮아져서 지금 오늘이 이번에 오늘 가게 되면 5주째 되는데 또 보이라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늘에.
13: 예, 두 사람 이야기해서 동생 데리고 가겠습니다.
1: 예, 됩니다. 예.
13: 예, 예.
2: 네.
13: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리고 또, 예, 모든 원인으로, 예, 빈혈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예,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예, 머리가 아픈 일은 말이죠.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머리가 어지럽다 아프다 할 때는 예, 환자분들이 꼭 병원에 오셔서 예, 오늘은 말이죠 우리 서주임이가 예, 장춘에서 특별히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예, 진찰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말죠 예, 명의들 보신 다음에 보인 다음에 도대체 내가 이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맥이 떨어지고 죽이래기 말이죠. 내려가는데 집중 못하겠는데 무슨 말이죠. 원인으로 무슨 질병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걸 꼭 말이죠.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상응된 말이죠.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좋습니다. 이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이런 말이죠. 증세를 우리 제때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보통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마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어지럽고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억력도 또 떨어지고 하면 사업을 하는데 마저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환자분들이 말이죠. 자연히 말이죠. 우울해집니다. 이것을 말이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로 말이죠. 우울증, 이런 병증이 말이죠.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걸 말이죠.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말이죠. 거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질병을 또 말이죠. 인기할 수도 있습니다. 빈혈이라든가, 경추병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이죠. 교대를 해드리지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인천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4: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이 연결에서 대학입시 준비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3: 연결시에서는 인재안거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안거 전사슬 보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대표팀 대 심양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동북 한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학입시의 즈음에 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연길에서 대학입시 준비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학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알심드려 잘해 매 하나의 고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응시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조적으로 도합 7,759명 수험생이 대학입시에 참가하는데 8개 시험구역과 10개 시험장소,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변제1중학, 연변제2중학 시험장소를 찾아 무선전 감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조절, 감시 설비 운행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신근하게 일하고 있는 광범한 시험 사무 일꾼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시종 신중을 기하고 계속 분발해 재반 준비 사업의 전반 절차와 각 고리에 대해 재정리하고 재완산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빈틈없이 틀어줘 조용하고 질서 있으며 편안한 응시 환경을 힘써 조성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사회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의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한 차례 큰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성취하는 관건 승부입니다. 이 시험은 10여 년간의 해이함 없는 노력을 담고 있고 수많은 가정 기대가 들어있으며 뜻을 세워 분투하는 매 학생의 인생 방향과 관계됩니다. 전주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는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자세로 주밀하게 포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틀어줘 평안하고도 공정하며 따뜻한 대학입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험 기품과 시험 교율을 엄숙히 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기술적 경계를 병행하는 것을 견제하고 시험지 기밀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틀어주며 시험장 관리와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신형 고도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경계 단속해 시험장 질서가 정연하고 시험이 공평 공정하도록 확보함으로써 모든 수험생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수험생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교통정리, 소음통제, 음식안전, 무더위 방지 등 종합 보장을 착실히 잘하고 수험생에 대한 심리지도와 입문 배려를 강화해 수험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신심을 강화해 재수준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각종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관리, 기상 등 부문의 연동 협조를 강화하며

0: 시험 장소 주변의 안전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시험 장소 주변 안전 순찰 빈도를 늘리며 자연재해, 악천후 등 돌발 상황 대처 예비안을 완성하고 재반 돌발 상황을 제때에 타당하게 처리해 대학 입시 전반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만무일실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4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6진 곤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11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4건, 편지 7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훈춘시 2건, 종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4건, 종점 사건 1건, 화룡시 1건, 종점 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1%, 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18.2%,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2.7%를 차지합니다.
0: 각급 인재 사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청년 연결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각종 인재의 주거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2일 인재 안거 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 안거 전사슬 보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관련 부문 책임자는 연결시 인재 안거 정책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연결 건설 목표에 맞춰 인재 발전 전주기를 아우르며 안거로 인재 유치, 보조금으로 인재 남기기, 봉사로 인재 배려라는 세 가지 사업 향도를 확립하고 인재 안거 보장 토대를 단계별로 튼튼히 다집니다. 연결시 인재 영입 봉사 중심 부주임 수점오입니다. 졸업철을 맞아 연결시에서는 인재 안거 정책을 승격시켰습니다. 인재 림시주택, 청년쉼터, 주택 임대 구매 보조금 등 지원 조치를 내놓아 청년들이 구직부터 현지 정착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게 돕습니다. 따뜻한 안거 정책으로 청년 인재를 남기고 전국 각지 대학 졸업생들이 연길에와 정착해 꿈을 키우도록 이끌렵니다. 연결시에서는 루계로 인재 안거주택 2,300여 채를 마련해 인재 구직, 취직, 정착 전 과정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는 다원화 주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서는 표준화된 인재 아파트 240채,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전문가 아파트 183채를 마련해 재직 인재의 단기 숙박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청년 쉼터 봉사를 중점 승격시켜 외지 청년들의 연길 구직 첫 정착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수전모입니다. 청년 쉼터는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제공하며 1인당 신청 횟수는 최다 2회로 제한하고 30일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쉼터 입주 자격이 1층 완화돼 본기 졸업생에 국한되지 않고 만 35세 이하,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연길 호적이 없는 인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으로 인재 연길 위챗 공식 계정에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소속 채용 단위에서 대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길시에서는 중고급 주거단지의 기존 주택 1845채를 선별해 외지 인재 전용 임대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상시적 인재 안거 보조금 기재를 구축하고 취업 창업 임대 보조금, 1차적 주택구매보조금 등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루계로 청년 연 5,721명에게 각종 인재 보조를 지급했는데 도합 1,576만 원입니다. 또한 업무 처리 속도 제고와 부대봉사 보강 등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 청년들의 집결 효과가 두드러져 도시 발전에 끊임없는 신선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오가는 진심어린 편지는 동북 한 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축구 경기에 진한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열전 심양은 연변의 진심어린 초청 편지를 보내 연변 축구 선수와 축구팬, 수험생들을 심양으로 초청했습니다.

0: 이제서는 심양의 축구 저력을 소개하고 나서 동북 초대형 장터를 준비하고 양걸춤과 조선족 농악무 공연, 특색 미식 체험 등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버트를 초대한다고 썼습니다. 이에 연변에서 보낸 회신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료년과 길림 두 지역 축구 우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프로리그 원년의 고전 대결에서 경기 전 친선 경기 등을 통해 두 지역은 이미 동북 축구계의 독특한 형제애를 형성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경기 제일 우정유일 을 이념하에 앙양된 자세와 투지로 축구 고향의 저력과 담당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지역의 편지 교류는 일반적인 체육 경기를 넘어 두 지역 문화 관광, 상업 무역,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생동한 담채로 됐습니다. 동북 축구연맹전 열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자원 교류, 문화 교류, 소비 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구장 열정을 지역 협력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동북 한가족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동북의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고품질 발전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1: 온라인 음식 봉사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 책임 리행 감독 관리 규정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온라인 음식 영업 행위를 더 규범화하고 근원에서 식품 안전 우환을 예방하며 새 규정 낙착을 추진하기 위해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손잡고 온라인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집법 검사를 했습니다. 집법 열권들은 길가에 자리한 음식점을 찾아 식품 안전 관련 기준과 대조하면서 영업 자격, 주방 위생 환경, 식품 가공 조작, 음식 밀봉 포장 등 핵심 절차를 중점 검사하고 현장에서 위험 우환을 검사했으며 새 규정을 전면 해석했습니다. 또한 음식 경영 업주가 새 규정에 맞춰 시정하도록 독촉해 온라인 음식 주문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서는 플랫폼과 음식점의 책임 경계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새 규정 내용에 따라 집법 요건들은 음식점 자격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고 영업 주소가 실제 장소와 같도록 요구했으며 매장 식사 불가 표지판과 전임 식품 안전관리 인원 배치, 위험 예방 통제 기재 완사를 요청했습니다. 주 시장 감독관리국 음식 봉사 감독관리처 처장 사홍발입니다. 온라인 입점 음식점 매장명은 실물 간판명과 일치해야 하며 가공구역 외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포장된 배달 음식은 개봉하면 원상 복구가 안 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올 들어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분야 문제에 집중해 온라인 음식 봉사 규범화 주의 고지서와 연변주 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 음식식품안전 규정 법률 위반 문제 단서 공개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온라인 감독과 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해 루게로 온라인 입점 음식업체 연 6,576개를 검사하고 부적격 업체 38개를 온라인에서 퇴출시켰으며 위법 행위 210건을 조사 처리하고 2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사홍발입니다. 전주 시장 감독 관리 부문에서는 5가지 청결 표준, 3가지 청결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식품 안전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 관리 건설 사업을 심층 전개해 식품 안전 감독 관리가 부문의 순회 검사로부터 기업의 자발 전시로 전변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 모두가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을 누리는 사회 공동체의 합력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0: 길림성 교육시험원이 근일 2026년 6월 전성 각종 교육시험 편성 달력을 공개하며 대학 입시, 초중 학업 수준 시험, 대학 영어 4급, 6급 시험 등 관건 시험 기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입시 성적은 6월 25일에 정식 발표됩니다. 전국 대학 영어 4급, 6급 필답 시험은 6월 13일에 진행되며 초중 학업 수준 시험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영어 응용 능력 시험 등 각종 사회성, 학업 관련 시험 일정도 달력에 함께 공시했습니다. 성교육시험원은 수험생과 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식 공고를 조시하고 미리 시험 준비를 잘하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여유롭게 시험에 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1: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 연변질의 지휘중심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훈촌에서 작업 중 전기톱에 왼쪽 손바닥을 다쳐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거쳐 연변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경찰 호송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직 민경은 신속히 가족과 연락해 차 정보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연길 북고속도로 출구에 인원을 배치하고 구급 시간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료금소에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구조 대상을 실은 차가 료금소를 빠져나오자 호송경찰차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구간 여러 곳에 도로 공사로 통행 여건이 복잡했지만 민경은 분초를 다투며 차량을 인도해 단 10분 만에 부상자를 연면대학 부속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진단 결과 부상이 심각해 장춘으로 보내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경은 즉시 련동 기재를 가동하고 연변철도 공안처 연길서역 파출소와 협의해 고속철도역에 비상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장춘행 최근 발차 고속열차 출발까지 20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은 급히 차를 몰고 부상자 일가를 연길서역까지 호송했습니다. 철도 민경의 협조로 부상자는 녹색 통로를 통해 무사히 고속열차에 탑승해 소중한 구급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손북치고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 시즌이 그늘 우름치에서 개막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에서 보낸 도나시 문화관 창작 조선족 무용 희열이 공연 무대에 올라 길림 대중문화의 풍채와 연변 민속문화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연길시에서는 연변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태평거리 애달로부터 군민로 구간, 연변 이중 시험장 위치한 애달로 청량거리부터 태평거리 구간, 연길시 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낙원골목 애달로 입구부터 단결로 입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합니다.
0: 도시 정밀화 7위 수준을 높이고 도시 면모와 통행 질서를 최적화하기 위해 용정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제대에서는 연일 도시관리 중점과 대중 생활 불편상에 초점을 맞춰 폐기 비기동차 무단주차, 규정 위반 영업, 무분별한 양견, 학교 주변 안전우환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문명 새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3일 대학입시 전 시장 안전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시험 장소 집단 급식업체, 시험장 주변 음식점을 엄격히 검사하는 한편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을 검사해 간식, 음료 등 제품의 유통기한 만료, 기한 림박 제품 혼합 판매 문제를 정돈했습니다. 시험 문구 용품에 대해서는 주변 문구점을 추출 검사해 입비 연필, 중성펜 등 입시 필수품의 구매 경로와 제품지를 확인하고 불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0: 주말 근교 여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여름철 피서 명소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훈촌시에서는 6일부터 매륙계곡 직통 공공버스를 마련합니다. 해당 버스는 주말 전용 노선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하며 탑승 지점은 훈촌 일종 운동장이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정시 출발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촌룡, 박홍이었습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네,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각지는 흐리겠습니다. 왕청 훈순에는 큰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5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탐스러운 붉은 빛깔과 달콤한 향기로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바로 복숭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복숭아는 예로부터 장수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피부 미용과 로화 방지입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기미나 주근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리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로화를 늦춥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혈액순환 개선과 빈혈 예방입니다. 복숭아에는 철분과 구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생성을 돕고 특히 여성들이 철분 보충이나 철결핍성 빈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붓기를 빼는 데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요, 장 건강과 변비 예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것을 방지하며 변비 해소와 대장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위산 과다를 중화시켜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몸의 저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복숭아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잼, 샐러드 등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 꼭지 주변이 노랗게 익었고 살짝 누르면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당도가 높고 신선한 것입니다. 다만 복숭아의 털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깨끗이 씻거나

물질을 제거해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 함량이 높아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한 개 이내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콤한 향기와 건강을 선물하는 우리 복숭아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수험생의 하루는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책상을 정리할 때까지 머리를 쥐어짜고 시간과 싸우고 자신이 한계와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싸우는 병사인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에게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자 최종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단순히 아프지 않는 방법을 넘어 우리 수험생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공부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수험생은 장시간 앉아 공부하고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건강관리가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것을 넘어 학습 효율과 성적 그리고 대학 시험 당일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사실 우리 수험생들은 장시간 이렇게 앉은 자세로 공부하니까 움직이지 네.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 자세 중에서 또 사람 좀 움직여야 몸에 양기도 생산된다 하는데 네. 근데 또 학생이니까 뭐 시간 볼 때 움직여서 그렇죠. 또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그래도 앉은 자세로 공부하고 하는데 이러면 우리 수면도 부족하고 네. 그리고 좀 과도한 스트레스도
0: 그렇죠.
1: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불규칙한 이런 식습관도 겹치면서 우리 사실 신체가 정신적 이런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몸이가 아파서 뭐,
0: 그렇죠.
1: 뭐 감기 왔다 뭐 이런 것보다 이 정신 상태가
0: 네.
1: 예, 어떻게 말하면 우리 야젠캉 정타에 네. 이런
0: 그렇죠.
1: 데 많으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야젠캉 정타는 우리 평시에 예, 주의하고 습관돼야 이것도 이렇게 예방할 수 있으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시험 치는 요즘에는 이제 6월 7부터 7부터 치죠.
0: 7,
1: 예,
0: 7부터 8,
1: 치는데
0: 9,
1: 네. 요즘에는 오늘부터도 보니까 전기예보도 보니까 비가 좀 오고
0: 네.
1: 그래도 사람이 해가 쫙 나면
0: 그렇죠.
1: 뭐 정신 상태도 좋고 하는데
0: 네.
1: 벌써 날씨 흐리면 어떻게 하면 다운이 되잖아. 예.
0: 네.
1: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을 주의하고
0: 네.
1: 예,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불안 이런 거는 뭐 이런 음악 들어도 좋고
0: 네.
1: 예, 그리고 요즘부터는 제 생각에는 굳이 공부를 그냥 책 보고 저녁 늦게 자고 이것을 언어는 하지 말고
0: 네.
1: 있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수면 11시 전에는 자고 예,
0: 네.
1: 이렇게 해서 우리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고 정신적 건강 유지에 우선으로 놓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죠. 집중력, 기억력,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무엇이며 어떤 음식에 풍부한지요. 또한 이

0: 네. 그리고 지방산, 지방산,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비타민 B, 네. B, 维生素 B 네, 네. 있잖아요. 뭐 네. B, B 4 이거 다 합해서,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마그네슘, 就是那个钾含钾 있어야 네. 되고, 예, 네, 그리고 철분, 铁,
1: 네,
0: 예,
1: 네,
0: 그리고 단백질,
1: 네, 네. 네,
0: 그래서 사실 이 이런 것이가 뭐 굳이 우리 그 보건품 뭐 그런 거 사서 먹기보다 우리 네. 평상시에 먹는 음식에 많이 네. 이게 포함되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그러네. 사실 오메가3는 우리 등 푸른 생선 그러니까 선하이 요건가 이 깊은 바다의 그런 물고기 그런 생선을 자주 먹고 네. 그리고 쨍고 쨍고는 네. 많잖아요. 무슨 그렇죠. 여러 가지 허터 그리고 우리 보면 무슨 영 여러 가지 합해서 파는 것도 네. 지금 많고 하니까
1: 종합을
0: 예, 예, 그런 아니요. 것을 네. 입고 그런 건 사실 우리 간식으로 챙겨줘도 되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 뇌신경 세포에도 이런 것이 좋아요 쨍고 예, 사실 우리 자주 보는 가래터시 네. 생김새가 보면 우리 뇌 그 조직과 아, 비슷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그거 자주 먹어도 우리 뇌의 이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도 좋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비타민 B는 사실 우리 계란
1: 네,
0: 또 많이 있고 채소 그리고 이런 쨍고라고 통곡 무슨 빵도 네. 지금 뭐 쨍마이
1: 멤버 통밀빵
0: 예,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이런 데가 B가 많고 아. 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 또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계란 또 노란자 시간 사실 노란색이가 우리 B4, B2 네. 노란색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사실 그래서 이 어떤 애들은 노란자식 먹기 싫어하는데 네. 노란자식도 먹어주면 더 이렇게 도움되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마그네슘은 우리 바나나에 많이 있어요.
1: 아, 예, 마그네슘은 바나나.
0: 예, 예, 예. 네, 네. 그 샹저 이 바나나도 어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냥 그 껍질이 푸른색일 때는 또 어떤 작용하고
1: 네.
0: 좀 노랗기 때도 작용하고 그러니까 바나나는 푸른 것부터 마지막 까맣게 된 것까지
1: 그렇죠.
0: 그냥 다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1: 검은 단점이 예. 딱딱 찍히지
0: 않고. 예, 딱딱 있고 그리고 완전히 검기 돼서 우리 어떨 때 보면 버리잖아요.
1: 네네.
0: 예,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이렇게 뭐 채소나 할 때 단 이렇게 그렇죠. 사탕가루로
1: 설탕 대신 예, 할 수
0: 그
1: 있다.
0: 작용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해도 좋대요. 예, 그러니까 버릴 필요도 없으나.
1: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0: 예, 예, 제가 어제 한 봤는데 네. 뭐 해봐도 실험해봐야 되겠죠.
1: 그렇죠. 예. 사실 그 꿀도 지금 설탕 대신 넣는 그 집들이 많아요.
0: 예, 근데 꿀도 우리가 꼭 그 좋은 꿀 설탕 여지
1: 네.
0: 않은 이런
1: 그렇죠.
0: 꿀을 찾아야 되잖아요.
1: 네.
0: 예, 근데 지금 많이 설탕 여서 파는 꿀도 많으니까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것도 뭐 좀 비싸더라 해도 예, 꿀, 그 사탕가루 아연 이런 꿀로 하고
1: 당 넣지 않은
0: 예,
1: 꿀
0: 그리고 네. 이제 또 그 이 인스턴트 음식 네. 예, 저도 처음엔 인스턴트 음식이가 뭔가 한가 사실 就是 快餐 네. 뭐 이런 수동 네. 만들어 놓은
1: 라면도
0: 거잖아요
1: 좋고, 네.
0: 예,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
1: 네.
0: 예, 근데 이런 음식은 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또 떨어뜨려 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서
1: 네.
0: 예, 사실 우리 이런 작용이가 우리 머리에는 더 이 뇌세포에는 영향치니까
1: 네.
0: 쉽게 우리 졸리고
1: 네.
0: 그리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이런 거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과도한 이런 당분은 뇌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1: 네.
0: 예, 적게 먹고
1: 네.
0: 예, 그리고 이런 단 거 많이 먹으면 어떨 때는 게으려도 저하되지만 충동성도
1: 네.
0: 증가된다 해요. 예,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을 더
1: 네.
0: 처리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음식은 좋게는 먹지 말라.
1: 네.
0: 예, 우리 중의에서도 이런 것은 다 만든 음식이니까
1: 네.
0: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1: 아.
0: 그래서 우리 그냥 이 사계절 이렇게 사계절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야채나 이런 생명력이 있는 이런 음식을 위주로 하면 몸에 또 우리 사람도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1: 네. 그러네요. 사실 오메가3 하면 그냥 노인분들이 그 드셔야 되는 필수품으로 알았는데요.
0: 네.
1: 우리 학생들한테도 네, 이것이 참
0: 머리를 많이 쓰니까.
1: 그렇죠. 네. 네. 네. 모든 음식이 좋다는 거는 좋으니까요. 우리 등푸른 생선에 특히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요. 아마 가족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 정도는 생선을 애들한테
0: 네, 사실 생선
1: 먹이고 있죠. 네네.
0: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거기도 뭐 네 발 가진 네, 그것보다 네. 두 발 가진 게 좋다나 두 발 가진 것보다 발이 없는
1: 네, 이렇게 맞아요.
0: 물고기가 사실 그렇죠. 발이 없잖아요.
1: 네. 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면 인스턴트 음식은 급격히 혈당을 올려주는 이런 원인 때문에 될수록이면 삼가하고 우리 종합적으로 영양을 골고루 균형 잡기 아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식사를 그러면 혈당이 불안정해져 오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죠. 바쁜 아침 수험생이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뇌를 깨우는 아침 메뉴와 식욕이 없을 때 그 대처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사실 우리 아침 식사를 그러면 혈당이 불안정해져가지고 우리 네. 어선 학습에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네.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아침 우리 8시 9시 이때는 우리 위경 비피증, 네. 위증 이거 네. 그러니까 몸에서 제일 이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제일 좋은 시기인데 네. 이때가 우리 음식 안 먹으면 원료가 없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아침에는 잘 먹어라 하는데 네. 사실 우리 다 아침에 뭐 애들은 학교 가고 출근하고 하면 사실 진짜 그러나 그렇죠. 뭐 하기가 네. 힘들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위에서 이제 말했던 통곡물빵 네. 이런 쨍고말
0: 네.
1: 무슨 빵에도 좋고 혹은 우리 뭐 만두 뭐 이런 것도 다 되니까
0: 네. 네.
1: 여기라 계란
0: 네.
1: 예 그리고 바나나
0: 네.
1: 예 그리고 여기라 우리 또 요거트 그러니까 이 쑨나이
0: 예 요거트
1: 예, 네. 우유보다 쑨나이가 더 좋거든요.
0: 예.
1: 발효 했습니다.
0: 발효식품이다.
1: 예, 예, 예, 그 소화에도 좋고 우유는 좀 찬 성질을 가져가지고
0: 네. 네,
1: 우유는 별로 건강하지 않고
0: 네. 네,
1: 그리고 이 쑨나이라가 우리 쨍고 지금은 보니까 쑨나하고 쨍고 같이 한 이런 쑨나이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안에, 네, 네, 알갱이가 네. 있는 과일도 네, 있고 네, 견과일도 네,
1: 이런 네. 것을 하고 그리고 네. 사실 우리 현미밥도 아침 이때 먹으면 좋아요.
0: 네, 네,
1: 현미밥이랑 두유
0: 네.
1: 이제 우유를 못 먹으면 우리 두유는 그 금콩을 하는
0: 그렇죠.
1: 거 있잖아요. 네. 여기라 예 그리고 여기 또 달걀 이렇게 네. 조합을 해가지고
0: 네네.
1: 예 이래 또 우리 영양이 풍부합니다. 여기라 네. 과일은 매일매일 바꿔서
0: 네.
1: 어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면 어떤 분들은 애를 과일 많이 먹이고 싶으니까 하루에도 여러 가지 과일을 다 주는데 그러지 말고 계신 하루에 그래서 한 가지 과일만
0: 네.
1: 밥 먹고 먹으면 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요즘 시험생들 때는 이 과일을 제 생각에 요즘에 날씨도 흐리고 이러니까 네. 뭐 수박 같은 이런 거는 주지 말고
0: 네.
1: 왜냐하면 쉽게 설사할 수 있으니까.
0: 네. 네. 네.
1: 뭐 사과든 이런 좀 칭다하는
0: 네.
1: 이런 과일을. 네. 제 생각에 요즘 그 앵두도 많이 나왔잖아요.
0: 그렇죠.
1: 앵두 한알도 아시아 이런 거 먹어도 괜찮으니까.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요즘에는 하고.
0: 네. 네.
1: 그리고 너무 또 평상시에 안 먹는 음식을 요즘에 아 시험 친다. 해서 좋은 거 해준다 할 필요 없이
0: 네.
1: 그냥 평상시가 똑같게
0: 그렇죠.
1: 예,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식욕이 없을 때는
0: 네.
1: 너무 무겁고 기름진 음식보다 사실 정말 식욕 없는데 뭐 고기 같은 거 파트 느끼하고 먹지 못하잖아요.
0: 네.
1: 이럴 때는 가벼운 우리 그 이렇게 채소
0: 네.
1: 샐러드든가 뭐
0: 네.
1: 이런 거나 예, 과일을 먹기 싫어하면 이럴 때는 과일 주스로 해서
0: 네.
1: 주고
0: 네.
1: 예, 사실 과일은 그래도 생과일로 먹으면 좋은데 진짜 식욕이 그렇다
0: 그렇죠.
1: 할 때는 물을 먹기는 헐잖아요.
0: 네.
1: 예, 그러면 이럴 때 주스로 해줘서
0: 네.
1: 먹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난 기상 후에는 꼭 한 10분간은 이렇게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예,
0: 네.
1: 같이 애가 하기 싫어하면 부모들
0: 네.
1: 같이 해줘가지고
0: 그렇죠.
1: 예, 활동 좀 해야 식욕이 계속
0: 그렇죠.
1: 될 수 있습니다.
0: 네, 식욕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 그 뇌를 깨우는 아침 메뉴에 대해 자세히 네,
1: 사실 움직여보면
0: 예,
1: 네. 깨나자요. 그러니까 우리 중일로 말하면 움직이면 양기가 깨난다
0: 네.
1: 일어난다 해서
0: 그렇죠.
1: 움직여줘야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흙이지면 무엇을 먹어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고열량 고당 간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이유와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야간 간식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예, 우리 야간 공부할 때 사실 배고프다 하고 아들이
0: 네.
1: 하는데 예, 이럴 때는 우리 단백질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이
0: 네.
1: 예, 이 집중력에는 집중력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그런 그 고热量 뭐 이런 고당 그러니까 뭐 햄버 같은 이런 짜지 이런 거는 애들이 야식에 잘 먹잖아요.
0: 네.
1: 그건 또 뭐 늦기까지 또 배달이 되니까
0: 네.
1: 쉽게 그거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더 예, 급변시켜. 사실 우리 지금 젊은 애들이 젊은 이 나이에 당뇨병

0: 어떤 것이라 물어보면 무조건 그러 지츠 한보 아, 이런 걸로 쭉
1: 그렇죠.
0: 예, 주식으로 해서 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몸의 이도수 인슐린 그 분비를 이렇게 촉진하기 때문에 네. 예, 더 우리 이 사실 그런 거 먹으면 더 졸리고 더
1: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우리 에, 이 밤에는 소화 이 사실 부담으로 이런 숙면을 방해하는 이런 나쁜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거 네. 가슴하고 추천하려면 사실 건강한 약 지금 사실 달걀 먹어도 돼요.
1: 네.
0: 예, 예, 배고프다면 애들이 네, 네. 뭐 따라와서 배고프다면 달걀 하나 먹어도 네.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말한 쨍고어 네. 예, 이런 것도 먹고 예, 네. 수완나거든 바나나 네. 네. 두유 혹은 이런 거 해도 우리 사실 당근 호어버를 네. 먹어도 네. 되고 예, 어이 같은 이런 거 먹어도
1: 요즘 예. 당근 어이는 제철에 거만
0: 예. 그래서 우리 네네. 이 먹으면 사실 포만감은 오잖아요.
1: 네.
0: 들어가서 사실 채소나는 들어가면 이게 좀 서 오래 좀 씹어야 되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우리 뇌에는 더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이제 소화 부담이 적어서
1: 네.
0: 예, 숙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네.
0: 사실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자라도 같이 해도 네. 사실 밤에 야식 먹는 집이 지금 많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네. 귀신 이렇게 하면 뭐 사실 지금은 그냥 뭐 젠페이 젠페이 한다 해도 체중도 이렇게 먹으면 살이가 안 쪄요.
1: 아 그렇네요. 뭐 이러한 음식은 조금 그 간식으로 야간 간식으로 먹어도 괜찮다 그 말씀이죠. 네. 네. 우리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수면 전 루틴, 스마트폰 게임 사용 제한, 호흡법 등 우리 숙면을 돕는 비약물적 방법 무엇일까요?
0: 예, 사실 시험 전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수험생이
1: 그렇죠.
0: 아주 많죠.
1: 네네.
0: 예, 사실 이럴 땐 우리가 먼저 고정된 이런 수면 전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예, 하나는 우리 자기 전 한 시간 전에 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1: 아.
0: 예, 근데 샤워할 때 시간을 길지 말고
1: 네.
0: 그냥 작은
1: 그냥 샤워,
0: 예, 샤워 이렇게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보던 그 책 보지 말고 평시에 독서할 수 있는 이런 뭐 그 다른 이렇게 공부하고 관계없는 예, 이런 독서를
1: 네.
0: 가볍게 해도 되고
1: 네.
0: 예, 이래서 우리 뇌를 이완시켜야 돼요.
1: 아.
0: 사실 우리 뇌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뭐 하나 하면 쭉 그거 생각하니까 얘가 한참 변할 수 없어요.
1: 아.
0: 원래 우리가 억지로 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다시 하면 얘 뇌도 다른 데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어떨 때 무슨 자꾸나 생각하다가 탁 그 다른 거 이렇게 하면 인차 그
1: 그렇죠.
0: 나쁜 일을 잊어버리죠.
1: 잊어버리게 네. 되죠.
0: 그래서
1: 예.
0: 우리 뇌는 이런 어떻다가 좀 아주 좀 고정된 이런
1: 네.
0: 것인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임은 최소 1시간 전에는 네. 사용하지 말고 좀
1: 네.
0: 예,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면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애하고 이것은 약속하고 하면
1: 네.
0: 이게 습관이 되면 애가
1: 그렇죠.
0: 자기 전에는 무조건 그거 안 놓고
1: 네.
0: 사실 어릴 때는 말 잘 들으니까
1: 네.
0: 이런
1: 네.
0: 것을 지킬 수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면 더 좋고
1: 네.
0: 예,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폰 보지 말란 건 우리 이 스마트폰은 빛이 있잖아요.
1: 란광. 아, 네.
0: 예, 이 란광이가 사실 우리 잘 수 있는 그 퇴회수라는 것을 더 저하하니까
1: 아.
0: 사실 우리 퇴회수가 있어야 사람이
1: 네네네.
0: 잠들기 쉽거든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1: 네.
0: 쉽게 우리 자란들은 어떤 때인지도 보지 말고 들어라 멀리 적어놓고 음악을 들어도 되잖아요.
1: 네.
0: 예, 그래도 잘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래서 또 어떨 때는 잘 수 없잖아요.
1: 네. 네,
0: 그렇다고 또 수면제 먹기는 좀
1: 네.
0: 그렇고 하는 우리 그 호흡하는 방법이
1: 네,
0: 하는데
1: 네.
0: 예, 복식 호흡 방법이요.
1: 네.
0: 복수 호흡이 예, 예, 벨로 호흡한다는
1: 아.
0: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냐면 우리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예,
1: 네.
0: 입을 담고 코로 이렇게 시치하고
1: 네.
0: 예, 그다음에 이 입으로 내쉬는 걸
1: 예, 네.
0: 코로 들이시고 입으로 내보낸다. 예, 이런 호흡을 한 5분간 반복적을 하면
1: 네.
0: 우리 몸이 그 교감 신경,
1: 네.
0: 교감 신경 얘가 좀 안정해되매
1: 네.
0: 예, 그런 불안감도 사라지고
1: 그렇죠.
0: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방의 온도도 그래서 22, 24도로
1: 네.
0: 유지하고 예, 좀 약간 어둡게 조성하는 이런 방면으로
1: 네.
0: 네, 하면
1: 네. 복식 호흡 하느라 하면 교감 신경이 네,
0: 사실,
1: 참으로 중요하죠.
0: 네, 네. 사실 우리 화나고 뭐 이럴 때도 다 기시 우리 그 교감 신경이가 영향받아 하니까 그렇죠. 이럴 때도 우리 이렇게 선시 지후치하면 진짜 도움이 돼요.
1: 심호흡.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장시간 앉아 공

0: 공부하면 척추목 어깨에 허리에 무리가 가고 혈액순환 저하로 뇌기능도 떨어집니다. 우리 수험생이 틈틈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책상에서 하는 운동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예, 사실 장시간 앉아있으면 우리 척추목 어깨에 허리 부담이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어도 더 여기는 좀 힘을 그렇죠. 줘야 네네. 제대로 앉아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삐뚤썩이 앉아있으면 더 이렇게 하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러니까 이 혈액순환이가 좀 저하돼가지고 움직여야 혈액순환도 잘 되잖아요. 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우리 뇌나 이 산소 공급이가 부족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네네. 사실 스트레칭은 우리 목을 또 사실 이렇게 옆팔로 뭐 앉아서 네. 좌우로 이렇게 네. 근데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 돌로 이렇게 얼렸다 예, 예. 이런 활동은 이 좋고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앉아서 네. 돌리면 돼요. 네. 사실 체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0: 그렇죠.
1: 예.
0: 있죠.
1: 예. 제가 있죠. 요즘 어떤 거 보면 이 오른손을 이 왼쪽 이 뭔가 무릎에 이렇게 네. 놓고 네. 예. 이렇게 돌아가도 아. 좋더라고요. 예. 이러면 이 손이 이 힘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이렇게 입장을 하고 쓱 목이 쓱 두까지 하거나 네. 반복적으로 입장을 또 이렇게 하고 네. 이것도 하고 나면 이렇게 펴보면 아주
0: 그렇죠.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네. 그리고 발목을 앉아서 움직여도 되고
0: 아, 예,
1: 발목 그렇죠. 손목을 하면 좀 선생님이 뭐라 하시는데 네. 발목을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 대도 되고 돌리고 네, 네. 예, 그리고 네. 손은 손가락으로 주먹 쟀다 폈다
0: 그것도
1: 예, 이것도 다 좋고 네. 예, 그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좀 펴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말해 우리 팅슝 뭐 네. 소프 이런 동작을 해도 이게 움직여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이 근육이 긴장이가 풀어지면 네. 예, 더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네. 우리 잡으려면 안 오고
0: 그렇죠.
1: 예,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0: 그렇네.
1: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시간은 40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 5분 동안 이렇게 이런 거 해도 또
0: 그렇죠.
1: 예, 다 도움이 됩니다.
0: 5분간 스트레칭이 4, 50분의 집중력을 예. 할 수 있는데 좋은 조건 되죠?
1: 예.
0: 네. 우리 두통, 소화불량, 무기력, 불안, 우울감 등 수험생 스트레스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 무엇인지요? 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참고 넘기는 것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 네,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이 스트레스 나타난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신체적 증상으로 뭐 두통, 소화불량,
0: 그렇죠.
1: 그다음에 유경련이 많이 왔거든요.
0: 네네네.
1: 애들이 예.
0: 네네.
1: 그리고 무기력 매력 네. 없다 하고 그다음에 눈도 피로하고
0: 네.
1: 근육통도 있고 이랬는데 네. 사실 어떤 때 우리 부모들은 아 얘가 정말 무슨 병이 왔나 네. 근심하고도 병원에 와 검사하자
0: 시험 칠 때마다 예. 배 아파하는 애도 있지 예. 않습니까?
1: 근데 사실 이것이 뭐 진짜 가가 어디 정말 아픈 것보다 주스 네. 이 스트레스로 예. 정신적 증상으로 사실 얘네가 지금 불안감
0: 네.
1: 예. 그리고 초조함 특히 더 심하면 우울감도 있고
0: 네.
1: 집중장애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약간 좀 짜증도 날 수 있고
0: 네.
1: 예 그래서 그래서 이 고3이 때는 제가 그거 보니까 이 부모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 황제를 대하는 그런 대신처럼 있어야 된다는
0: 네.
1: 게 그것이가 예,
0: 네.
1: 그런 비유도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럴 때가 사실 이거 참고 넘기면 우리 호르몬 불균형이 오니까
0: 네.
1: 이거 스트레스가 만성 스트레스로 변할 수 있으니까
0: 네.
1: 예, 이러면 우리 면역력도 저하되고 만성 피로도 있고 심리적 불안이 또 있고 하면 진짜 이제 그 신체적 증상들이 그냥 유지될 수 있으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신체 건강보다 정신적 이 건강을 중요하고 애들을 좀 뭐 너무 또 아 하지 말라 괜찮다 너무 이렇게도 말하지 말고 또
0: 네.
1: 해야 된다 그거로 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애가 원하는 대로
0: 네.
1: 애 심정 범위수를 맞춰서 아. 해주면 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사실 이 부모 하기도 아주 힘들어요
0: 네 그렇죠
1: 예, 예.
0: 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시험 직전 감기 장염 대상 포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수칙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예, 사실 수면 부족이 영향도 불균형하고 스트레스는 이게 다 우리 면역 세포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쉽게 감기, 그다음에 장염, 그리고 대상포진 다 이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이런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우리 몸이 면역력이 약할 때 오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시험 직전에 이런 질병을 예방하자면

0: 정말 이 수칙은 첫째는 규칙적인 수면을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이상 수면을 확보하고 네. 예, 밤을 샤오미 공부를 하는 것을 삼가하고 네. 예, 그리고 둘째는 우리 균형 잡힌 식사로 이제 네. 말한 채소, 과일, 단백질 이런 것을 충분히 섭취하고 네. 그 인스턴트 음식 과단 음식을 좀 줄여야 하고 네. 예. 그리고는 세 번째는 틈틈이 환기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손위생 이 손 요즘에 이 손위생도 지켜야 되니까 네. 예. 그래야 우리 세균 감염을 사실 우리 스마트폰 매일매일 보고 손은 씻어도 그 스마트폰을 닦는 사람은 별로
1: 그렇죠.
0: 예, 적을 것 같아요. 네네. 다. 예.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도 그런 그 앓고 있는 그런 걸로 다 네. 닦아주고 손 이 위생을 지켜야 되니까. 네. 예. 그리고는 이번째는 우리 스트레스 관리로 네. 불안감을 낮춰주고 네. 예. 이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 예. 네. 너무 배부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상태가 이상적이라 하던데요. 우리 수험생 자녀에게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수면과 운동 습관을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0: 예, 사실 이것도 이제 위에서 다 말했지만 네. 너무 과식도 하지 말고 굶주림도 네. 좋지 않잖아요. 너무 배고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특정적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예, 그 이 포만감이라면 이제 위에 말하던 우리 이 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네. 그리고 단백질 전 이런 단백질 네. 그러니까 계란, 두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비싸지 않은 음식이가 우리 몸에는 더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위주로 식사를 준비하고 그 기름지고 자극적인 이런 음식은 예, 소화 부담을 주니까 삼가해야 하고 네. 네. 수면 습관은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하고 네. 예, 기상하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주고 운동도 하루 10분 내지 20분 뭐 네. 밖에 못 나가도 집안에서 가볍게 걷기 그렇죠. 해도 되고 예. 네. 그래서 이런 혈액순환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네. 예, 요즘에 와서 뭐 또 한 시간, 두 시간 더 공부해서 뭐 성적이 나는 것도
1: 맞죠.
0: 아니고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데 사실 이것 저도 이렇게 말했지만 잘 되지 않아요.
1: 제 자식한테
0: 애가 책 한 번 더 보는 거 보면 아 그때 보는구나 좀 안정감이 나고
1: 또 도움된다.
0: 예, 우리 아이들과 또 애들 본 신도 또 그렇죠. 아니 한 해라도 더 봐야 네. 괜찮겠다 하는데 네. 사실 그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1: 네. 우리 바쁜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건강관리 황금률 세 가지만 뽑아주겠습니까?
0: 예. 하나는 규칙적인 수면.
1: 네.
0: 예,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고, 예, 세 번째는 주스. 틈틈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신체 활동.
1: 네. 네,
0: 사실 간단하죠.
1: 네. 네. 이 세 가지 규칙적인 수면 꼭 잠 잘 자고 영양 섭취 아마 부모가 해줘야겠죠. 네, 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신체 활동 이 세 가지 오늘 우리 연변중의병원의 최주임 이사께서 내놓은 그런 황금률 세 가지인데요. 건강관리에 꼭 이 세 가지 규칙만 지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험 준비로 지친 학생들 그리고 그 뒤에서 불안하게 지켜보는 부모님들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0: 네, 사실 이거 말하기 전에 이제 그 건강관리 세 가지 지킨 것도 있고 우리도 네. 중의에서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1: 네.
0: 좀 불안감 이럴 때는 우리 예전에 또 말했지만 이 내관혈 있잖아요.
1: 네.
0: 예.
1: 내관
0: 예, 세 손가락 이렇게 하고 네. 또 심줄 어간 여기 있는데 네. 여기를 자주 눌러줘도 네.
1: 이 발목에서 세 손가락 넣고
0: 예, 세 손가락과 예. 우위 예, 여 여기 심줄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중간이면 딱
1: 아, 알겠습니다.
0: 거기를 눌러줘가지고 사실 우리 쉽게 긴장해야 하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1: 네.
0: 예, 이런 애들은 여기를 자주 눌러줘도 되고
1: 눌러주고.
0: 예, 우리 또 침구에 침전이라고 있는데 네네. 여기라 침무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1: 아.
0: 예,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아, 이렇게 하고 혹시 그 시험 침대 들어가면 너무 영향받을까 봐 할 수 안 그 손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그건 침무 여기라 꺾고 있는데
1: 네.
0: 진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1: 네.
0: 혹시 또 시험 칠 때
1: 그렇죠.
0: 그런 게 영향받으면 완전히까
1: 그게 필요한 분들은 다른 시험에서
0: 예.
1: 뭐 해보고 좋으면 그걸
0: 예.
1: 할 수 있죠.
0: 그거 이렇게 내관혈 하면 좋고 예. 이런 이 내관혈이가 진짜 좋은 혈이래요.
1: 네.
0: 예. 우리 수면 잘 안 돼도 좋고 긴장하고
1: 네네.
0: 그리고 밥맛이 없고
1: 네.
0: 이럴 때도 이게 좋고
1: 네.
0: 예. 두 번째는 우리 또 얼씨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귀에라 이렇게 그런 이렇게 슈웨이라 이렇게 마이도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 이런 거 해도 이

0: 불안한 이런 거 해소할 수 있고.
1: 네. 예.
0: 그리고 하나는 우리 샹낭이라고 있는데 안선수임의 샹낭. 제가 네. 이거 말하니까 어제가 한 애가 왔는데 아 제하고 예전에 이런 수임의 샹낭 자기 전에 자지 못하면 그거 냄새 맡고도 좀 잠 잘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나가서 이전할 때 나눠주고 네. 이래고 팔지 네.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 애가 왔는데 자기 아니고 자기 친구가 올해 고3인데 자기가 네. 그거 해주고 싶다.
1: 네.
0: 아, 그래서 어제 불씨를 없지 않게 내 저한테 예전에 하던 나머지 있으니까 아. 그것을 해서 줬죠. 네. 사실 그거 냄새 맡아도 이 자지 못할 때는 네. 잘 수 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저한테 아직 조금 있으니까 수여된 부모들은 와서 네. 해서 전해 해도 괜찮을
1: 그렇네요.
0: 것 같아요.
1: 오늘 이 방송에서 정말 부모님들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신다면 꼭 연변중이병원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또 수험생 같은 데는 말하자면 사실 지금은 제일 힘들고 이 지친 순간 모두 다 계신 이 여러분들의 노력이가 쌓여가는 과정이니까 이제부터 네.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 네.
0: 이제 사회 들어가면 또 이것보다 더 심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자기 충분히 노력했으니까
1: 네네.
0: 스스로를 믿고
1: 네.
0: 불안감을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자녀의 성적보다 건강과
1: 그렇죠.
0: 마음 상태를 먼저 살펴주시고 예, 과도한 기대와 압박보다는 따뜻한 지지와 격려로
1: 네.
0: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함께 힘내서 이 힘든 수험 기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정말 오늘 뇌관혈 그 마사지 또 향낭도 수면에 도움되는 향낭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내일부터 수험생들 시험인데요. 우리 시험에서 정말 누구나 다 좋은 성적을 따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변중이병원 주임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수험생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공부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지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리함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과 균형입니다. 잘 자는 것이 공부이며 잘 먹는 것이 전략이며 잠시 멈추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가는 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수험생의 건강은 포기가 아니라 최종 승리를 위한 전략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점수를 바꾸고 하루의 컨디션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날 수험생이 몸과 마음이 가장 빛나는 상태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